0: 자,
1: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게시판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어? 왜 이렇게 게시판이 오늘 왜 이렇게 격하지? 왜 이렇게 격한 거지? 그러고 보고 있었더니 뉴스쇼 게시판을 보고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짹짹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남쪽 지방은 벌써 장마가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도 슬슬 이제 장마권에 접어든 것 같은 날씨기는 합니다만 쏟아붓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잔소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산 좀 펼쳐놔라. 물병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했지. 기말고사라면 너 공부 안 하냐. 집집마다 이런 잔소리들이 끊이지 않을 텐데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잔소리 대마왕 모셔보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잔소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따끔한 잔소리, 짧고 굵은 쓴소리. 제가 대신해드리는 그런 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좀 격할 것 같은데. 준비되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날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잔소리, 채찍질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네. 자, 오늘 방송 좀 격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0: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어디 가요? 광고 듣고 가야지. 광고 들으란 말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자, 제가 오늘 잔소리 대신 해드린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잔소리를 제가 해드린다는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한테 잔소리 좀 해달라고. 그렇군요. 자, 일단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BTS의 Permission to Dance 그리고 Kylie Rae Jepsen, Our City의 Good Time까지 듣고 오셨어요. 별처럼님, 신발을 벗으면 신발장에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니 신발이 도대체 몇 켤레가 나와 있냐. 맨날 얘기해도 왜 안 넣는 거야. 아우 짜증나 진짜 짜증나. 이 잔소리는 구파발에 사는 엄마가 딸에게 매일 하는 잔소리입니다. 지네니? 지네야? 어? 양말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우 진짜 답답하다 정말. 신발장에 집어넣지 않는 신발. 얘기하세요. 너 이거 안 집어넣으면 당근에 내다 놓고 팔고 그걸로 우리 소고기 사 먹을 거야.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네. 돼지고기 사 먹을 거야. 라고. 네. 내가 3일 이상 이거를 계속 보게 된다. 네가 안 신는 신발이라고 안 아끼는 신발이라고 여기고 난 당근에 내놓을 거야. 그렇게 알아. 엄마가 안 내놓을 것 같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돼지고기 올라와 있으면 네 신발인 줄 알아. 6511님. 데딩들아 제발 좀 일어나지. 못난이들아. 어? 청소 환기 좀 시키고 돼지우리냐. 제발 좀 인간답게 좀 살자. 좀. 좀. 아니 데딩이나 돼가지고 왜 환기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고 돼지우리 마냥 그러고 사는 거야? 왜요? 내보내세요. 네. 내보내십시오. 이런 녀석들은 나가서 살아봐야 돼. 지가 빨래도 해보고 지가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래도 남자는 적어도 그나마 좀 군대 갔다 오면은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네 무조건 식당에서 18부터 20, 21 정도에는 일을 해야 돼. 식당에서. 굉장히 바쁘고 정말 박터지게 힘든 식당에서 일을 해봐야 돼요. 예. 정리정돈, 청소부터 밥 짓는 거, 요리하는 거, 칼 쓰는 거, 주의해야 될 거, 기름 쓰는 거, 나중에 대청소하는 법,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법, 이런 걸 다 배우거든요. 예. 취직시키세요. 대딩이 되나갖고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 4086님, 저희 집 작은 아들은 집에 와서 양말만 벗으면 희한하게 구겨서 팔레통에 넣어놔요. 차라리 뒤집어서 내놓든가, 그러면 잘 마르기라도 할 텐데 잘 빨리지도 않고 건조기에서 마르지도 않고 몇 번을 얘기도 안 돼요. 잔소리 및 해결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양말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신을 양말이 없을 때 되게 짜증 많이 나거든요. 빨지 말아주세요. 뭐하러 빨아줘요. 네. 네가 뒤집어 놓지도 않고 네가 아무데나 벗어놓는 양말을 내가 왜 빨아줘야 되는데. 야 빨래 네가 하니? 세탁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네가 펴서 세탁기에 넣고 세제 넣고 버튼 눌러. 그럼 다 빨리는 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드라이기 넣으면 다 말라주잖아. 그걸 왜 못해? 엄마가 안 해줄 거야. 아 필요하면 갖다 버리고 더 사든가 네 돈으로. 네. 말 안 듣고 고쳐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도와주고 쫓아다니면서 벗어놓은 허물처럼 벗어놓은 양말 줍고 그런다고 그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넌나비님 비 소식 없고요. 태희 소식도 없어요. 잔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이런 무리수를 두시는 건지. 예예. 넌나비님 입원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빨리 쾌차하시길 빌면서.

예예. 승현맘님, 전 주로 잔소리를 듣는 편입니다. 남편이 솔티맨이라서 제 영혼을 끌어당겨주더라고요. 집에 택배가 올 때마다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솔티맨이 뭐예요? 짠돌이. 아하. 그걸 솔티맨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집에 택배 올 때마다 잔소리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택배가 오잖아요. 박스를 다 이렇게 그 테이프 있잖아요. 다 떼내고 분해해서 플랫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갖고 한 곳에다가 착착착착착 쌓아놓고 티 안 내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택배 박스가 집 앞에 이렇게 막 정리정돈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쌓이고 그럼 그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남편들이 이렇게 택배 갖다 뭐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 아내분들이 좀 많이 네 많이 사시긴 하더라고요. 예, 적당히 아셨죠?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신나게 막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또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오겠습니다.

0621님께서 신청하신 Boy Next Door의 오늘만 I Love You. 오늘만? 오늘만 I Love You. 참 그 사랑의 I Love You 이런 뭐 곡들은 너만을 사랑해라는 뭐 이런 곡들도 있고 예, Only You I Love You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만 I Love You는 너무 네 이런 편의점 사람 같은 이라고. 아니 근데 사연을 보내셨어요. 062 하나님. 아침부터 너무 화가 나서 알디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고딩 따님이 내일 기말고사인데 며칠 전부터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하느라고 온 정신이 집중이 되더니 이번 주 날밤을 새면서 티켓팅하고 티켓팅 자리 구하고 있네요. 오늘 시험인데 어제도 4시까지 티켓팅 자리 찾는 이 가시네. 이거 어쩌면 좋나요? 한때의 추억이지라고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정말이지 그 꼬라지를 며칠째 보고 있자니 정말 미치겠네 진짜. 보넥도님들 제발 콘서트 10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고딩 딸의 온정신을 지배 중이신 보넥도 노래 들려주세요. 당최 뭔 노래인지 이거 한번 드러나 봅시다. 네.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날 제목이야. 우리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데 난 오늘만 I love you. 너무 얌체 같아. 제목부터가. Boy Next Door 요즘 난리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 고딩 딸인데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하느라고 오늘 시험인데 오늘 새벽 4시까지 티켓팅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렇다면 뭐 오늘 새벽 4시까지도 번개치기를 안 한다는 건 포기했다는 거 아닐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정말 무서운 얘기 해주시면 되죠. 그래, 네 인생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자. 이거 내 딸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보는 시험이 그 혹시 그 앞으로의 성적에 혹은 대학교 진학에 그 좌지우지 되는 약간 그런 시험인가요? 내신 같은 거기에 카운트가 되는 시험인가? 그렇지 않나요?

답답하네. 아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 이게 제 저의 딸이면 저는 그냥 같이 가서 보는 내내 잔소리 할 거예요. 넌 저게 뭐가 좋니? 나와가지고 보는 그 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도 야 그렇게 좋니? 밥이 넘어가니? 야 나는 거기서도 책 펴고 공부시키고 싶더라. 이러면서 같이 가서 아 이러면 또 안 되겠다. 이러면 또 계속 도망가겠지? 하, 이거 좀 답답하네요. 이거 어떡하지? 에이프릴님 우리 집 아들은 침대와 벽 사이에 양말을 어찌나 처박아 놓으시는지 안 빨아줬더니 어느 날 싹 다 꺼내오더라고요. 꺼내왔어? 세탁기 넣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세탁기 넣고 그 뚜껑 닫고 옆에 보면 세제 있지. 그거를 한 스쿱을 넣어. 위에 뚜껑 열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전원 버튼 누른 다음에 거기에 플레이 버튼 있지. 그거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띠리링 그러고 돌아갈 거야. 그래 잘했어. 빨아주지 마시라고요. 빨아주지 마시라고요. 여보 오늘은 뭐 오늘은 나 저녁에 라면 좀 먹을까? 아 그럴래? 물만 올려놔. 물만 올려놔. 나 씻고 올게. 알았어. 자기야 물 끓어? 아 그러면은 그 봉지 하나 뜯어가지고 거기다 면 좀 넣어줄래? 알았어. 아 거기다가 스프 지금 넣고 그냥 같이 끓이면 되겠다. 그리고 옆에 계란 하나만 꺼내줘. 나 계란 넣어볼게. 아 까먹지 말고 옆에 파 썰어놓는 거 잊지 말고. 씻고 나갈게. 다 됐으면은 계란 풀고 위에다가 파 송송 해가지고 그냥 저기 그릇에다 옮겨놔갖고 식탁에만 올려줘. 알았어. 잘 먹을게.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제이님 수영장에서 머리 말리고 그대로 가는 분들 인간적으로 뒷사람 위에 탁자 위에 머리카락은 치웁시다. 이건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아니길 바라면서 좀 세게 얘기할게. 이건 못 배운 거야. 이건 못 배운 거야.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공변소에서도 볼일 보고 물 안 내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못 배운 거예요. 예, 네. 진짜로 나가는 길에 그 사람 잡아다가 다시 저는 멱살 잡고 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사우나나 있는데 골프 가고 같이 이제 샤워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는 곳에 보면은 드라이기하고 이제 다 같이 쓰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가 위에다가 이제 다 쓴 수건 이런 거를 그냥 옆에다 안 모아놓고 그냥 우리가 있었던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놔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얘기해요. 사장님,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은 또 안 돼. 회원님이라고 불러줘. 또 그렇게 좋아해줘. 저기 회원님 이거 치우고 가셔야죠. 그러면 아 예 그러고 오셨고 치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를 하는 것도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왜 애초에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머리카락은 좀 치우고 가야지. 저희 노래 들어야 된대요. 일단 노래만 좀 듣고 옵시다. 조지 포럴 그리고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야 달로 보내버리는구나. 토니 베넷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Cheek to Cheek 듣고 올게요.

자, 오늘은 잔소리하기도 좀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이런 좋은 노래 듣고 왔는데도 이게 내려가질 않네. 로꼴링님, 알디, 저희 작은 아들에게도 잔소리 좀 부탁합니다. 대학생이라 방학했다고 낮과 밤을 바꿔서 자는데 속 터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친구들 만난다고 놀러 갔다가 새벽에 돌아서 지금 자고 있네요. 아들아, 제발 잠은 밤에 자자 하셨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런 거는 뭐 네네 뭐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냥 원초적인 잔소리보다 약간 귀에서 피나는 조곤조곤한 잔소리 있잖아요. 약간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빠가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새겨들어. 알았지? 자, 젊었을 때 노는 거 좋다 이거야.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잔소리 있죠. 뭔지 알죠? 약간 조곤조곤. 얘기 다 했는데 얘 귀에서 피나고 있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잔소리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좋아. 열정도 있을 때 써보고 노는데도 써보고 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놀아보고 노는 거 별거 없구나. 즐겁긴 하지만 지금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의 잔소리. 네, 이런 거는 최대한 말을 느리게, 네, 단둘이 앉혀놓고, 네, 눈을 바라보며 낮은 톤으로 천천히 얘기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귀에서 피가 날 확률이 크죠. 보헤미아님, 우리 집 중2 첫째 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 중2 첫째 딸, 중2병이 제대로 왔습니다. 학원 갔다가 밤에 집에 오면 12시까지 릴스 영상 보다가 12시 넘어서 샤워 스타트, 새벽 1시부터 공부 시작, 숙제 시작, 엄마 아빠가 자라고 자라고 해도 새벽까지 안 자고 뭐라 가면 성질만. 거기에 학교도 코앞인데 화장해야 한다고 새벽 기상, 수면 부족,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감입니다. 한창 큰 나이인데 저렇게 잠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알디, 중2병 우리 딸에게 잔소리 쓴소리 부탁해요. 알디가 우리 딸 잔소리 해주면 녹음해서 들려주려고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연예인 말은 듣겠지. 보헤미안님, 우리 따님이 저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아저씨 누군데? 어디서 장래 방송을 이렇게 녹음해 왔어? 이 아저씨 누군데? 아, 몰라. 아, 발당나 아저씨가 누구야? 아, 몰라.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뭐래?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딸이 아저씨를 모르는 건 상관없어. 왜냐? 아저씨는 우리 딸이 몰라도 잘살 거거든. 하지만 우리 딸, 지금처럼 잠안 자고 늦게 자고 계속 핸드폰 보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커서 한참 우리가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피부톤 우중충하고 눈 밑에 너구리처럼 꺼멓고 여드름 난거잘안 없어지고 거기에 안경까지 끼고, 안경 끼는 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안경을 안 껴도 되는 눈인데 지금 나쁘게 만들고 있잖아. 이거 녹음해서 진짜 들려주실 거 아니죠? 네. 자, 여기까지. Firehouse의 I live my life for you 듣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의 뭐 고소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2부까지 이어가도 될 것 같은 분위기도 하고요. 예, 다 약간 제 자식인 것 같았고 제가 스트레스 받았고 저도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저도 잠깐 쉴게요. 2부에 돌아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에 급락해 8000선을 내줬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4.46% 하락한 7933.1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7758.27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장의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67% 내린 904.53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해 3거래일 만에 장중 90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실무대표단이 현지 시간 1일 카타르 도하에서 중재국들을 사이에 둔 간접회담 방식으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실무진은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와 미측 최우선 과제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보장, 레바논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미국 측 중동 특사 등이 카타르 지도부와 면담했지만 양국 간 고위급 직접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카타르 외무부는 실무협의 성과에 따라 향후 고위급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 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세관 조사국 직원이던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는 이들의 금품 수수와 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를 일으켜 지난달 말부터 서비스 중단과 장애가 반복됐던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7: CBS
8: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보험처럼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맛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하면서도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큰 가운데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9도, 원주

0: 대전 30도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빌리지 피플의 YMCA 고다르크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고다르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다가 빌리지 피플의 리드 싱어 빅터 웰리스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YMCA 그리고 마초맨으로 전 세계에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의 음악을 음악이 다시 떠오르네요. 그의 명복을 빌며 오랫동안 사랑받을 명곡 빌리지 피플의 YMCA 신청합니다. 띄워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꽤나 이제 먼저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좋아했던 아티스트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나이듦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가끔 잊고 살았던 아티스트들의 약간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 한 켠이 또 찡하기도 합니다. 자, 별은 졌지만 그의 발자취나 명곡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RIP.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1부 때 잔소리를 대신 해주는 이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오늘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어떻게 읽고 갈까요? 아니면은 예예. 아니 우리가 오늘 소화해야 될 사연이 너무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요. 자, 선물부터 드릴게요.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왜 근데 안 받아가고 그러는 거야. 진짜.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도 마찬가지예요. 시즌1을 마무리하는 사이에 새로운 가맹점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죠. 지난 이번 주에는 잭잭 가맹점 29호점 대치독 대치동 한티역 근처에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롤쌈 가게 더 땡땡 건강한 쌈 대치점. 네, 애청자 안젤라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인데요. 잡곡과 묵은지를 넣은 양배추쌈, 야채 듬뿍 월남쌈, 두부 피쌈까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메뉴들로 가득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학원 시간에 쫓겨서 패스트푸드만 먹는 아이들은 물론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인기 만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직도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새 인증 시 20% 현장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단체 예약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하시면 되고요.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어제 떠났던 네, 로베르토 바조님의 사진도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이제 실물이 궁금하시면 네, 저희 인별그램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가맹점 방문하실 때요. 여러분 짹짹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시고 할인 혜택 꼭 챙겨서 받으시고 다녀오신 후에 인증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짹짹 가맹점에 이렇게 들려서 되게 소심하게 짹짹이라고 하시고 할인 받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고 사연은 봤는데 왜 인증 문자를 안 보내냐고요. 인증 문자를 보내시라고요.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 문자 그리고 잔소리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콜티스의 Red Red 그리고 키키의 404 404 네, 404 자, 지금 저한테 갱년기라고 예, 조용히 안 해? 자다가도 막 식은땀에 깨고 그런다고 1129님 새싹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오늘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오셨대. 라디오 듣기 경력 40년째인데요. 올해 50이 된 청취자입니다. 채널 돌리다가 제가 좋아하는 알렉스님 목소리 나와서 들어보니 선곡들도 죄다 제 취향이네요. 앞으로도 매일 추측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흔한 날이 아니고요. 예.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오늘 그냥 예, 그런 오늘 하루만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굉장히 고급지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센세이션한 방송입니다. 1450님 큰아들 큰사위 노릇하느라 바쁜 우리 남편 쉬는 날 부모님 과수원 가서 약치고 혼자 계신 장인어른 마음 쓰여서 같이 텃밭 가꿔주는 우리 남편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당신도 좀 쉬라고 잔소리하고 싶네요. 아, 뭔가 지금 그 짤이 필요한 시간이야. 이렇게 하 내려가는 뭔지 알죠? 그 짤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했어. 참. 근데 이런 남편이라면 평소에 더 예뻐해주고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게 남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 고래 칭찬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고래가 남편이야. 다 남편이야. 칭찬해 주세요. 예. 얼마나 예뻐요. 그죠? 하작풍님. 7월 2일을 고소고발의 날로 연중 행사로다가 내년에도 이날 어떻습니까, 알디? 돈주왕의 빈자리를 잔소리로 달리는 중. 7월 2일. 칠리. 칠리, 이건 매운 칠리, 먹으면 겁나 매운 칠리. 칠리의 맛. 잔소리의 날로 한번 정해볼까요? 칠이? 네. 그럼 내년 7월 2일도 네. 고소고발의 날, 네. 매운맛, 빠빠빠 빨간맛, 궁금해 허니. 네. 빨간맛이 아니라 피맛이죠, 피맛. 예. 7월 2일은 칠리의 맛, 매운 잔소리의 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님. 저희 집 딸아이 방에는 동묘시장에 구제업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옷 무덤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 싫어서 치워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빠가 치워줘 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그러면 어떨까? 아빠가 치워줘. 응, 아니? 아닌데? 응, 아닌데? 그러고 저는 약간 저기를 할 것 같아요. 얘한테 만 원짜리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거 다 치우면 요거 주지. 근데 아빠는 안 치워줄 거야. 근데 네가 치우면 요걸 줄 거야. 치우고 받아가거나 안 치우고 용돈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노력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액션에는 리액션이 있는 법. 지밥님 오늘 방송 듣기 힘드네요. 소파 눕혀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파 옆으로 세로로 세워놓으신 분이잖아요. 예. 네. 아니 보기에도 위험한데 그 바로 옆에다가 강아지 밥그릇을 이렇게 놓고 강아지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 하. 7859님 어제 회사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전화했더니 웬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길래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전화기를 주웠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전화기 인계 받고 감사 인사 드리고 직원 집으로 찾아가서 전화기 전달해주고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출근했고요. 이 직원 잘라야 하나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분해를 좀 해보자. 회사 직원이 출근을 안 했어. 전화를 했지. 웬 여성분이 전화를 받아. 누구누구 핸드폰 아닌가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아 이거 길바닥에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래서 우리 상사분께서 전화기를 죽은 사람을 만나서
전화기를 받고 인수인계에 감사 인사 드리고 직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주고 한마디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출근했고. 근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아, 나 당황스럽네. 제가 방송인이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뭐지? 제가 상사였으면 저는 이거 가만 안 두죠. 네. 회사는 왜 안 나왔대요? 출근을 왜 안 했대요? 그리고 출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 살려둘 겁니다. 네. 회사를 자르진 않더라도, 네. 지금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줄 것 같아요. 야. 세상은 넓다님. 알디 왜 이렇게 재밌어요? 다 우리 애들 얘기 같네요. 알디 한마디 한마디에 속이 다 시원하네. 알디의 말이 같이 사는 남편보다 훨씬 위로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또 저도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한 약간 마음은 이런 거야. 아이고 니들 잠 안 자는 거 지금이나 안 잘 수 있지. 야 나중에 내 나이 돼봐라. 낮에도 자고 시간 나면 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안 그래. 아침잠 더 없어져. 아침 7시 반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져. 야 잘 수 있을 때 자고 놀 수 있을 때 놀아라. 그게 젊음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솔직히 해주고 싶긴 해요. 근데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직원이 회사 출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네. 제가 다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매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빨리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6312님의 신청곡이에요. 우리 세상님이시네요.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대창 항공 981편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1358회째 비행을 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 알렉스입니다. 지금 비행기는 잠시 후 모든 이륙을 마치고 베를린을 향해 활주로를 떠나게 했습니다. 총 비행시간은 약 25분으로 예상이 되면서 순항고도는 36,000피트입니다.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할 때까지 유로댄스가 함께할 예정이오니 자리에 계실 때는 좌석 벨트를 채워주고 난기류를 만나 기체에 흔들릴 수 있으니 지나친 가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식은 커피 쿠폰으로 제공되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이코망 6으로 유로댄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Ace of Base의 Beautiful Life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저희 아까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직원인데 이거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7859님이 다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술이 원인이었대요. 직원이 그러니까 술 먹고 출근을 안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심지어 대표실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러브 씨의 Be My Lover.

아니 여러분들 뭘 잘못 이해하셨는데 대표님이 술을 먹고 회사를 안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찾아주신 것도 대표님이고 그 전날 연락해서 왜 안 나오나 출근을 왜 안 했지 하고 있었던 것도 대표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사람들이 대표님 자신에서 사퇴하세요.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귀를. 자 리얼 맥코이의 Another Night 갑니다.

특공님, 기장님 혹시 기내 땅콩 주시나요? 하셨습니다. 여기는 무료 댄스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노셔야 돼요. 자, 젤로님, 우리 이코망이나 듣고 딸방에는 들어가지 말기로 해요. 방문은 슬그머니 닫아버려요. 좋은 해결책인데? 그냥 눈을 돌리는 거지. 스칼렛님, 일단 춤부터 추고 나면 나중에 해결책이 떠오를 거예요. 오예, 이코망 아주 나이스. 좋습니다. 아쿠아의 바비걸로 이어갑니다.

0: Well, Bobby,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영무님, 저 슬개골 골절로 깁스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댄스댄스. 마, 이게 이 코막이다, 마. 어? 너그 사장하고, 다 했어. 갑자기? 이렇게? 모던토킹, 브래들루이 이어갑니다.

스베스 그대 창가 연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 런던 보이스의 런던 나이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0: 복합 매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충청권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부품,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392조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대략적인 전국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이 서남권에 이어 이런 내용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권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오늘 장중 80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급락세의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 삼성전자는 6.5% 이상 하락하며 30만 원 선이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8% 가까이 급락해 230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국가 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인 25% 가까이 급등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도 3.4%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안정화에 대비해 대중동 협력 강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수출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전후 복구 노력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11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당분간 중동 원유 운송 루트로 홍해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조사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전방위 압박을 지적하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 측의 일방적 해킹 피해 주장과 로비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민감한 본질은 뺀 채 쿠팡의 주장만 그대로 반영해 향후 한미 안보 무역 협상에서 적잖은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0: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0: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먼 곳으로 떠난 남자는 연인에게 날마다 편지를 씁니다. 남자의 편지를 기다리며 매일 답장을 쓰던 여인은 뜻밖에도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고 말죠. 인생도 사랑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하고 우연한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행복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날씨도 일도 사랑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음악과 함께 한숨 돌려보시죠. 편안한 하루를 위한 음악 쉼표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0: 어쿠스틱 콜라보 소울맨의 그대와 나 설레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요. 친구 대신 나간 소개팅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하고 억지로 따라간 등산이 평생의 취미가 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일, 우연히 더 좋은 길로 가게 했다. 이런 경험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잔뜩 흐린 날씨지만 이런 날 들으면 더 좋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이런 날씨에 더 향긋해지는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바버레츠 한여름밤의 꿈 윤종신 해변 무드송이었습니다. 날은 덥지만 쨍하지는 않은 이런 날씨에 요 정도 템포 분위기 잘 어울리죠.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를 만난 분들도 있겠죠. 그것은 운명이고 행운입니다. 피해 가시면 안 돼요.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약속하고 만나는 겁니다. 1958번님, 25년 전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시작한 직업이 지금은 평생 직업이 됐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스칼렛 주유님, 영화 클래식에서도 연애 편지 대신 써주던 조승우랑 손예진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클래식 OST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싶네요. 이 신청곡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소나기 오는 날 장면 떠올리게 되죠. 이 곡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7679번님, 남편이 요즘 힘들어하길래 힐링하려고 캠핑 왔습니다. 더운 바람은 불지만 날씨는 너무 좋네요. 우리 남편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내와 편안한 시간, 다정한 시간이 최고의 응원 힐링이 아닐까 싶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님, 자주 듣고 있는데 인사는 두 번째입니다. 저의 인사 받고 계신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제가 모든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인사를, 하이파이브를 보내고 있답니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은 힘든 날이라는데 내일 강원도 2박 3일 여행 갑니다. 저랑 신랑, 초등생 아들, 딸 이렇게 넷이서 또 친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예정이에요. 내일 기다리는 여행이 있어서인지 힘든지 모르는 목요일입니다. 역시 마음먹기 나름인가 봐요. 모두 즐거운 목요일 보냅시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좋은 계획이 기다리고 있으면 잘 지날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금요일 계획, 주말 계획 미리 짜놓으신 분들 살짝 알려주시죠. 벌써 여행 떠나는 분도 계시네요. 5512번님. 친구 추천으로 넘어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계속 들을게요. 평일에 여행 가는 길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신청합니다. 가족들과 가는 길에 듣고 싶어요. 코나 당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곡 맞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자탄풍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습니다. 우리의 오전 11시도 랄랄라와 함께 아름답죠? 로하맘님 오랜만에 이 곡 듣는 것 같아요. 예전 직장에서 부장님 때문에 알게 된 곡 너무 좋아요. 부장님 때문에 알게 된 곡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부장님이셨던 걸로 커피 한잔 드립니다. 위대한 엄니님, 면접 보러 간 딸 두 군데 간다고 합니다. 괜찮으면 휴학하고 일을 먼저 해보겠다는데 엄마 입장에서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 하는 아이가 잘할 거라 생각은 해도 또 걱정이 됩니다. 잘하고 와 딸,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시원한 커피는 엄마에게 드립니다. 위대한 엄니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435번님, 주말에는 장마 오기 전에 열무김치, 깍두기, 겉절이 담아야 해요. 남편이 도시락 싸서 바쁘거든요.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도시락 반찬 걱정이 없겠네요. 별처럼님, 마늘장아찌 간장 끓이면서 오이지 냉국, 오이지 무침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와, 이 시간 군침 도네요. 오이지. 야. 찬물에 밥 말아서 오이지만 먹어도 여름엔 정말 별미인데 다들 맛있게 사시는군요. 0584번님, 랄랄라 백디의 차분한 진행과 선곡, 분주한 오전에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게 해줍니다. 혹시 놓친 것 없나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시간으로 한 시간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셔도 좋아요. 5660번님, 오늘은 아내와 결혼 7주년 되는 날인데요. 사연으로 선물하고 싶어요. 늦은 나이에 소중한 딸도 만나고 그 딸이 1학년, 지금 같이 있어요. 엘리야 사랑해.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솔리드 천생연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말이야. 김원준 너 없는 동안 솔리드 천생연분 이 곡의 추억이 많으시군요. 딸구와 앵도님 우리 남편의 최애곡 천생연분 25년 전 처음 만나서 노래방에서 남편이 불렀던 곡인데 요즘도 불러요. 아니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다고요. 남편이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같이 사시면서 막 미워지는 날 그때 노래방에서 남편이 노래 부르던 모습 생각하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운전 중 졸려 죽겠는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잠이 확 달아납니다. 8885번님. 네, 안전운행 하십시오. 우리 딸이 듣던 라디오인데 저도 늘 듣게 되네요. 용기 내서 신청해 봅니다. 3929번님. 처음 사연 보내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게 처음이 어렵죠. 두 번, 세 번은.

정말 쉽습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주말 스케줄이요. 옆지기가 좋아하는 배우 팬 미팅이 있는데 대신 아침부터 가서 굿즈를 줄 서서 구입하는 미션이에요. 원경님, 해줄까요? 말까요? 말 수 있을까요? 안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듣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그 이유는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5021번님, 에어컨 없이 일하고 있는데 덥다 못해 뜨겁네요. 더운 도시 탈출하고 파요. 이럴 때 그냥 시원하게 비라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클립스 소나기.

뚜루뚜뚜뚜루 크랜베리스의 All to My Family 생각나는 노래죠. NCT Wish의 All to Love였고요. 비비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이유 이클립스 변우석의 목소리죠. 소나기였습니다. 김봉화님께서요. 우리 아들 결혼식 때요. 아들 친구가 축가로 불러준 노래 소나기. 가사를 음미해보면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스며있는 것 같아서 오글오글 오글오글 이게 또 남편이 불러주는 거랑 아들이 부른다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스위트하트님, 이클립스 멤버의 변우석이 있는 거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음원 사이트 가수 표기가 이클립스로 되어 있어서 밴드나 신인 가수라고 생각하시는데 변우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목소리, 소나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이쁜이님,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 선곡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자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왠지 글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좋은 곡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저에게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3번님 진행자님 바뀌고 첫 신청곡이에요. 날씨가 신승훈 생승훈에서 승훈이 오빠 노래가 듣고 싶어요.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일대에 시위대가 몰리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봉쇄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기 위해 움직였고 오전 10시 반쯤에는 참가자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남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천여 명의 대규모 경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 당일 상황 보고와 대응에 핵심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간 간부를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서울 선관위 기획계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보고 경로와 대응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50% 인쇄 지침이 어떤 경위로 결정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육군이 73사단 예비군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예비군이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장식 육군 참모 차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며 더불어 민간 법의 자문기관 두 곳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훈련 관련 일부 미비점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 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키는 등 의무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밝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 문서라고 평가하면서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무역 대표부에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3: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생각하면 강한 햇볕과 폭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온도만큼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습도라고 하죠. 체온이 상승하면 땀을 흘려 열을 배출하는데 공기 중의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원활하게 증발하지 못하고요. 결과적으로 더 덥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남쪽에는 장맛비가 시작됐고요. 서울 수도권도 어제부터 장마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습도 99%, 고온다습한 장마에는 모두가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이쯤 되면 실제 온도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높아지고 불쾌지수도 덩달아 치솟게 되는데요. 기분이나 마음까지 눅눅해지지 않도록 매너와 에티켓 챙기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7월 벌써 둘째 날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Dream Lover였습니다. 습도가 60%를 넘으면 세균 번식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로 높은 온도보다 높은 습도가 일상생활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습도가 높으면 일단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데요.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컨디션 난조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흐린 날씨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지는데요. 마음만큼은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게 기분 관리, 컨디션 관리 잘해봐야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2: 콜레...

김경혜님, 날씨가 좀 습하고 끈적끈적하네요 하셨고요. 비공개로는 물론 저는 화창한 날도 좋아하지만 비 오는 날은 더라는 한 글자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물도 좋아하나 봐요. 아, 비 오는 날은 더 좋아한다. 예전에 제 지인 중에도 장마 직전에 딱 요맘때 이 우중충하고 습기가 올라오는 날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고 약간 지하실 냄새 있잖아요. 이런 날은 또 왜 지하실 냄새 같은 거 너무 심한데 그런 약간 곰팡이 냄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런 날이 좀 흐릿하고 센티멘탈해지는 날이기는 해요. 좀 습하기도 하고 사람이 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건데 오늘은 날씨 핑계로 좀 게을러져도 좋고 덜 열심히 듬성듬성 살고 대충 먹고 좀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오이니님은 기타 소리가 좋습니다 하셨는데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I won't be lost 였고요. 그 전 곡은 Deep Blue Something의 Breakfast at Tiffany's 였습니다. 피로와 유나님, 7월 2일인데 벌써 7월이 한참 지난 것 같은 이 기분 뭐야? 그러니까요. 아마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7월도 이제 좀 지난 거 아니야? 그런 기분 아닐까요? 행복이님은 신고합니다. 26년 7월 1일부로 제주도 1년살이 신고합니다. 필승! 하셨는데 지금 제주에서 함께 하시나요? 그러면 내년 여름쯤 돼서 다시 또 돌아오시겠네요. 즐거운 제주살이 응원하고요. 그곳에서도 해피송은 계속되겠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그 뮤지션도 있었지.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알파벳 M. 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뭐 사실은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은 한 달 내내 해도 뭐 1년 내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뮤지션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 이 사람들 곡을 안 듣고 넘어가면 아쉽다는 그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보내주세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로보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The Girl from Ipanema.

가달라고 조르지오님, 세시봉은 아주 멋지다, 매우 훌륭하다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하셨는데, 그 왜 따봉은 포르투갈어로 좋다고, 좋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죠. 저는 한라봉을 좋아합니다. 뜬금없는 얘기였고요. 리사 오노의 음성이었죠. 세시봉, 또 로보의 목소리로 The Girl from Ipanema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요,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알파벳 M. 4299님 등 마이클 잭슨이죠. 아, 영화도 다시 보고 싶고요 하셨는데, 영화 마이클, 그러니까 은근 감동적이었어요. 9455님은 M이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언급하셨는데 멜라니 사프카의 곡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세 번째 스무 살인데요. 예전에 중3 졸업하고 고1 입학 전에 지금은 거의 없어진 봄방학 때 첫눈에 반한 첫사랑 그 아이가 좋아했던 멜라니 사프카의 노래. 참 드라마틱한 첫 만남이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저돌적으로 그 아이에게 멀바를 날릴 줄은 아셨는데 뭔가 나를 좋아하던 누군가가 있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뭘 봐! 라고 갑자기 와장창창 마음을 깨버리신 건가요? 5184님은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를, 후리지아 향기님은 마룬5의 슈가, 마룬5 노래 신청하신 분도 여러 분 계셨고요. 또 메이플피카님 맥스웰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툴리님 메간 트레이너 made you look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의 알파벳은 M입니다.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먼저 무디 블루스예요. For My Lady.

6427님,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소나기라도 확 내려줬으면 해요 하셨는데, 어찌 보면 좀 애간장을 녹이는 날이죠. 희도 저도 아니고 밀당 중인 날. 야, 오늘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음악 듣고 해피송에 집중하는 날로 함께해요. 의학생인 보람님 신청하셨고요. 마이크 올필드의 곡이었고요. 코키아의 음성이었죠. Moonlight Shadow였고요. The Moody Blues의 For My Lad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6291님, 미스터 빅의 샤인이요. 아, 약간 흐릿한 날 외래 좀 들어봄직하네요. 우리 배상진님은 마돈나의 모그를 신청하셨고, 야, 58년 개띠, 우리 마이클 잭슨에 이어서 우리 마돈나 언니도. 7072님은 마이클 볼튼의 곡이면 다 좋다고. 머라이어 박님은 맨하탄스의 Kiss and Say Goodbye. 또 딸기산도님은 MYMP, Say You Love Me. 예빈파파님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신청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부침개 지져먹고 막걸리 먹고 싶다 하시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마빈 게이, 테미 털이에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아유, 이 곡 진짜 얼마 만에 듣는 거냐고. 낚시꾼님. 진짜 오늘 코너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지요?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왜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노래가 떠오르는지. 오늘 모리스 알버트의 곡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 곡으로 픽입니다. This World Today is a Mess였고요. 마빈 게이도 테미 터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였습니다. 오일탱크님, 이런 날인 듯 어떻고 저런 날인 듯 어떠니 아무 날인 듯 어떻고 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일은 금요일인데 어떻게 그러면 내일 월요일로 가도 괜찮을까요? 오일탱크님? 그냥 오일탱크님은 내일 다시 월요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이고요. 이어지는 곡 6291님, 미스터 빅이에요. 샤인.

오늘도님, 오전 작업 후 엄청 땀이 나고 이제 쉬고 있습니다. 오후 준비, 기분 업 시켜주는 물과 같은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쇠맛이 좀 땡기죠? 클레오파트라님, 노래 좋아요. 하셨는데요. 미스터 빅의 샤인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1부 닫습니다. 호레노츠님 남기신 모펫의 I'll be there for you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0: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특정 지역 중심의 성장 전략을 구사해 불균형이 심했고 수도권 집중이 폐해도 컸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중심 성장이며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투자를 강요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3주 전에 이루어진 직전조사보다 1%포인트 높은 58%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은 35%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0%로 지난 조사 비교해서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시장 저평가 해소 일환으로 부실기업 퇴출 정책이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코스닥 상장사가 올해 50개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부실기업 퇴출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자로 나서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 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추정치임을 전제로 코스닥에서 시총 기준 미달로 올해 상장 폐지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 중이라며 한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렵도록 강화됐다면서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를 공개하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지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47건으로 전년 대비 94%가 늘었습니다. 전국의 장마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대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모레부터 전남과 경남, 전북,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장맛비는 전국에 6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과 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수량은 제주와 전남 해안은 30에서 80mm, 광주와 전남 내륙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추정원입니다.
1: CBS
2: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4105님, 이야 새롭네요. 1182님, 밀리진 말캉한 여성 버전이네요. 사랑이 마미님도 오 이런 버전 좋다고 등등등 뭐 소프트하다 좋다 이 버전 뭐냐 부드럽다 뭐 힘 빼고 편하다 등등 얘기하셨는데요. 말셀라 망가이베라의 음성이었어요. 밀리진 오늘 마이클 잭슨은 하루 쉬어갑니다. 자 해피송 2부로 건너봤어요. 자운영님,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해피송은 여전히 지수님이셔서 좋아요 하셨는데 지난 6월이었습니다. 6월 15일 CBS 개편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자주 오셔야 됩니다. 준호맘님은 장마 때 습도 때문에 많이 힘들죠. 물 먹는 하마 같은 해피송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피송은 다 빨아들인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자 이분은 이런 얘기 나눌게요. 장마하면 떠오르는 일. 장마 때 아 진짜 요즘은 세상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지. 라떼는 장마하고 비 많이 오면 뭐 정전되고 단수되고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었지. 얼마나 많았어요. 갖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우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등등등. 저는 한 번은 장마인가 태풍인가 약간 갑자기 기억이 아리가리한데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만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작동을 안 해서 8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다리 튼튼해졌다. 자 장마하면 떠오르는 일 우리 햇님이들 어떤 일들 기억나시나요?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장마하면 아, 이 떠오르는 이 일, 이런 갖가지 사고들, 사건들 알려주시면 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머니 머니 머니 맘마야서 맘마미아에서 흘렀던 곡이었죠. 메릴 스트립, 줄리 워터스 그리고 크리스틴 바락스크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전 곡은 콰이강의 다리 OST 미치 밀러스 코러스의 The Bridge on the River Kwai였고요. 또 돌아오지 않는 강 OST 말린 멀로의 River of No Return까지 전했습니다. 아 진짜 되게 옛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장마가 주제입니다. 2부 주제 장마. 장마하면 떠오르는 일. 영우님, 제가 유치원 땐가 그때가 장마철이었죠. 집 앞에 동네 작은 사거리가 있었는데 비가 조금만 많이 왔다 하면 우수관도에서 물이 넘쳐서 작은 수영장이 되었죠.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첨벙첨벙 워터파크가 따로 없었는데 아, 그때가 그리워라. 정말 그리우세요? 와, 상상만 해도 이거 온갖 감염병의 온상인 거잖아요. 수인성 질환의 온상. 지금 끄떡 없으신 거죠? 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범람하는 것도 많았고 또 애들은 그렇게 물이 고인 데는 또 일부러 찰방찰방 막 그런 재미에 물 튀기는 재미에 놀러 갔던 기억도 나요. 5095님은 저는 예전 직장이 안양에 있던 대성 뿅뿅 회사였는데요. 참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가 오면 비가 새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걸레와 통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그때는 참 꼬진 회사라면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웃음을 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좀 오래된 건물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집이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이거는 뭐 이거는 신도 어떻게 못해. 저는 예전에 한 30년 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비가 오면 꼭대기층에서 뭐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새던 경험은 있네요. 톰과 제리님은 장마라고요. 신혼 때 반 지하에서 살 때 곰팡이가 올라오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들어차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 그 다음 얘기를 안 써주셨네.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서 힘든 줄 몰랐다. 그런 거죠. 아무튼 반지하는 사시사철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되게 낭만적으로 나오는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 북망산천님은 82년도 방이동이요. 배나무 과수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버스를 타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길이 완전 진흙탕이라서 하셨는데. 아, 바깥에서 오래 활동하려면 장마철에 좀 긴 거 신긴 해야 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이제 시작되는 장마. 장마 이야기입니다. 장마하면 떠오르는 사건, 사고들 등등등 이야기들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민찬이 아빠님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예요. Leave Before You Love Me.

우리 평섬님, 또 영희님, 아가다님, 혜숙님,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또 딸기산호님, M2M의 Everything You Do, 또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 Leave Before You Love M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장마죠. 5765님이 15년 전 반지하 살 때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엄청 와서 싱크대 물이 역류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울면서 물을 퍼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라고. 15년 전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아이쿠야. 바다 로망스님, 진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야 응? 동네 복개천이 장마만 치면은 떠내려오는 축구공에 전구공에 쓸만한 거는 잠자리 채로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건졌던 비 맞아도 재밌었어요 하셨는데 땡! 5015님은 시골에서 장마되면요. 동네 강이 바다가 됩니다. 때로는 돼지도 떠내려가는 광경을 봤답니다 하셨는데 아유 그 주인 어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드셨겠어요. 장미님 장마라고요? 1997년 7월 4일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3박 4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29살인 아들을 7월 4일에 낳았네요. 너무 덥고 후텁지근해서요. 그 당시 신랑이 에어컨을 들여왔는데 30년 가까이 고장 한 번 없이 잘 썼고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주 못 썼는데 그 장마에 태어난 아들이 최근에 에어컨을 바꿔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들 고마워. 근데 장마 때 태어나 그런지 우리 아들이요. 빗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아셨어요. 아, 우리 가족에게 장마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네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나온 우리 아들내미 7월 4일생. 갑자기 영화 7월 4일생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톰 크루즈도 울고 갈 미남이랑 뭐 그런 얘기겠죠? 에어컨 잘 쓰시고요. 샘 스미스 사랑해님은 장마하면 2011년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올 때였어요. 당시 저희 사정이 있어서 저희 반려견 해피를 이모네 맡겼는데 폭우로 이모네에 비가 새어 들어오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해피는 집 밖으로 도망 나와도 대견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잃어버리지 않고 이후로 14년을 같이 살고 작년에 우리 해피 별안간 떠났습니다. 갑자기 가엽고 그립네요 하시면서 해피야 지금 있는 그곳에서는 비 피해 없이 해피하게 해피송도 듣고 해피하면 좋겠다 해피야. 라니님은 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던 날 우산을 썼는데도 우산에 비가 새더라고요. 아 이거 알아요. 그거 아시죠 왜? 우산에 구멍이 안 났는데도 너무 세차게 비가 내리면 그 방수를 뚫고 비가 흘러 들어오는 거. 근데 저 앞에 어떤 남자분이요 편의점 파라솔을 쓰고 오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설마 쓸마고 설마 그분 그거 그냥 옆에 있는 거 갖고 오신 건 아니겠죠? 7995님은 장마하면 엄마의 김치 수제비가 생각납니다. 멸치 육수에 직접 반죽한 수제비를 떠서 끓여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게요. 아, 침 고인다. 아, 이런 날은 그 라면에 신김치만 있어도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 아, 진짜. 김치 수제비? 아, 비 올 때는 김치 수제비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주제 장마입니다. 우리 채영님, 꽃마리님, 캔디핑님, 마일리 사이러스예요. Flowers.

메간 트레이너 Made You Look, 둘리님 또 졸리나님 또 9966 솔량이 배로님 등 마룬5의 슈가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주제 장마잖아요. 1127님은 아 장마하면 진짜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장모님과 마누라입니다. 와이프가 제왕절개 출산할 때 장모님이 하필 그때 치매 셔서 정말 정신이 없었지. 아, 비는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고 또 와이프분은 제왕절개 수술하시고 장모님은 아프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막 드려야 되는 받기는커녕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도 급한데 다른 분을 다른 가족을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소리님은 지수님 매년 여름철 장맛비가 한강에 쏟아지면 잠수교 잠실대교 가생이로 가장자리 수천 수만 개 참개들이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하셨는데 그 정도면 이 잠수교 근처 가시면 안 돼요. 다 통제돼요. 어? 큰일 날라고. 9783님은 날씨가 오늘 요래서 어죽을 먹고 왔습니다. 비와 어울리는 메뉴 쭉 국수와 수제비 추가한 완벽한 장마철 메뉴 어죽 하셨는데 어디서 드셨어요? 어죽 요즘 하는 집 많지 않은데 어디서 드셨는지 여쭤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초이님, 머라이어 박님, 맨프렌드 맨스 얼스밴드예요. Questions.

뚱이님, 해피송은 선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Manfred Mann's Earth Band의 Questions였습니다. 레몬트리님이 이렇게 상큼한 아이디를 갖고 계시면서 저도 어죽 완전 좋아하는데 찌찌봉. 어쩌다 어른님이 어죽은 충남 서산이죠 하셨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가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0702 마리안수 후리제 향기님 예쁜 미녀 상진님 마이크 부블레 홈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경찰의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로 이동해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검

0: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은 56동 세척실 현장 작업자들이 세척기 탱크와 필터링 장치 등을 청소하다 폭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기자들과 만나 폭발 당시 세척기계 내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세척기계에서 처음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세척공정 책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탱크 청소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등 17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3회에 걸친 합동 감식 결과 문서 등 5,700여 점의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관계자 32명을 조사한 상태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성인용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사건을 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성인용품 리얼돌을 폐기했고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다만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장 경감은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이는 홍 감독은 무전술과 무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은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지휘부 등 위에서 틀어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학생 선수들이 일으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SNS에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동문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관내 전체 학교 운동부의 차별적, 혐오적 표현 근절과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을 위한 긴급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학교 체육 현장의 인권 교육과 역사 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8: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9: 2시 5분입니다.
10: 이봉규의 어떤 가요?

7월 2일 목요일 2분기였던가요? 에이미와 첫 번째 트랙 015B 김동규 신인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우리 봉팔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희 방송 직전에 영사배 홍보 스팟이 나오는데 별빛사랑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봉디 목소리를 조금 굵게 하면 한석규하고 똑같아요 하셨거든요. 저도 그 스팟 들으면서 흉내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팔님들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경험한 봉팔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친구들과 나는 깨똑 이야기들을 휴대폰이 듣고는 너튜브 켰다 하면은 방금 전 친구와 했던 얘기가 영상으로 나온다거나 친구가 공유한 영상 콘텐츠가 내 알고리즘에 갑자기 걸린다거나 그냥 카페에서 친구가 요새 이 운동화 괜찮지 했는데 SNS를 켰는데 그 운동화에 대한 리뷰글이 보인다거나 휴대폰이 나를 도청하나 싶을 때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아무튼 요새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그 러닝 얘기를 했는데 바로 러닝 광고 그 러닝 신발 광고가 딱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실제로 휴대폰이 내 말을 도청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 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이 정말 요새는 세밀하게 작동을 해요. 우리의 의심,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휴대폰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뭐 어떤 대화를 주고받거나 내용을 공유했거나 그런 검색 기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오늘 A면 사연과 신청곡 데이 각자의 알고리즘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체를 다 공유하긴 어려워요. 어제

0: 그거 봤어? 어제 그거 봤어?
1: 라는 주제로 딱 어제 시점 얘기만 나눠볼게요. 어제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 또 닭강정 먹었네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하자마자 머릿속에 닭강정이 있었어요. 닭강정 딱 먹고 깔끔하게 저녁은 안 먹고 닭강정 먹은 거예요. 그래도 닭강정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은 거죠. 닭강정 먹고 이만갑 봤습니다. 이만갑. 근데 제가 제작진한테 이만갑 봤다고 하니까 무슨 이만갑을 봐요. 봉디 무슨 나이 너무 많이 먹은 사람 같아요. 봉디 무슨 이만갑. 봉디 나이에 이만갑 볼 수도 있지. 난 너무 재밌는데. 우리 봉팔님들은 어제 뭘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 절약 방법 영상을 봤다. 뭐 습관처럼 보는 먹방 영상을 봤다. 아니면 뒤늦게 산업티를 보고 있다 등등등. 어제 그거 봤어? 이 주제로 봉팔님들과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로 과연 우리의 알고리즘이 전염이 될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광고주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UP1024 이어서 이재영의 대단한 너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A면은 우리 봉팔님들의 알고리즘을 공유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봤어? 라는 주제인데요. 조이5575번님, 봉디 교양 프로 통일전망대는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 이제 통일전망대가 K사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 K사에서 주말에 예전에 이렇게 뉴스로 오전 시간대인가? 뭐 통일 관련 뉴스 같은 것들을 해주면 제가 그 항상 그 뉴스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쪽에 평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도 실제로 그 파주에 도라산 전망대 있잖아요. 도라 전망대 거기 갔다 왔어요. 딸이랑 같이. K사 TV 프로가 아니라 M사 TV 프로그램이네요. 예, 정정합니다. 1201번님은 어제 봤던 걸로 이윤열의 스타크래프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 폰은 꺼져 있고 회사 지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과거 스타 플레이어들의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 3대 테란하면 누구예요? 임요한, 이윤열, 최현성 아니에요. 앞마당 먹은 이윤열. 앞마당 먹은 이윤열. 로스템플 맵에서의 이윤열을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앞마당에 멀티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많이들 따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저도 예전에 많이 봤었습니다. 2340번님은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다시 보고 있습니다. 송중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진양철 회장한테 빠졌어요. 밥알이 몇 개고? 재벌집 막내 아들 2022년작입니다.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지난 월드컵 때 나왔던 작품이에요. 이게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3954번님은 김부장 봤다고 하시네요. 김부장. 어우, 소간지 진짜 너무 재밌어서 후루룩 2화까지 봤지 뭐예요. 김부장 추천입니다. 요새 드라마 김부장에 대한 호평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아직 2화까지만 방영을 했기 때문에

그 뒤는 아직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S사 신규 드라마잖아요. 저도 어제 보려고 했다가 2화까지만 이제 공개된 걸 알고 아 이거 넷플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2만 갚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 공개가 되면 저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호평이 너무 많더라고요. 5841번님은 어제 들려주신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 노래 듣고 퇴근 후에 혼술하면서 너튜브로 콘서트 뮤비를 보면서 90년대 추억에 빠졌습니다. 덕분에 알고리즘이 온통 90년대 노래들이네요. 봉디 땡큐. 어제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를 틀고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나 이 접속자가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방송 끝나고 실제로 그 시간대 확인해 보니까 훅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가요에서 울트라매니아를 듣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자, 핑클 들을게요. 우리 봉팔님도 계속 어제 그거 봤어? 라는 주제로 봉팔님들의 알고리즘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잭스키스 예감 재생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팔님들의 알고리즘. 초코라떼님은 요 알고리즘이 보였나 봐요. 날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껍질 까는 라이브 영상이 있대요. 한번 보니까 계속 뜨더라고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날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껍질을 깔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껍질 안쪽에 그 막은 유지한 채 정말 그 가장 끄트머리 표면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기하네요. 별처럼님은 너튜브에서 요새 숨은 그림 1분 30초 안에 3개 찾기 재밌어서 항상 보면서 찾고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건 조회수가 몇이나 됩니까? 그런 게 오히려 어떤가요? 보이는 라디오 조회수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예, 예상이 갑니다. 레몬님은 어제 그거 봤어요. 월드컵 다른 나라들 승부차기요. 왜 이렇게 같이 긴장되면서 재밌던지. 아, 우리나라가 지금 16강 경기를 하고 있었다면 참 재밌었을 텐데. 저도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만 챙겨보는데요. 오늘 그 콩고민주공화국이랑 잉글랜드랑 경기했던 게 화제더라고요. 잉글랜드가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네, 콩고 선수들의 이 돌풍이 예선 때부터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투지가 오늘 경기에서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다들 축구 팬분들은 칭찬하시더라고요, 보면서. 토끼 스토리님은 자기 전에 소금을 밟으면 숙면을 취한대서 영상 찾아봤어요. 자기 전에 소금을 밟으면 숙면을 취한다. 과학적 근거가 상당히 부실한 느낌입니다. 검증이 안된 이야기 같은데. 영상에서 뭐라던가요? 잘 선별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트의 곡이어서 들을게요. 뷰티풀. Beautiful my girl, not beautiful my girl, and so beautiful my girl.

비욘드 잘 자요 굿나잇이었고요. 그 전곡 비스트의 뷰티풀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에이미언 함께하고 있어요. 희나비맘님이 문자 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전 수영을 3년 넘게 했는데 저희 반에서 제가 제일 오래됐는데 제일 뒤에 선다고 했던 기억납니다. 기억나고 말고요. 자기 전에 그렇게 수영 관련 영상 찾아보고요. 시뮬레이션 해보고 잠에 들어도 수영장에서 그냥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맨날 동영상 보다 잘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희나비맘님의 이 끈기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저도 그때 문자 보내주셨던 게 기억나고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언젠가 희나비맘님 물개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아보신데 말이죠. 그때 배드민턴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다양한 운동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중에서 잘하는 건 한 개도 없었는데 그래도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운동 멋집니다. 커피 쿠폰 한 잔 챙겨드리고요. 625번님은 요새 스토브리그 재방을 챙겨보고 계신다고 해요. 7년이나 된 드라마인데 야구 한화이글스 팬으로서 재방에 재방을 봐도 너무 재밌어요. 남궁민을 좋아하게 된 드라마입니다. 7년 전 드라마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이 야구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드라마 아니겠어요? 가끔 이렇게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봐도 또 재밌죠. 8641번님은 전 요즘 최용수 감독님이 알고리즘에 뜨고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서 시즌 1, 2를 보고 있습니다.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 아줌마인데 새삼 K리그와 선수들을 응원하게 됐네요. 혹시 그 쿠땡플레이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641번님. 최용수 전 감독님은 무슨 말만 하면 웃기지 않아요? 저도 제 알고리즘에 우리 최용수 전 감독님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한테 그 하는 짤 있잖아요. 너는 장점도 없는 애가 무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가서 뛰었냐. 참 신기하다.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박지성 선수에게

저렇게 미움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저분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스토리님은 와일드싱 보고 박지연에 입덕해서 내일도 출근 1화에서 4화 몰아봤습니다. 요새 방영 중인 드라마입니다. 이것도 내일도 출근. 서인국과 박지연이 주연인 드라마. 찾아보니 이 드라마도 웹툰이 원작이네요. 요새 이렇게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 지금 소부장도 소부장? 소부장? 아 소부장은 ETF구나. 소부장 말고 김부장. 김부장. 김부장도 웹툰 원작이잖아요. 아,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OST 미도와 파라솔 듣겠습니다. 슈퍼스타.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화이팅.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옥상 달빛 달리기였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에이미의 마지막 트랙은 악뮤의 곡 준비했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봉팔님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7% 올랐고 상승폭은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노원구, 중랑구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이 지속적인 실수요 유입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 동탄구 상승률이 여전히 1% 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기흥, 구리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매매 상승률 5.11%와 같은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0: 폐업 소리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위반과 출입 제한 표시 미이행, 유해 약물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여름방학 기간 불법 행위를 근절해 청소년 보호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중동 전쟁 여파로 물류 차질과 수출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5억 2,5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수출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출 보험료 지원과 함께 오는 9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타격이 큰 물류비 지원과 함께 선제적인 해외 판로 다변화에 집중 하며 지원 신청은 인천시 비즈 오케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기숙사 하반기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비용으로 숙식은 물론 취업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다음 달 23일부터 입주하며 최대 2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아파트 대체 자산으로 불리며 우후 죽순으로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전수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전부터 밤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9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7: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6: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밀 첫 번째 트랙 복기리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서울 사람들이었어요. 자, 비밀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초성 접속 체크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성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보내주시면 돼요. 어제부터 장마 시작이었죠.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 오목교는 구름만 잔뜩 껴있지 아직은 비 소식이 없는데 장마 초성에서 따와서 오늘은 지읒 미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읒 미음이 들어간 단어 받아보면서 접속 체크 들어갈게요. 우리 봉팔님들의 뇌를 깨워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접속 체크 가볼까요? 아싸! 초성 접속 체크 지읒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거북이와 함께 B-I-N-G-O 지읒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요? 장마 외에 5805번님 어떤가요는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 쳐서 요 에이드 맛있죠. 1785번님 사몽 에이드 사몽 9080번님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 입력하며 접속 완료 9080번님 주몽 무조건 손님 장문 백수님 제목 요니님 주몽 빵빵한 호랭이님 장물 저도 하나 던져볼까요? 저는 정막 절대 정막한 틈이 없는 어떤가요? 호시탐탐님 장막 민트핑크님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주말 지읒 이음 완성 장기영님

있습니까? 그럼 한 글자 더 추가해보죠. 지읒, 니음, 이어서 한 글자 더 지읒. 요거 있을까요? 지읒, 니음, 지읒. 세 글자로 된 지읒, 니음, 지읒. 저 하나 하겠습니다. 주문진. 주문진 있어요, 주문진. 지읒, 니음, 지읒. 네, 08님들 차례. 샵 112 레인보우로 세 글자 초성 접속책. 지읒, 니음,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보내주세요. 클론입니다. 통신 탈출! 1348번님과 4327번님 거의 동시에 보내셨습니다. 주먹질. 와우, 방송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468번님의 세 글자는 지미집이었어요. 1031번님과 468번님 조물주 나왔고요. 허니님 질문지 나왔습니다. 아기사원님 오늘 폼 좋은데요. 전면전. 아, 9506번님은 영화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 글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받아보죠. 이건 없을걸요. 지은미음, 지은미음. 설마 이게 있을까요? 조마조마 말고, 조마조마 안 돼요. 단어로 된 거. 지은미음, 지은미음. 완성시켜주세요. 합성어도 괜찮습니다. Let's go! 떠나요.

9080번님 주막 추모. 서서님 주말 주말. 과연 네 글자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거북이 빙고 클론 도시 탈출 두 곡 재생해 드렸고요. 지음이음 지음이음은 부사는 나오는데 뭐 졸망 졸망 그리고 주물 주물 조물 조물 같은 부사는 나오는데 이 합성어 명사로는 안 나오네요. 쉽진 않나요 이게 지음이음 지음이음. 그나마 8810번님

주막 주모, 주막 주모. 배로님 전마 전마. 점 전마 전마가 할 때 그 전마가 사투리죠. 전마가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저 사람 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전마가 저 사람 전마 전마. 근데 제가 최근에 어젠가 엊그젠가 그 릴스를 보다가 저기 경상도에서 올라올라라는 말을 쓴다면서요. 올라올라 올라올라 아세요? 지금 경상권에서 듣고 계시는 봉팔님들 그 올라올라라는 말이 있던데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올라 그거 아니에요. 올레올레 아니에요. 올라올라 야 뭐 그러다 다칠라 조심해라 뭐 이런 뉘앙스로 썼다 그랬나? 아 어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올라올라 답변 좀 해주세요. 아 답답해. 자 올라올라 기다리면서 올라올라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김도현님께서 너튜브에서 라디오 가가 가끔 봐요. 제가 존경하는 CBS 양대산맥 PD님 아쉽네요. 우리 어떤가요 PD는 양대산맥에 안 들어가요. 서병석 이지연 PD님 두 분 입담도 재미있고 서병석 PD님은 여전히 멋지시고 이지연 PD님의 시크한 입꼬리 매력이 있어요. 그 서 PD님과 이 PD가 혹시 그 계좌로 뭐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까? 도윤님께. 아,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최근 어떤가요에서 언급된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제작국 공식 유튜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중에 라디오 가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제작국에서 정말 뛰어난 PD들이 함께 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이쪽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라케산노님 올라 맞아요? 얼라가 아니고 아니 얼라 아니에요. 얼라는 아이를 낮잡아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얼라? 경상도인데 올라올라 처음 들어보시겠네요. 아 제가 잘못 봤을까요? 3505번님 토할라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올라 올라 너 그러다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올라 올라 죄송해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올게요. 아 분명히 아 그런 뉘앙스가 토한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릴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믿으면 안 되나 봐요. 자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렛츠 기릿 렛츠 기릿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오늘은 모처럼 세 분이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뷔페를 다녀오셨대요. 먼저 식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오늘 입고 오신 원피스가 좀 버거워 보이시네요. 노라봉님. 안녕하세요.
1: 뷔페 가는 줄 알았다면 스파 100% 원피스를 입고 오는 건데 지금 늘어남 전혀 없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왔지 뭐예요. 숨쉬기 조금 힘든 지금 올라 올라 놀라 놀라 놀라봉입니다.
0: 괜찮으세요 노라봉쌤? 다음은 뷔페 가서 볶음밥만 드시고 오셨다는 허리케인 봉쌤. 허리케인 봉쌤, 그 제 목소리 따라하시면 안 되죠. 왜 제 목소리 따라하려고 하세요? 머릿속에 지금 올라올라밖에 없어가지고. 허리케인 봉쌤, 다시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뷔페 가서 볶음밥만 드시고 오셨다는 허리케인 봉쌤.
2: 볶음밥으로 가볍게 시작하고 양껏 먹으려 했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소식주 할 줄은. 내 돈 너무 아깝다. 반가워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0: 마지막으로 양갈비만 공략하셨다는 봉진모쌤.
3: 뷔페 가면 제대로 봉 뽑아야지 않겠어요. 양갈비만 잔뜩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진모입니다.
0: 네, 세 분 모두 든든하게.

0: 잘 드셨네요. 자, 추억의 방울방울 이우동성 퀴즈 본격 시작해 볼 텐데요. 잠시 후에 세 분이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동시에 외치실 겁니다. 우리 봉팔님들은 그걸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보내주시면 돼요. 자, 세 분이 외치니까 세 음절 단어겠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인간이 한 번에 두 음절을 낼 수는 없어요. 한 음절씩만 우리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세 음절 한 단어예요. 자, 추억이 방울방울 이우동성 퀴즈 오늘의 1단계 외쳐주세요.
1: 슝!
0: 한 번만 더요.
1: 슝!
0: 오늘 틀려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1단계에서 오늘 정답이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자, 2단계 두 번 연속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2단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 봉팔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륨업, 어텐션 두 번 연속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합니다.
1: 수정 수정

장윤정 올레 그정곡 업타운 올라올라 두 곡 듣는 동안 저는 올라올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기상어님이 제대로 보셨어요. 올라올라에 꽂힌 봉디 노래 나가는 동안 릴스 다시 찾고 있겠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올라를 정리하자면 그 대구에서 쓰는 사투리고 이게 지금 속이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할 때 올라올라로도 쓰이고 저러다가 다칠라라도 라는 의미로도 쓰인대요. 아유 저러다 다칠라 올라올라 올라. 이게 제가 개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억양 톤은 근데 3505번님이 파도레레 억양이래요. 파도레레 파도레레 억양으로 저희 엄마는 야 바로 먹고 눕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쓰신다고 올라올라를 파도레레 도레미 파파 얼얼 도 얼라 얼라 더 이상한데요. 얼라 얼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아래 아래위 억양으로 7811번님 위아래 아래위 얼라 얼라 얼라 얼라 얼라 얼라 얼라 얼라 모르겠어요. 이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대구에 있는 지인한테 카톡까지 해놨거든요. 아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정도로 쓰는 말이다 라고 저한테 대답까지 해줬는데 아 여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하겠어요. 자 저희는 지금 이구동성 퀴즈를 하고 있었고요. 올라올라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오늘의 2단계 아니고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0006번님 여봉으로 들리네요. 여봉 렁덩님 수영 도돌찌님 수영복 수영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수영 자 오늘 정답은 영자도 들어가고

0: 숫자도 들어갑니다. 7266번님 수영장, 1633번님 오 수염짱이래요. 수염짱. 베리베리님 수영중. 오늘 가장 많은 오답이었고요. 수영중. 로즈핑크님은 이영수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수씨. 이영수씨. 자, 오늘의 정답은 뭐였죠?
1: 영수증.
0: 오늘의 정답은 리시프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장기영님 리시프트라고 영수증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망고토끼님 방금 점심 먹고 영수증 리뷰 쓰고 새우튀김 얻어먹고 나왔어요. 새우튀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식사도 하셨는데. 그러다 올라 올라. 이거는 제가 회사에 있는 그 대구 출신 분께 확실하게 억양 배워오겠습니다. 장기영 망고토끼님 포함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주주클럽의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16, 20이에요.

주주클럽의 16, 20 이어서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재생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0762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각생이에요. 아들은 봉디 스티커를 태블릿에 붙이고요. 재수학원에서 어떤가요? 홍보 중이랍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아들 화이팅! 11월까지 지치지 말고 시험 잘 봐서 꼭 원하는 결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의 이 차량용 스티커를 태블릿에 붙였다. 전국에서 발행된 수많은 스티커 중에 가장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친구의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재생해드릴 트랙은요. 어제 나온 김건모의 신곡입니다. 77년에 발표됐던 가수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곡을 김건모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악기가 많이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악기를 구성했고 기타가 기본 연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정말 담백하면서도 진지하게 이 노래를 또 김건모가 불러냈어요. 이 곡 듣고 이문세 광화문 연가까지 듣겠습니다.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마지막 트랙 J-Hope on the Street.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해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55.32포인트, 7.89% 내린 7,648.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2.63포인트, 6.74% 내린 866.72에 장을 마치며 9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급락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 효력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부와 IT 기술대국의 길을 닦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책, 법령의 정비와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로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0: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1분기와 비교해 25.8% 늘었습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시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보유세가 OECD의 경우 전체 부동산 세수의 약 56%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며 양쪽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개최국 미국이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의 득점 뒤 퇴장 변수를 이겨내고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16강전 상대는 세네갈을 상대로 3대 역전극을 펼친 벨기에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의 거친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람이 세상을 버텨내며 생긴 단단한 흉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너무 예민해서 피곤하고 누군 너무 묻어내서 속이 터진다고 하지만 그 뒤엔 아직 우리가 다 잊지 못한 입체적인 삶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틀린 사람이 있다기보단 그저 나와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해서 더욱 특별한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Sly and the Family Stone입니다. Everyday People.

0: Sly and the Family Stone의 Everyday Peopl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제가 있는 곳은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안 왔는데 제가 잠깐 커피 사러 나갔다가 비가 막 호도도도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그냥 뛰면 괜찮을 정도? 그래가지고 호다닥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도 약간 우중충하고 뭔가 이게 축 처지는 목요일 오후인데 여러분 뭐하고 계시나요? 양코대 전쟁님, 비 소식 있다고 했었는데 비는 안 와요. 다행히 그래도 아까 조금 오다 말더라고요. 많이 와가지고 고열일까봐 걱정하셨는데 안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하셨네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하셨는데 아, 또 이런 흐린 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쨍쨍파보단 약간 흐린파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 또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네요. 까비맘님, 더워요. 더워요. 맞아요. 이게 뭐 흐리고 쨍쨍하고를 떠나서 날이 진짜 꿉꿉하니 더워요. 즐거운 음악으로 더위를 식혀야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날이 어떻든 라이키팝에서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더위를 식혀봐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스캔들의 Bit of Heart였고요. Heart and Never까지 띄워드렸어요. Heart가 겹치네요. 하나의 Heart는 이 노래 제목이고 하나의 Heart는 가수 이름이고. 보물섬님, 하디, 하이요. 하디는 독서량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 우리나라 성인 평균 1년에 2권이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또 한 달에 6권이래요. 아, 유유, 쉬는 날에 도서관이랑 서점 다녀오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1년에 2권까지는 아닌데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책을 항상 읽어야지. 그리고 저는 읽고 싶은 책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집에 가면 피곤하고 이 책 펴면 살짝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얘기를 보니까 저도 좀 반성하게 돼요. 책을 읽어야겠다. 다짐합니다. 분덜리히님, 지하철에서 휴대폰 안 보고 책 읽는 사람 보면 다시 보게 돼요. 무슨 책 읽나 제목도 엿보게 되고.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이 책이나 이 활자를 읽는 행위 자체가 너무 귀한 행위, 희귀한 행위라가지고 휴대폰 말고 이렇게 책 읽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하고 반성하게 되고, 나도 책 가지고 다녀야지 하는데. 아니 근데 좀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으려면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어깨가 아픈 나름의 이제 변명입니다. 우리 책을 좀 많이 읽어봐요. 마포극장님이 속보입니다. 하버드대 생물학부 교수이자 효모 생리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신 진 해크만 교수가 오늘 인터뷰에서 밝히길, 하루 한 시간씩 라이키팝을 꾸준히 들으면 몸 안에 건강한 효모세포가 활성화되어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효모 진 교수. 이거 뭐 여러분... 재밌네요. 아,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이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아, 4273님이 방파제에서 낚시 중입니다. 부산은 흐리꾸리합니다. 아, 하늘이 흐리꾸리한가 봐요. 이런 날 듣기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이스라엘 카마카빅 볼레. 아, 이름 읽기 어려워요. 이 가수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 다음에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 믹싱한 곡 들려드리고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까지 띄워드릴게요.

하유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니어의 Sending All My Love였고요. 세덕션의 Two To Make It Right였어요. 3210님이 살려주세요. 어제 늦게까지 집안일 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너무 졸려요. 잠 깨는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들려드린 비트가 좀 잠을 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화이트케이크님이 하디 단 거 좋아하나요? 하셨는데 저 단 거 환장하죠. 근데 그 사탕이나 젤리 요런 류보다는 전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주기적으로 초콜릿 먹어줘야 되고 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초콜릿을 못 먹어서 이따 방송 끝나고 하나 먹어야겠어요. 1277님 늘 저녁 반찬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뚝딱하고 반찬 두 가지 했습니다. 멸치 고추 다짐 마늘쪽 무침 이렇게요. 우와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밑반찬 해놓으면 쑥쑥쑥 먹고 해치울 수 있잖아요. 아, 잘하셨습니다. 윤세연님이 여름 음식은 동치미와 냉면 어때요? 물냉 대 비냉 하셨는데 오! 물냉 비냉 아 진짜 어렵다. 저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물냉 가겠습니다. 우리 라이커님들의 취향은 뭔지 궁금하네요. CBS 뮤직 차트 69위에요.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그리고 김은숙님 신창곡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들어보자.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였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새로운 공연인데요.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 타오르는 신념 위에 쓰인 이름, 뮤지컬 박열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4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이에요. 김민숙님이 신청곡 있어요. 찰리푸스 노래 아무거나 부탁해요 하셔서 이 곡 준비했어요. 찰리푸스의 Dangerously. 여러분 포근한 저녁, 안전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어제보다 더위가 덜한 편인데요. 대부분 30도를 밑도는 기온으로 서울 현재 27도 안팎입니다.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오늘보다 높아지면서 낮에는 덥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대부분 소나기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곳에 따라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낙뢰와 돌풍,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겠고 제주도는 내일부터 한동안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제연구실.
7: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흔히 수출 효자 산업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도 의외로 수출액이 많은 대한민국 수출효자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 전력산업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전력산업 수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월간 기후스토리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8: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9: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0: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후 저널리스트죠. 기후 미디어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3: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전력산업 수출 이야기입니다. 전기라는 게 우리 뭐 공기 같은 존재잖아요. 늘 항상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기를 우리가 막 의식하면서 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전이 나거나 해야지 아 전기 이렇게 좀 의식을 하지.
2: 네.
3: 예, 그나마 이제 요새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반도체 뭐 이런 거 발표됐잖아요. 메가 프로젝트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 전력 생산이 뭐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전력 산업 이런 얘기도 조금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력이라는 것을 산업적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바로 현대 기아차 네. 떠올리고 또 반도체, 삼전닉스, 또 조선 하면은 HD 현대, 화나오전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기 하면은 글쎄 뭐 한전인가 아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2: 사실 저희 방송이 얼마 전에 이 전력산업, 전력기기를 네. 주식, 증권사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런데
3: 네.
2: 오늘은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아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후, 에너지 또 전력화와 다 관련돼 있잖아요.
3: 네.
2: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니까
3: 네.
2: 말 그대로 전력산업의 A부터 Z까지 오늘
3: 네.
2: 인주로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 네.
2: 말씀하신 대로 이 원전함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3: 네.
2: 태양광은 한화큐셀
3: 네.
2: 이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 그런데
3: 네.
2: 그거는 사실은 전력의 여러 단계 중에서 앞단. 전기 생산하는 발전 쪽 얘기잖아요. 그런데
3: 네.
2: 전기는 이게 막 무선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선도 필요하고 이른바 송전선이죠. 또 뭐 전기 전압이 높았다 낮았다 뭐 변압기 각종 기기 뭐 여러 가지 배전 뭐 아주 복잡한 산업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뭐 이 전력 시장이 열심히 이걸 보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게 있나 이런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네.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런 게 이제 쭉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2: 네, 맞아요.
3: 네, 이제 송전, 변전, 배전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 물리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또 운영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야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용할
2: 맞아요.
3: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력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에너지 시대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전력 산업을 키우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뭔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산업이라는 게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잘 대처하고 지금까지의 성적은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2: 예, 제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3: 네.
2: 그 자기 반 학생한테 물었대. 전기 어디서 와? 그랬더니 벽에서 와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3: 네.
2: 이 전력 전체 시스템 공급부터 수요에 이르기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그 하나하나가 다 산업이다.
3: 네.
2: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 네.
2: 전력 산업의 수출 규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보신 겁니까?
3: 일단 제가 참고한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기산업진흥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달 전기산업 수출입 동향 보고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발전기의 부품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전력 케이블, 전선, 전동기 등등 해서 거의 뭐 송배전까지 다 포함하는 한 13대
2: 네.
3: 품목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3대 품목 요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전력산업의 수출 규모 지난해 기준 으로 167억 달러

0: 우리 돈으로 2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잘 만들잖아요. 네. 우리 주력 수출품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17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품이 포함된 바이오 헬스 부문도 163억 달러였고요.
1: 비슷하네요.
0: 네.
1: 근데 우리 국민들이 디스플레이나 또 바이오 헬스 이런 거 많이 알고 관심도 높은데
0: 네.
1: 야 전력 쪽도 그렇게 많았단 말이야. 아마 상당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깨를 거의 나란히 하는 수준인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에너지랑 관련된 뭐 수출하면은 뭐 원전, 잭팟 이런 것만 거의 그래요.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늘고 뭐 에너지 전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전력 산업 수출액이 2021년부터 매년 최대치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2021년에 120억 달러로 그때 이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제 네. 했었는데 그 후로도 매년 수출액이 계속 늘어가지고요. 4년 만에 40%의 증가를
1: 4년에 40%면 상당한 수준인데요.
0: 네.
1: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로 어떤 품목에서 이렇게 수출 증가가 있었나요?
0: 네, 대표적인 게 변압기입니다. 그 변압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전기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물로 이제 호스로 물 뿌릴 때 생각해 보시면 앞에를 꾹 누르면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물이 쫙 뻗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전기도 발전소에서 만든 거를 저 전국 곳곳에 뿌리려면 전압을 아주 많이 높여야 됩니다.
1: 네.
0: 그랬다가 이제 이거를 전기로 보낸 다음에 이제 수요지 근처에 오면은 다시 또 이제 각 그 뭐 가정집에서 그렇게 초고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다시 떨어뜨리고 하는데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변압기입니다.
1: 그 지금 윤 대표 이 호스 비유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0: 네.
1: 멀리 보내려면 처음에 손을 딱 잡아가지고 물을 세게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0: 네. 네. 그런데 이제 변압기, 이 변압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021년에 수출액이 6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 후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6억 달러로 늘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전력산업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던 것도 이 변압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대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정말 말도 못하게 뛰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사실 변압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1: 네.
0: 근데 나중에 알고 해서 이제 뒤늦게 봤더니 이제 제가 살 수 없는 주식이 되어버려서
1: 너무 비싸졌군요.
0: 네.
1: 예, 그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2주 전이었어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분이
0: 네.
1: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력기기 쪽은 하방이 없다.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 정도로 전체적인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 변압기에 있어서는 이게 변압기의 산업 특성상 노동 집약적이면서 숙련 노동이 필요한 이런 분야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 경쟁력이 있다
0: 네.
1: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데다가 납기도 잘 지킨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 상황상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방송 봤는데
1: 네.
0: 그 증권사 전망치 보니까 이제 곧 2분기 실적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전망치가 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 두 기업이 각각 영업이익이 70%, 35% 막 이렇게
1: 야.
0: 뛸 거라고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할 거라고
1: 네.
0: 하는데 이제 변압기도 보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건물이나 동네 이런 이제 전봇대 걸려 있는 뭐 이제 그런 배전용 전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당연히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설비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아서
1: 네.
0: 여기는 굉장히 수주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게 뭐 딱히 고부가 수출 품목이다라고
1: 그래요.
0: 보기는 좀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초고압 변압기 있잖아요. 가끔 이제 기사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막 주민들이 반발한다 뭐 이런 기사
1: 네.
0: 보시면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 뭐 765니 345니 하는 것 숫자가
1: 나와요.
0: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765kV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소에서 전기를 멀리 보내려고 수십만 볼트로 승압을 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초고압 변압기는 전압 이랑도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절연, 냉각 기술 이런 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장나면 진짜 전력망 전체가 정전이
1: 맞아요.
0: 올 수도 있는
1: 정전이죠.
0: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하고 또 아무 업체나 쓰질 않죠. 한번 써본 업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경쟁한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히타치 에너지라든가 지멘스 에너지, G버노바 이런 이제 전통적인 글로벌 강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일부 한국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초고화 변압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메이저들 당연히 거기도 실적이 좋은데 우리 기업들도 여기서 뒤지지 않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결국 이렇게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0: 네.
1: 뭐 AI 데이터 센터,
0: 네.
1: 반도체 또 이런 것이 특히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전기를 공급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흐름 거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0: 네.
1: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발전해서 이걸 보내려면 송전망, 배전망 이 중간중간 단계에 다 변압기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
0: 맞습니다.
1: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변압기 말고 또 눈여겨볼 그런 품목이 또 있나요?
0: 변압기보다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이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언뜻 들어선 좀 약간 시시해 보이는 전선유입니다.
1: 네. 전선?
0: 네. 네. 아, 이거 뭐 전기줄 얘기하는
1: 그렇죠.
0: 것 같은데. 이제 이 전선유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길거리에 있는 전기줄 그런 거 말고도 변압기 안에도 이제 전선이 들어가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거를 포함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전선을 실이라고 하면 그 실만 쓰는 게 아니라 실을 막 꼬고 그 위에 막 코팅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쓰는 그런 고압, 초고압 그런 전력 케이블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전선유라고 보는데 그 수출액이 지난해 4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2020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상풍력 요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0: 네.
1: 그 전기가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육지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공중으로 못 가져오니까 바다 밑으로. 이게 이른바 해저 케이블인데 이것도 전선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이렇게 필요한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변압기랑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뭐 에너지 전환 등등의 이슈로 계속 이제
1: 네.
0: 수요가 드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설치된 송전선의 길이 가늠이 안 되시죠?
1: 안 돼요, 안 돼요.
0: 534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지구를 이제 한 133바퀴 정도 담을 수 있는 정도 길이의
1: 유니버스 전 세계 그만큼이 설치돼 있다.
0: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발전소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가 세운 송전망 확충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날까를 전망해 보니까 2050년까지 선진국은 지금의 2배 그리고 개도국은 3배 수준으로 더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배전선. 그러니까 송전선이 어떤 대동맥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배전선은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1: 그래요.
0: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길겠죠.
1: 네.
0: 배전선은 2021년에 전 세계에 7,170만 킬로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1: 이야.
0: 이거는 이제 지구 둘레로도 얘기하기가 어렵고 지구에서 달까지를 94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전 세계 어딘가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전선 역시 205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길어질
1: 이야.
0: 거니까 앞으로 이쪽 시장도 정말 무궁무진하다.
1: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전봇대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이제 배전선.
0: 예, 거기에 깔려 있는 뭐 전선 포함해서.
1: 그럼요.
0: 네.
1: 야, 이게 지구와 달을 190번 가까이 왕복하는 셈인데 지구에 이것도 전선에 반드시 들어가는 원료가 구리잖아요.
0: 네.
1: 구리 공급은 잘 되는 건가요?
0: 구리 그러니까 요새 구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구리 도둑 기승 이런 기사도 요새 많더라고요.
1: 네.
0: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달 전에 그 전직 배전공이 과감하게 전봇대에서 전선을 잘라서 팔다가 붙잡힌
1: 이야.
0: 일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수도 계량기 절도범이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전선유도 사실 전선유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공급사가 굉장히 많고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그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1: 네.
0: 말씀하신 해저 케이블 그리고
1: 네.
0: 또 요새 그 해상풍력 얘기하면서 좀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HVDC 뭐 이런
1: 네.
0: 거 그쪽 그 HVDC에 들어가는 케이블 이런 쪽으로 또 우리나라의 LS전선이라든가 대한전선 이런 회사들이 또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변압기라든가 전선유에 비해서 수출 규모가 작지만 개폐기라든가 변환기, 배전기, 제어기 뭐 이런 것들도 다 5년 전에 비해서 28%에서 많으면 75%까지 수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유독 역행하는 품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실까요?
1: 아마도 한국에서는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심한 네. 재생에너지 자체 설비 네. 아닐까요?
0: 맞습니다. 태양광 모듈. 네. 우리 아픈 손가락이.

0: 네.
1: 2022년에 15억 달러 수출했고요. 23년에 10억 달러. 그래서 그때만 놓고 봐도 변압기 수출액이랑 거의 뭐 더 많거나 혹은 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2024년부터 갑자기 90%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수출액이 1억 2,4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고요. 작년에는 또 그 반도 안 되는 5,1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0: 이게 해외 수요가 준 건 분명히 아닐 텐데.
1: 네.
0: 뭐 중국 영향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중국산의 이제 네. 그 저가 공세랄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수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좀 내수 시장이라도 좀 탄탄히
0: 그래요.
1: 갖춰주면 좋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내수 시장도 크진 않잖아요.
0: 네.
1: 뭐 올해만 해도 뭐 이번 상반기 태양광 보급량 뭐 2기가 정도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밖에 네. 이제 보급을 못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내수 시장도 없다 보니까 국내에 남아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업 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큐셀이 2023년 말에 충북 음성 공장 이거를 이제 중단을 하고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기반을 좀 옮겼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풍력발전. 풍력발전 역시 참 우리가 주눅드는 품목입니다. 무역통계 보면은 풍력발전 세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풍력발전기 보면 큰 날개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삐죽하게 통 같은 거 튀어나와
0: 그래요.
1: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 발전기라든가 기어박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풍력발전 세트라고 하는데 이제 고수출액이 뭐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화 경쟁이 한창인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중국은 20메가와트를 넘어서 26메가와트급까지도 지금 시험 설치를 한 상태고
0: 이게 그 블레이드 바람개비의 지름이 300m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상상 초월이죠.
1: 네, 독일 지멘스 감에서도 21.5메가와트급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어 상용화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10메가와트급.
0: 맞아요.
1: 네, 요거 이제 실증 인증 마친.
0: 제가 현장 가서 봤습니다. 이것도 꽤 큰데 지금 네. 외국은 이거 2배 이상 되는 거를 이미 한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형화 경쟁에서도 좀 늦었고 또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보급 실적
0: 네.
1: 보면 중국은 작년 말까지 47기가 독일도 10기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우리는 0.3기가 네.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0: 네, 300메가입니다.
1: 네, 이것도 뭐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납품 실적을 쌓고 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0: 네, 그래요. 기업이 실적을 쌓아야 사실은 그 다음 수주도 좀 뭐 유망해지잖아요.
1: 네.
0: 이런 걸 우리가 업계에서는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외국의 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미 검증이 좀 됐다는 거죠.
1: 맞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워낙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 번 설치하면 30년 뭐 이렇게 써야
0: 네.
1: 되는 거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트랙 레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증빙할 만한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좀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수출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0: 네.
1: 현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출이 줄거나 수출 실적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0: 그래요. 이 전력산업 수출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 잘 알듯이 중국의 태양광 풍력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또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내수를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면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오히려 해외에 가서 돈 버는 기업들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을 해외에 짓고 이게 사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게 좀 느껴져요.
1: 네, 제가 이제 전력 산업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무역 이런 걸 하면 원전 수출 대박 내지는 뭐 중국산 태양광의 뭐 물량 공세
0: 네.
1: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이슈를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슈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 내러티브가 대충 이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또 잘 써야지 싸고 우리가 이런 에너지 그 원전 기술이 있는데라든가 아니면은 아니 원전으로 그냥 싸게 전기 만들면 되는데 괜히 재생에너지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시장만 열어주고 이게
0: 맞아요.
1: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단편적인 이슈로 전력 산업을 소비하다 보면 이 발전원의 갈등 문제로 그냥 끝나거나
0: 네.
1: 아니면은 아 이거 재생에너지 하면 전기요금 오른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조망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만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되게 부담스럽고 이거 그냥 막 숙제처럼 해야 되고
0: 네.
1: 이런 것. 하지만 이제 전력 산업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인프라

0: 산업이자 또 수출 효자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제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1: 맞아요.
0: 재생에너지 하면은 ESS 붙이고 하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ESS 만들어서 팔면 되거든요. 네. 그 ESS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1: 그럼
0: 재생에너지 전환은 모든 나라가 다 필요하니까 그게 다 우리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게 마냥 비용의 문제는 아닌데
1: 네. 무엇보다도 그런 투자가 일어나면 지역에 일자리 만들어지고
0: 네.
1: 지역에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또 덩달아서 좋아지잖아요.
0: 네.
1: 이런 관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정부
1: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0: 네.
1: 아니, 재생에너지라고 그게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생각을 했었어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2024년 12월에 정부가 이런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1: 네, 이게 윤석열 정부 때네요. 그렇죠?
0: 네. 네. 송배전에 필요한 제품, 뭐 ESS, 그다음에 전력 서비스 이런 거를 우리 제2의 수출 동력으로 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역시 지난해 초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K-그리드 진출 전략 이게 발표된 날짜가 2024년 12월 3일 바로 그날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1: 비상계엄했던 그날.
0: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주목을 못 받았죠. 그리고 수출 얼라이언스도 지난해 초에 출범을 했으나 이게 그 후속 보도가 없어서 기후부에 물어보니까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뭐 회의체를 운영하거나 공식적인 행사를 가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다만 희망을 걸어본다고 하면은 2024년에 제정돼서 작년부터 시행된 전기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기의 생산, 판매 뭐 이런 등등 이 밸류체인에 걸친 이걸 다 네. 이제 포괄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 전기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실태조사 내용 그 안에는 전기산업 분야의 매출이 얼마인지 수출입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이제 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법 시행 2년 차라서 이게 아직은 준비 중인 상황인데 이게 부디 형식적으로 안 흐르고 전력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키우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1: 네. 그 이번에 윤 대표의 내용으로 이제 취재를 쭉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0: 네.
1: 통계에 대한 얘기 자세히 좀 해 주시죠.
0: 아, 정말 제가 아까 뭐 얼마 몇억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력산업에 대한 규모 크기를 알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1: 이게 어느 부처가 해야 되는 거예요?
0: 이게 기후부가 하는 게 맞겠죠.
1: 네. 네. 과거의 산자부.
0: 네. 네. 왜냐면 그 관련 법도 지금 기후부 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오늘 막 이것저것 뒤지다가 오늘 주로 이제 소개해드린 건 전기산업진흥회 자료인데 사실 비슷한 뭔가 전력과 관련된 자료를 내는 기관은 좀 몇 개 있습니다. 가령 그 에너지공단에서 매년 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이게 좀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쓰는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자료인데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만 좀 국한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범용으로 쓰이려면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1: 그래요.
0: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집계된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유관 업체들 직접 설문해서 너희도 얼마 수출했니 뭐 이런 거
1: 그래요.
0: 이제 그렇게 설문을 취합해서 만든 거라 이게 이제 발전 이외에 뭐 송배전 그리드 운영과 관련된 것까지 같이 묶어서 보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자료이고요. 또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서도 태양광 풍력 지능형 계량기 ESS 등등 해서 8개 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내고 있는데 또 여기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가령 뭐 전기차 수출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전력계통이랑 관련이 없는 집적 회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좀 애매하고 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지능회 자료도 그나마 이게 좀 아우르는 범위가 좀 제가 생각하는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계통이랑 좀 맞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말 그대로 전기산업진흥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전기산업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풍력발전기 그 타워 라든가 폴리실리콘 인곳 이런 태양광 소재 같은 것 혹은 ESS 배터리 이런 것도 또 다 빠져
1: 심지어
0: 있습니다.
1: 심지어 ESS 배터리까지도.
0: 네.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무역산업 분류에서 전기산업으로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전기산업을 전체적으로 도모하기엔 뭔가 다들 부족한 그런 자료들을 막 꿰맞춰서만 볼 수 있는 게 우리 네. 현실이죠.
1: 이거는 꼭 진짜 정부 당국이 이게 기후부가 됐든 산업부가 됐든 아니면 통계를

0: 주관하는 이런 부서가 됐던 반드시 자료를 좀 일관되게 제대로 취합해서 공개하는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꼭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미디어 클리프의 윤지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우리가 좋아하는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2: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3: 배즙일이지
2: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3: 배즙일이니까
2: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3: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4: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27일 만에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개표소 내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재검표와 특검 필요성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권 첨단산업 국민보고회를 찾아 지역 투자를 놓고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8%와 7% 가까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0: 이렇게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투표 용지는 제대로 보관돼 있을까?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달 5일부터 이어진 봉쇄 시위를 뚫고 선관위와 개표소 내부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속에 긴장감도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개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위대들이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가 이어졌고 일부 참가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6: 부정선거 대선거
5: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하자 국조특위는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 상태, CCTV 설치 여부 등을 약 40분 동안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투표함 380여 개를 보관하고 있고 물품을 옮기려면 차량 2대와 인부 8명, 적재 시간만 2시간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이송해 보관할 송파구 선관위 청사가 상가 건물에 있어 지금 투표지를 옮길 경우 주변 시설의 안전과 민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잠실 4동 7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원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시훈 전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재건축 입주로 늘어난 인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못 챙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만난 청년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7일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점령한 구호입니다. 집회 초반에는 청년층이 참여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근거 없는 음모론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표소 봉쇄 시위를 떠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지 CBS 취재진이 거리에서 2030 청년 21명을 만나봤습니다. 취재에 응한 청년들 중 14명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보단 부실선거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 책임은 분명하지만 의도적인 개입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은 아직 부족한 만큼 부정선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8: 일정 부분 어느 측에서 개입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실선거라고 생각합니다.
9: 만약에 정황이 밝혀지게 되면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부실선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7: 반면 나머지 7명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반복되어 온 논란까지 종합하면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이때까지 뭔가 이런저런 사건들 다 결합하면은 의도가 뭔가 불순해 보인다나?
7: 다만 청년들은 집회가 점차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8: 젊은 층이 원래 정치 관심 많이 없는 세대가 많았잖아요. 네, 그거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위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정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7: 선관위 사태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일이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4: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민주당이 곧바로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실무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어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이 오늘 곧장 검찰개혁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팀을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겠습니다.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11: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올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르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승원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하는 등 후반기 법사위를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했다며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13: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독재적인 행태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11: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국회 운영을 놓고 여야의 극단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CBS 뉴스 송영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충남을 찾아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엇갈리는 투자 평가에 대해서는 분열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규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대 첨단산업 투자 계획인 메가 프로젝트 현장을 연쇄 방문했습니다. 그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 대한 일각의 불만에 대해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이 불가피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섭섭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만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의 동네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2: 오늘 보고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약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각화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주축인 삼성과 SK그룹이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액수만 1,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액 발표 후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박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삼성과 SK그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호남과 충청, 영남 등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액수는 1,56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중 절반이 넘는 800조 원을 호남권 반도체 공장 4기를 짓는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거액의 투자 규모 발표는 이뤄졌지만 정확히 호남 어디에 언제까지 짓겠다는 건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후보지로 표현하며 반도체 공장 2기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SK하이닉스는 선안권에 2기를 짓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 계획이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장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겸 부회장입니다.
5: 국가산단은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클러스터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뜻을 기업에 전했다고 최근 밝혔는데 자칫 기업 판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에서 제기됩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오늘 코스피는 8%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7: 오늘 코스피는 7.89% 내린 7,648.09로 마감했습니다. 시작부터 8,000선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 해제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오후 3시 넘어 한때 낙폭이 8%를 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주가도 10% 안팎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14.57%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9% 넘게 하락해 30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오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해 6.74% 내린 866.72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충격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 탓으로 풀이됩니다.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가 AI 연산 능력을 외부에 임대한다는 소식에 경쟁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속도를 늦추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달러

0: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55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0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한 외국인의 달러 수요가 겹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5월 3.1%보다 소폭 상승하며 두 달 연속 3%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끈 건 국제 유가였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료 가격이 24.7% 급등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설명입니다.
3: 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휘발유 등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동차 LPG 가격 소폭 상승으로 지난달에 24.2%에서 이번 달에 24.7%로 상승하였습니다.
2: 정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도 3.4% 올라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석유료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작 협력업체들은 수개월째 막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올해로 26년째 홈플러스의 농산물을 납품해온 경북 상주시의 해도지 영농조합 대표 이윤식 씨. 홈플러스로부터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은 넉 달 만에 17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약 재배 농가와 물류업체에 생계가 걸려 있어 당장 거래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의 돈으로 농가와 운송업체 대금을 먼저 지급하며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회사 보도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바로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또 농산물 또 순매 대금도 지불할 수 있고 밀린 직원들의 인건비 뭐 물류비 등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에서도 뭐 언제 주겠다 뭘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홈플러스 납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전국 4천여 협력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회생이 무산되면 협력업체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미지급 납품 대금 처리 여부는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생이 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들의 미지급 대금이 우선 변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홈플러스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했지만 협력사들이 기다리는 건 회생이 아닌 생존입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1: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논리를 미 의회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인데요. 워싱턴에서 박지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고 이런 상황이 최근 더 심해졌다며 대표적인 예로 쿠팡을 콕 집었습니다. 전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쿠팡 측 논리를 대변했는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당국의 조사를 강압적이라고 표현했고 과징금 부과도 미국 기업 처벌용이라고 폄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대놓고 무시한 것으로 읽히는데 사실 쿠팡의 논리를 고스란히 대변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2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당시부터 쿠팡의 논리가 미 하원에 주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CAB 무역소위원장도 쿠팡의 논리를 답습했습니다.
7: aggressively targeting

0: 한국은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그 사례입니다.
1: 보고서는 한국의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어렵사리 시작된 가운데 무역 합의 위반을 지적한 이번 보고서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2: 외교부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됐던 물품을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품 폐기 행위에 대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광주 CBS 정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광주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살인범 장윤기가 홀로 거주하던 광주광산구의 한 원룸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주요 증거물 확보가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경찰은 원룸에 대해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 원룸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겁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 촬영본과 추가 수사를 통해서 리얼돌 가슴 목 부위가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점을 확인하고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이용된 장윤기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 장윤기의 성적 관심사 등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한 후 정황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입니다.
4: 트렁크 쪽에 과거에 쓰던 블랙박스가 있더라고요. 미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예, 성적 관념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3: 장윤기의 부모는 아들이 구속된 후 전남 모처의 농촌마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아들의 물품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를 고려해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현직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개인 물품을 폐기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CBS 뉴스 정철입니다.
2: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다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걸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채영 기자입니다.
5: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인 A씨가 전 배우자인 B씨와 장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B씨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자 A씨가 공동 친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권리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담아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이전에도 왜 조부모의 돌봄을 받아왔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 아버지와의 면접교섭도 계속 가능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부모 사이 분쟁에서도 아이를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이의 이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UN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A씨가 상고한 가운데 아이의 권리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이번 법리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6: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2: 네, 최 기자.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거리로 삼은 배재고 야구부 어제 전국 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7: 네.
2: 그 수위를 두고는 논란도 있네요.
7: 네, 그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학 진학과 야구 인생이 걸린 일이다. 징계는 과도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썼고요. 또 같은 당 그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긴 했는데 그 비판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겁다면서 대

0: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 사냥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죠.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역시 징계 과도하다 하면서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는 안 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 네.
0: 이제 하지만 이제 국제 스포츠 모델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징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종 차별이나 혐오 범죄에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현재 그 배재고 정문에는 비판과 항의의 뜻에서 그 근조 화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랑스럽다, 기죽지 말라, 지지한다는 내용의 화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거나 학생들을 향한 그 선을 넘는 비난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네.
0: 배재고 정문 앞에 이런 편말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학교 측이 뭐라고 썼냐면 딱 여섯 글자인데요. 존중해 주세요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죠.
0: 네, 드디어 첫 사업입니다.
1: 어디 뭐 공사 들어가나요?
0: 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1: 네.
0: 그 1979년 준공된 음마 아파트는 입주가 46년이 지나서 이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 단지로 꼽히죠. 지난해 11월에 이제 그 변경 고시가 된 뒤에 7개월 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는데요. 통상 행정 절차 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2028년, 그러니까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고요. 음마 아파트는 대지 면적 2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그리고 29개 동 5,850가구의 규모로 대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909가구, 공공분양주택 195가구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요.
0: 124분 44초 월드컵 역사상 가장 늦게 터진 골입니다.
1: 네.
0: 북중미 월드컵 벨기에와 세네갈의 32강전 경기가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벨기에가 세네갈을 3-2로 격파했습니다. 후반 40분까지 0-2로 벨기에가 끌려다녔는데요. 연속골로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 페널티킥 골은 정확히 124분 44초, 그러니까 2시간 4분 44초 만에 터졌는데요.
1: 네.
0: 가장 늦게 터진 골이라고 하고요. VAR을 확인하는데 주심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이유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세네갈 감독이 아쉽게 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이것이 축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2: 네, 오늘 소나기가 지나면서 어제보다 더위가 덜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30도를 밑도는 낮 기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 31도, 수원과 전주 30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장맛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중부와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부와 제주도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최대 4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낙뢰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한동안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주말인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7월 2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현민,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경기도민이라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당에 돌아오면서 8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충북 청주를,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를,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대학 동문회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모교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수석을 통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영남 중진 의원 등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입니다. 잠시 일부 충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한재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징계 논의가 나오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라크롬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더위에 지친 작업

0: 저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2: 네, 박정희 판승부. 이제 시그니처 코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부사들 이제 네 분을 만나봅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그리고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4: 네, 안녕하십니까.
2: 자, 그리고 이분을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강스타. 예.
5: 자,
2: 강수영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2: 네, 그리고 요즘 건강이 약간 걱정되는 서정욱 변호사님.
7: 예, 안녕하세요.
2: 여기 목소리 힘이 안 좋아.
7: 그 증세가 장동익 대표하고 거의 똑같다더라고요.
2: 증세가?
7: 예.
2: 어떤 증세가?
7: 저 여기 머리가 좀 어찌러찌라해, 뭐 어지럽고 이래가 갔더니.
2: 예.
7: 저 물어봤더니 그 동서가 변호사거든요.
2: 아, 예, 예.
7: 장동익 대표.
2: 아.
7: 우리 장 대표하고 증세 똑같다 이러더라고.
2: 그럼 한 6일 정도 입원하시고 다 제 수요일 방송 때.
7: 뭐 그냥 하나 사진만 찍고 왔죠.
2: 건강하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 변호사님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3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김인석 전 총리가 충북을 갔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 연속 호남, 어제는 전북, 오늘은 이제 광주를 갔습니다. 손흥기 의원은 이제 모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일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전략은 무엇인가 해석해 주세요. 강선필 대변인.
8: 일단 지금 뭐 저희 민주당 안에서는 예, 예.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공장이 예. 광주 전남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광주 지역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 예.
8: 사실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많이 붐업이 되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2: 아하.
8: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김민석 총리 전 총리도 어쨌든 이 호남과 관련된 이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2: 예.
8: 이슈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2: 아하.
8: 삼성과 정부와의 나름대로의 역할 조율을 좀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2: 예.
8: 저는 사실 중국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2: 예.
8: 갔다 오셔서 저는 바로 광주에 있는 삼성 관련된 행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발표 이후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부수는 광주 전남 그리고
2: 당원들이 제일 많은
8: 맞습니다.
2: 예.
8: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2: 예.
8: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아쉽고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
2: 예.
8: 아니 지금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2: 예.
8: 나름대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주 전남에서는 아 이제 우리도 집권 여당 됐으니까 이제 몇십 년 만에 우리도 좀 혜택 좀 보나
2: 예.
8: 이렇게 들떠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어떤 갈라치기
2: 그러니까
8: 전북은 뭐 소외감, 상실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북 가셔서 하셨더라고요.
2: 이원택 이제 그 취임식 가서
8: 네.
2: 지사 취임식 가서
8: 네.
2: 전북 지사 취임식 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8: 그래서
2: 걱정하지 마라.
8: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내에서
2: 네.
8: 지금 정말 정청래 전 대표께서
2: 네.
8: 조금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
2: 네.
8: 요즘 네. 자꾸 이제 친문 세력으로부터 좀 선절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2: 아하.
8: 자꾸 조급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2: 네.
8: 그리고 어쨌든 꾸준히 15%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 예, 예.
8: 어쨌든 본인의 모교에 가서 나름의
2: 예.
8: 이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조금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2: 아직은 이제 몸풀기 정도다.
8: 네.
9: 뭐 일정을 보면 정청래, 송영길 두 분은 이제 호남을 향한 특히 송영길

0: 전 대표는 호남 출신이시니까 예.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거기서 차별화를 하나 더 두는 거죠.
1: 예.
0: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행보를 함으로써 내가 진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여당 대표가 되겠다.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1: 예.
0: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세 분이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면 다른 분도 나오시겠지만
1: 예.
0: 저는 그냥 그거 봐요. 결선이 되냐 안 되냐. 네. 결선이 되면 예. 정청래 의원이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얻는 거고 결선 가게 될 때는 김민석 후보 쪽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겠다.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1: 예.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어머니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겠다.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충청도 아산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갔죠.
1: 예.
2: 그리고 이제 본인도 충청에 가서 호흡을 맞추는 원팀이다. 이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는 전북이 아마 텁하실 겁니다. 그나마 이게 이원택 후보도 당선식 있고
1: 예.
2: 이번에
1: 아하.
2: 그래서 아마 이게 그
1: 하원들이
2: 전북이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감이 있어요. 왜 광주 전남만 둘 다 주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1: 예.
2: 물론 새만금에 뭐 현대차는 있지만
1: 예.
2: 따라서 그걸 약간 이게 그 소외감을 부추겨서 전북에서 내가 몰표 얻어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간 김에 전남도 갔지만 저는 예. 오히려 전북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강 변호사님. 네.
3: 그 뭐 지금 보면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방문하시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호남에서 뭔가 중첩되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예.
3: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전 총리는 이제 대통령과 발을 맞추려는 이미지 더 강력하게 SK하이닉스 예.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방어 전략을 계속 구사하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 말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수 뭔가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 여러분 지적해주고 계시지만은 이때까지 정치하면서 계속 이제 이용해왔던 기재 기술이 피해자 그리고 적 이걸 상정해놓고 내가 지켜줄게요 공격해서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상대방은 참 나빠요 이걸 이 구도를 지금도 활용하는 게 참 유감이었어요 전북도 마찬가지거든요 오 우리 소외됐어요 피해자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그 사필이면 이게 가해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되는 구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0: 그렇죠.
1: 그렇죠.
3: 이게 어떻게 여당 대표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1: 아니.
3: 만약에 그 자식이 오시는 그 길에 뭐 전북 도민께서 진짜로 이제 섭섭하게 표현하시고
1: 네.
3: 또 지역 언론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 네.
3: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분들을 다독일 생각을 하시고
1: 네, 네.
3: 그다음에 뭐 전북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뭔가를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섭섭하시죠. 뭐 이걸 강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에게 섭섭함 느끼는 사람들의 표를 내가 흡수하겠어. 그런 걸로 읽히니까 도저히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송영길 의원 12% 결과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3일에서 25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거고요. 무작위 추출 가상 번호 전화 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당권 유자 중에 13%를 네. 기록했다. 12% 내외라고 하셨기 때문에 13% 기록한 조사였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정치인들 여기 이런 것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한 활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또 민주당 어떤 정청래 전 대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0: 그 당연히 이제 대통령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1: 예.
0: 그걸 표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당대 상황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나?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신다.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결선 가냐 마냐 정도를 생각하지 뭐 당선자가 바뀌거나 한다는 예상은 이제 안 하잖아요.
1: 예,
0: 대부분.
1: 예.
0: 근데 야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지역에서 반도체 행사 하시고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민주당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뭐라고 할까요? 확신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의 말씀 측으로는 좀 거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4: 근데 이게 근데 최근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 아시지만.

0: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삼성과 뭐 SK가
1: SK 하이닉스.
0: 호남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광주 전남에 가는 거 있어서 이게 조건이 어떠니, 맞니, 마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분은 구미로 보내야지 왜 거길 광주 전남으로 보내냐 막 이렇게 비판이 있어서, 우리가 풍력은 어떻고 태양광은 어떻고 아리백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어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공격보다 저는 민주당 전 대표가 아니라 뭐 민주의 힘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편인가?
2: 민주의 힘.
0: 네.
2: 민주의 힘. 신기하네.
0: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옆구리 치는 거 상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새만금에요. 현대차가 34명품 부지에 9조 원을 투자를 해요. 뭐 AI 센터,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태양광 발전소 일자리만 7만 개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광주 전남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의 대표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표가 할 소리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3: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이게 투자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펀드나 이런 투자도 유치가 돼야 될 거예요.
2: 맞아요.
3: 그게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뭔가 쟁점이 되는 사업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2: 그러니까 불확실해. 뭐 이런 메시지가 될수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래
2: 지금.
3: 버리면 외국계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헬기까지 타서 방송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게 좀뭐 어디는 좀 소외돼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 정치 쟁점화가 돼 버리면 이거 잘못하다가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
2: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광주가 후보지가 될 거라고 직접 언급도 했고, 대통령이 두 명의 그 재벌 CEO들과 함께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상황인데, 이틀 후에 그 전북에 가서
0: 소외감 느끼시죠?
2: 소외감 느끼시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도에 어긋난다. 이
0: 아,
2: 정도까지
0: 그럼요.
2: 말씀하시는 거고.
3: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 이제 새만금 관련된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뭔가 지금 이제 이미 전북에 화두가 됐던 것들을 표류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중요한데, 그런 하여튼 항상 약해요.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디테일에 굉장히 약하고, 우리 지켜드릴게요 이런 포지션을 항상
2: 그렇죠.
3: 하시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4: 근데 두분 민주당 평론가들이 뭐 철거 용역 받은 건 알겠지만 철거 용역은 아니겠지만 너무 게 정청래 대표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니까
2: 그러면 정청래 대표 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4: 듣기가 좀
2: 말씀해 주세요.
4: 그런데 옛날에 저희도 친윤하고요, 친한동훈하고 한 명씩 출연식이라 방송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립할 때그 친한 패널. 그 지금 일방적으로 너무 패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금 너무 때리패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쭉 그렇잖아요.
2: 그냥 비판한다. 이 정도 해주세요.
4: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뭐 바른 지적도 있어요.
2: 소정 변호사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저는
2: 균형감 있게.
4: 제하고 이게 요즘 생각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2: 뉴 정청래.
4: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일 먼저 문제는 노골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 개입해 가지고 김민석을요 도대체 총리 1년 동안에 뭘 했어요? 아니 뭐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살 이게 줄였다고? 이게 김민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0: 왜
4: 이게 무슨 관계 있어요? 자살 줄은드는 게 김민석 총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2: 아니 뭐 이제 정부 총리로서 정부 기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다거나 그 기능을 잘할
4: 그거는
2: 수 있도록
4: 인과관계가
2: 했다.
4: 너무 멀고 제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띄울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걸 띄우겠나. 1년 동안 기억이 안 나. 차라리 강훈식은 특사도 몇번 갔다 왔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 한 것도 없는데 마치 1년 동안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그러게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마치 망치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개입하는데 곧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만약에 정청래 이기면 바로 게 임기 끝나버려 레임덕 돼요.
2: 끝나는 건 아니고
4: 레임덕.
2: 레임덕. 임기는
4: 그러니까 레임덕. 사실상 이기면 또 이게 만약에 김민석 이겼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흔쾌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까? 탈당해서 조국당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후유증이 오래갈 것 같아요.
2: 진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4: 아니, 걱정 안 하죠. 저는 좋아하죠. 이게 계속 분열이 좋아하죠.
2: 좋아하면서
4: 아주 좋아합니다.
3: 김민석 후보한테 져서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갈 정도의 정치인이면 지금 대표 선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2: 근데 네?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아니 결과 안 나왔으니까.
2: 아, 예. 네. 아

0: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뭐 모르는
0: 그 얘기잖아요. 지금
2: 선거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0: 이 심각성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당선자 나오겠죠. 전당대회 끝나고 질서를 잡을 텐데 제가 결선 얘기를 한 이유가 결선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총력 지원하는데도 과반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거의 뭐 될 정도로 결선 갈 정도다라는 세력을 확인하는 거니까 향후에 정치적 격변기 예를 들어 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멀리 더 보면 30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건데 거기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3: 네 맞습니다. 가능한 네. 얘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지금 입지가 눈에 띄게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좁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요소들 공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1: 예.
3: 그걸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보안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고
1: 예.
3: 뭐 1인 1표제도 그렇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을 대단히 자제하고 있지만 친청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의 SNS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1: 예.
3: 정말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빨리 하는 사람 저 김민석 총리 조금 늦게 늑장 부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제 차별성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1: 그 부분이죠.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두 분이 어제 7월 1일이죠. 시간이 그죠. 어제 그렇죠. 오찬을 함께 했는데 뭐 단합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두 분이 공통적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요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오케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맞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어떤 그게 그것도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4: 네. 그렇죠.
1: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말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2: 그러니까 어제 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네. 대통령 회동 이후에
1: 네.
2: 정청래 전 대표 캠프는 상당히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거든요.
1: 네.
2: 하나는 이슈고 하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슈에서 가장 핵심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1: 예.
2: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안에서
1: 예.
2: 별로 정청래 전 대표와 그 캠프에서
1: 예.
2: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선명성을
1: 예.
2: 좀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세력인데
1: 예.
2: 결국에는 지금 세력 자체가 친문 쪽에서 지금 분화가 되고 있어요.
1: 고민정 의원이?
2: 고민정 의원, 예. 뭐 윤건영 의원 윤건영. 같은 핵심. 그러니까 예. 진짜 누가 봐도 저 친문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1: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2: 그 지금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듯한 발언과 태도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2: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우군이
1: 예.
2: 김호준 씨 아닙니까? 그런데
1: 예.
2: 이분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1: 프랑스에 가서
2: 프랑스에 또 갔어요.
1: 한식당.
2: 그러니까 이게 왜 갔겠어요?
1: K푸드 홍보하기 위해서 간 거죠.
2: 그러니까 K푸드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네. 지금 김호준 씨가 지지하고 있는
1: 예.
2: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1: 예.
2: 혹은 지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1: 예.
2: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1: 예.
2: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내 갈등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이
1: 예.
3: 민주당 당내에 국회의원들이 그 친청이냐 뭐 친석이냐 나눠가지고
1: 네,
3: 네. 서로 세결집이 돼서 막 네.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적어도 뭐 한 30대 30 뭐 이 정도 의원들이 막 손에 꼽혀서 막 서로 격론을 벌이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말이 당내 갈등이지 바깥 세상의 미디어 세계에서 지금 투닥투닥 하는 거라 당내에서는 그래 그렇게 파열음이 없어요. 친청계 의원이라고 해봐야 뭐 10명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1: 김원주 씨 얘기 아까 했잖아요.
2: 네.
1: 지난주에 이제 유시민 작가 출연했던 그 다스베이다인가요?
2: 네네.
1: 그 출연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김원주 씨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아 이제 내 방송에서 하지 마. 본인 채널 만들어.
2: 네.
1: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약간 좀 편집하려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아 김원주 씨도 뭔가 액면 그대로 유시민 씨의 발언을 다 실어주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0: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1: 네.
0: 기본적으로
1: 네.
0: 뭐 정치인이거나 언론인이
1: 네.
0: 아니라
1: 네.
0: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1: 예.
0: 그런데 김어준이라는 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의지를 했었던 민주당 의원들 또는 지지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어떨까
1: 예.
0: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씁쓸한데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정치 전반을 봤을 때

0: 봤을 때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권에 개입을 한다거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분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입한국에 프랑스에 넘어와서 자기 사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김어준 뉴스공장 나왔고 절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1: 그건 좀 다르죠.
0: 뭐가 다른데요?
2: 시점이 다르고.
0: 시점이 다르고.
2: 근데 네. 말씀하셨지만 네. 확실히 제가 뭘 느꼈냐면 네. 확실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예, 예. 뭐니 뭐니 해도 네. 구독자, 동시 접속자, 조회수 이게 중요하나 보구나.
3: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2: 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최욱 씨의 매불쇼도
3: 2주간 결방.
2: 네, 결방하고 나서 네. 사실 동시 접속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어준 씨도 줄었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누가 줄었다고 하길래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진영 내에서 예민한 문제 가지고 예. 싸우면 기존에 본인을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분들이 예. 또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한 발씩 빼고 예.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주는 참 긍정적인 효과다. 아하. 앞으로 우리 정치가 예. 양당이 예. 정말로 이 극단적인 유튜브라든지 선동적인 유튜브에 좀 휘둘리지 않고 뭔가 바로 설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까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광주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재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밝혀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이 경찰의 수사 자체가 완전 무결한 게 아니다. 어떤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걸 이제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도 신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4: 근데 문제는 저는 정청래 대표보다요.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문제 있다 봐. 이재명 대통령하고.
3: 갑자기요? 왜? 보안수사권 물어봤는데.
4: 아니, 그 보안수사권이요.
3: 예,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4: 보안수사권이 정청래 대표는 일관되게 전면 폐지였어요.
3: 아, 예.
4: 그러면 이게 이걸 막아야 될게 대통령하고 총리 아닙니까?
3: 그렇죠. 예, 예.
4: 근데 그분들이 아하. 그렇게 주장하더니 갑자기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원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먼저 보안수사권 뭐
3: 폐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4: 먼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 정부 안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통과시키라.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이 또 총리가 예. 보안수사권을 끝까지 일부 남겨놨어야죠.
3: 예.
4: 왜 자기들이 그거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나쁜 거 맞잖아요. 무책임한 거죠.
5: 저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3: 예?
5: 그 정부는 정부 안이 있고 또 뭐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뭐 자문단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근데 왜 정부 안도 발의 안 하냐 이제 당연히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왔던 그 안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게 하는 저는 기술이랄까? 예. 뭐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없더라. 예, 없다는 게 저는 사실상 드러났다고 봐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3: 예.
5: 연구가 안 돼 있고 토론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3: 예.
5: 폐지됐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안을
3: 예.
5: 이런 것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없다. 민주당 내부에
3: 예.
5: 토론이 없었다.
3: 예.
5: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3: 토론조차도 못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 이거 검찰개혁 방해하는 거고 방해하는 지연시키는 것처럼. 거고 예. 이거 뭐 첩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3: 예.
5: 의원들도 다 소극적인 거고요.
3: 예.
5: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지금 참 더 황당한 이야기 들었는데 방금 그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3: 예.
5: 경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증거를 갖다가 숨긴 거 아니에요?
3: 예.
5: 그 인형을 뭐 숨겼다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비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범죄자의 아버지가 검찰이었으면 더할 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감정으로 접근하는 거지.
3: 그렇죠.
5: 검찰과 경찰을 견제를 시켜서 그 누구도 월권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3: 예.
5: 검사 나쁜 놈들이니까 검찰 없애야 돼. 여기에 천착한다는 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이죠. 그걸 국민들이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2: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 잘하고 있다.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는
3: 예.
2: 빨리 이제 그 간사 선임 해가지고 예.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라고 예. 했지만 예. 한병도 원내대표는 예. 이거 의원총회도 열고 아하. 또 야당하고도 의견 물어보면서 예. 우리가 충분히 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 예. 숙고숙의.
2: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했고 정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그런 예. 걱정할 것들을 예. 저는 어쨌든 여당에서 전당대회와 또 상관이 없는 자들은 예. 아유, 잘한다. 그 원내대표는
3: 없는 분들은
2: 예. 없는 분들은 예. 또 나름대로의 국민을 위해서

0: 일을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속마음은 부분 존치잖아요. 보안수사권 부분 존치. 근데 이걸 폐지다. 정부 공식 입장 폐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은 총리직을 면한 후에 기술을 걸었어야 되는데 현직 총리 신분으로 기술을 걸었다는 게 잘못됐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인데 100% 공감합니다.
2: 네.
1: 건강 잘 챙기세요. 네.
3: 시청자들이 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함께해 주신 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에 코너 승부사들 네 명의 승부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승부사들 네 분이 오늘은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서 좀 싸워주세요. 싸워주셔야지 승부자가 많이 올라가는데.
1: 시기가 됐습니다.
3: 예, 싸워주세요.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원시 실장 그리고 홍익표 수석을 통해서 신성범 의원, 그 영남 중진 A 의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겠죠. 이분들에게 골프 회동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네요. 근데 일단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제안은 어떻게 평가해도 될까? 또 왜 신성범 의원이 선택됐을까? 혹시 아세요?
1: 글쎄, 일단 신성범 의원이 예. 삼선이시고
3: 예.
1: 굉장히 유연한 행보를 보이시는 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 예.
1: 적어도 유연하면서 당내에 그래도 좀 지그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3: 예.
1: 청와대에서 생각한 게 아닐까. 대통령과 뭐 운동을 하든
3: 예.
1: 뭘 하든지 간에
3: 예.
1: 소통이 되고 그게 아. 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는 분이 맞지 않겠느냐.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신성범 의원께 먼저 타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3: 예.
1: 이분이 뭐 그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니
3: 아 골프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1: 예, 뭐 그런 그렇게 아. 나오더라고요.
3: 예, 예,
1: 그래서
3: 예.
1: 뭐 안 된 건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과 뭔가를 하려는 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하셨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3: 그렇죠.
1: 예, 일단은 예.
3: 골프를 하면 한 4시간 5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2: 그럼요.
3: 그럼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2: 골프랑 운동을 하면 희한한 게
3: 예.
2: 마법의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3: 아, 그래요?
2: 사람이 나이 먹잖아요.
3: 예.
2: 그럼 밥 먹고 술 먹어 봤자
3: 예.
2: 다음 날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댓말 쓰거든요.
3: 아, 서먹서먹해.
2: 서먹서먹해.
3: 예.
2: 근데 골프를 한번 오랫동안 같이 치고 나면
3: 예.
2: 운동하고 밥 먹고 예. 같이 뭐 사우나하고 샤워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꼭 운동을 한 그 사람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3: 아하.
2: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당 의원하고 하게 되면 야당의 분위기를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3: 예.
2: 그리고 저는 이제 신성범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3: 예.
2: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연하기도 하지만
3: 예.
2: 저는 그분이 어쨌든 대화가 통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야당 의원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대화가 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3: 예.
2: 사실 그게 중요하게 판단이 된 것 같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게 한번 성사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한병도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3: 예.
2: 그리고 야당에서
3: 원내대표
2: 예, 야당에서 뭐 원내대표
3: 정점식 원내대표
2: 그런 분들하고 저는 예. 이게 정례적으로
3: 아.
2: 계속해서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또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골프 신동이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또 그 유연한 이유가 또 골프를 잘 치셔서
2: 예, 원래 통통하면 또 의외로 부드럽고 그래요.
3: 멋있다는 얘기를 하나. 유석 대변인도 좀 같이 이렇게 좀 그죠?
1: 친 적 있어요.
3: 그러니까 예. 두 분이 아, 친해.
1: 잘 칩니다.
3: 예, 두 분이 골프회던 결과 예. 이게 또 이 예. 멘트가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예. 분위기가 뭐, 좋습니다.
1: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고
3: 예.
1: 제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3: 그렇구나. 서 변호사님도 골프 좀 치시나요?
5: 아, 저는 안 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이요.
3: 예.
5: 정말 이게 비열한
3: 갈라치기다.
5: 갈라치기 분위기입니다.
3: 갈라치기라고.
5: 보십시오.
3: 아, 이게 왜 갈라치기요?
5: 지금 신성범 의원이 제 지역구 의원이에요.
3: 네.
5: 제 고향에 네. 합천에 국회의원이고 저하고 엄청 친해요.
3: 아 그래요?
5: 근데 이분이 원래 이준석 그 매안함과 그때 이준석하고도 친해요.
3: 홍매화. 홍매화.
5: 그러니까요. 그때도 예. 연루됐고
3: 예.
5: 이준석계예요.
3: 예.
5: 그러니까 장동익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에요.
3: 예.
5: 대한과 미래 정도 스탠스예요.
3: 어.
5: 그러면 이런 분들

0: 지도부하고 뭔가 거리 두고 반 지도부 예. 이런 분들에게 몇 명씩 골라가지고
1: 반상동역
0: 그렇죠. 아. 이게 야당 분열 공작이지 이게 갈라치기지 이게 협치입니까? 협치를 하려면 장동익 대표나 지도부 정점식 지도부하고 이게 뭐 모이거나 밥을 먹거나 골프 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1: 예.
0: 거기에 가장 반 지도부 한두 명씩 골라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치면 이게 협치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골프 치면 무슨 성과가 오죠? 저는 제대로 협치하려면 법사위도 하나 주고 그건 뭐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지도부부터 자주 만나야지
1: 예, 예.
0: 지도부를 패싱하고 개별적으로 반 지도부 인사들을 몇 명씩 골라서 골프 친다. 이거는 진짜 분열 갈라치기예요.
2: 아니 대통령이랑 약속을 했는데 한 시간 전에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동을 저 야당 대표가 보이니까 자꾸 딴 데 가 있고 본회의장도 안 오고 딴 데 가 있고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야당 지도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1: 행보.
2: 본분 이런 것에 충실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도혁 지도부를 뭐 왜 옹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또 밖에서 한 겁니다. 지도부하고 만나는 게 맞죠. 100번 맞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나요? 근데 누구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저희도 제대로 여당과 또는 대통령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의 일원이 돼야 한다.
1: 예.
2: 뭐 당대표든 뭐든지 간에. 예. 그러한 생각을 당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3: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먼저 만날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장동욱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화가 통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요즘 안테나가 많이 꺾인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 당권파하고 가까우신 분들도 네. 다 나름대로 청와대 인사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소통하고 있는 거지
1: 예,
3: 꼭 뭐
1: 예.
3: 당권파하고 뭐 반대되는 사람만 뭐 골프 치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4: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알기로 예. 이 두 분 말고도 또 골프 말고도 예.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를 집어서 그건 아니고 또 최근이 아니라 지금 뭐 보도 나왔지만은 영남 지역의 이제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그리고 여기 신성모 의원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또 최근 이런 거라서 생각해 보면은 5월 중순은 제일 화두가 5월 초쯤에 이제 크게 많이 됐었던 그 특검으로 공소 취소를 하느냐 마느냐
1: 예, 예.
4: 이게 막 크게 이제 화두가 돼서 지방선거 전에
1: 예.
4: 그게 한번 세게 나왔었잖아요 이야기가 5월 중순이면 그 여진이 여전할 때거든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그걸 뭐 배후에서 뭐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몰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1: 예.
4: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뭐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열을 위해서
1: 갈라치기다.
4: 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기에는
1: 예, 예.
4: 너무나 좀 글쎄 너무 비약적이지 않을까요?
0: 자, 역지사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협치를 좀 해야 되겠다.
1: 예.
0: 근데 이재명 그때 대표하고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1: 예.
0: 그래서 대화가 좀 되는 반 이재명 세력 몇 명 모아서 우리 폭탄주를 한잔 합시다.
1: 아.
0: 계속 술자리를 그래 했다.
1: 예.
0: 그럼 이게 협치입니까? 갈라치기입니까? 야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인데
1: 당시에?
0: 저 사람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말이 안 통해.
1: 예.
0: 그리고 내가 말 통하는 뭐 반 이재명 중에 몇 명 술 잘 먹은 사람 불러서
3: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0: 말씀드렸잖아요.
3: 똑같잖아요. 이제 아니죠. 만났다니까요.
4: 예.
3: 그 반 장동영 말고 반 장동영 말고 장동영 대표하고 가까우신 분도 만났어요. 제가 청와대 사람들 제가 누구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0: 일단 장동영 대표 만나고 그다음에 네. 조광한 김민수 불러 골프 치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1: 야, 그게 문제잖아요. 같은 저 네 명이 아, 되면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4: 그분들은 야. 지금 국민들 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인데
3: 아, 올림픽 공원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2: 그 서 변호사님 궤변이에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위상이 민주당 내부에서 물러나라 이 지도부 안 된다 그랬나요? 연임했어요 연임. 그것도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로 그렇죠. 연임을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예.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대표된다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싫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된 사람 누구랑 만나요? 누가 있었나요 그때? 그때도 뭐 나갔던 분들 다 비슷한 분들 아니었어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때 대표선거 나갔었잖아요. 그 강훈식 당시 의원을 불러다가 윤 대통령이 만났다 이런 비유인데 비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도부

0: 인 건 맞는데 예. 지도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하는 건데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더 부각된다니까요.
1: 근데 요즘 나경원은 이제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 골프 회동 아니라도 야당과 회동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협치도 안 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냐. 아 그리고 또 지난 정거 때 골프 친 거 가도 민주당이 엄청 우리 못 살게 굴지 않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의원이 요즘 그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행보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2: 그렇죠. 아마 이거 당대표 선거 준비하니까 언제일지는 몰라도.
1: 당대표 선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 예, 준비하고
1: 언제?
2: 있어요.
1: 예, 마음의 준비.
2: 언제 이제 할지는 모르죠.
1: 바로 출격.
2: 그러니까 본인도 마지막 아마 당대표 출마를 정치에 그 자기 되게 준비를 세게 하더라고 이번에는.
1: 아 이번에는?
2: 예. 오. 벌써 그 여러 유튜브나 또 예. 패널들도 자주 만나고.
1: 서정TV도?
2: 조직도 많이 관리하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많이 돌았어요 전국에. 검색에 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 제안을 했죠. 예. 장동희하고 단일해야 된다. 둘 다 너무 안 된다. 둘 다 너무 이게 절대 모르겠다 한동계.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지도층하고요, 지지층하고 나경원 지지층이 많이 겹쳐요.
1: 아, 그 장동혁 그 사무총장부터.
2: 예, 그러니까 둘이 단일해서 한 명이 나와야 된다. 야. 이렇게 저는 조언은 저.
1: 이거 전략적인 판단은 맞죠, 사실은.
2: 그렇죠, 둘 다 너무 이게 예. 표가 분산돼가 안 된다니까요. 예.
0: 이 얘기를 나경원 그러니까 의원이 좋아할까요?
3: 그러니까
0: 아, 뭐 장동혁 팩트니까. 의원하고 제가 지지층 겹치는데.
2: 아니, 제가 그냥 했다고. 아.
1: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는 약간 그러면 그 정도 관계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 김민석 누구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 두 분은 또 단일화할 수도 있는 사이다 정도로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장동혁 나경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 되면 이제 두 분이 전략적으로
2: 또 뭐 안철수도 놓을 거고요.
1: 아 나와요?
2: 예, 김문수 후보도 놓을 거고. 그다음에 오시훈 시장도 아마
1: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아니, 의원님 의원실에서
2: 이게 듣기니까
1: 의원실에서 항의해요.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4: 아 근데 그 국민의힘도 당 대표 그 선출할 때 예. 결선 투표 있지 않나요?
2: 그렇죠.
4: 예, 뭘 단일화를 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뭐 50% 안 되면은 결선 투표 가면 자연스럽게 또 선택을 받는 거지.
0: 결선을 못 갈 수가 있어요.
4: 아 그렇군요.
0: 예. 아, 예. 결선은 두 명 나가는 거예요.
4: 아,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0: 많이 짧네. 아, 예. 한번 더 만나야 되겠어요.
1: 예, 예, 예, 예. 골프 회동 한번 더 하세요. 예, 예, 예. 자, 민주당인데 법사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스톱했어요. 다 반납하고. 이 상황은 어떻게 좀 회복해야 되는데.
4: 물론 저희가 여당이니까 예. 끝까지 설득하는 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예. 법사위원장을 가져왔지만 예. 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히려.
4: 왜냐하면 지금도 현행도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면 입법조사처에서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지 확인해주고 예, 예. 또 가면 상임위에 가서도 상임위의 전문위원, 국민의힘의 전문위원, 민주당의 전문위원 그리고 각 보좌 직원들이 다 검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한다는 것은 비효율이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본회의로 바로 보내면 되고 예. 해외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합리한 게 희한하게 다른 상임위는 법안이 통과될 때 다수결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법사위는 법사위 중에 단 한 명만 예.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하면 바로 소위로 넘어가요. 아. 이거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체계자고 심사권만 폐지를 해버리면 예.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사법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예. 17개 다른 상임위하고 똑같이 만들면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가져왔지만 예. 그것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7개 상임위원장을 어떤 의원이 하신다 이미 명단 딱 돌았어요.
1: 맞아요.
4: 그래서 조만간 저는 또 오실 것 같아요.
1: 예.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외통위원장이라고
4: 아, 보셨군요.
1: 뭐, 예, 뭐 저도 봤는데
4: 네, 유희동 의원이 뭐 국토교통위원장
1: 뭐 이런 이제 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발표는 아니고 이제 지라시 내용이긴 한데 서 변호사님 우리 강성필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이거는 제가 확고한 소신이 있어요. 오. 무조건요. 일단 이렇게 교수 단체별로 예. 의석수에 따라 일단 나눠요. 뭐 11대 7이다.
1: 아,
2: 그리고 이게 그 한 예. 당씩 돌아가면서 일단 의장을 배출한 당은 빼고 그다음에 당이 하나를 찍고 그다음에 저쪽 하나 찍고 이 하나 찍고 이렇게 하나씩 골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버리면 예, 예.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의장이 있으면 우리 법사위 법사위 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왔다 갔다
1: 명문화해라 명문화해라
2: 그렇죠.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1: 예측 가능성
2: 왜 저는 매일 이걸 협상을 하고 너가 무슨 몇 개 가져가고 몇 개 가져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씩 근데 딱딱딱 고르면 얼마나 원칙 룰이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장은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그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4: 일단 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같이 병합을 해서 한 명씩 먼저 선택하자는 것은 좀 안 맞고요. 근데 저는 상임위원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2: 그렇게 하나씩
4: 조금

0: 취하긴 하지만 뭐 먼저 뽑고 먼저 뽑고 먼저 이런 것도 뭐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 그 전에 어쨌든 법사위의 그 체계자구 심사권은 네. 폐지시키고 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국도 사실 법사위는 아무도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만 예결과 관련 예산과 관련된 것은 많이 탐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은 동의합니다.
1: 네. 그래요. 그 선착순 괜찮은데요.
2: 아,
1: 그 프로하고 신인 드래프트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2: 아. 오이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아니 강성필 한 번에 약간 더 설득력 있는 네. 예 아무튼
0: 한 고객 숙입니다.
2: 예 고객 숙입니다.
1: 오래 방송하셔야 합니다.
2: 예 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자 배재고 얘기 좀 해볼게요. 배재고 지금 이제 그 광주일구와 청년기 야구를 하다가 이제 스벅가드 탱키데이 가라 뭐 이 이제 조롱성 그 응원 때문에 큰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치권이 관심 많은지 모르겠는데 과도하다. 네. 나 아니다. 뭐 이런데 뭐 강수영 변호사님.
3: 그러니까 논평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예. 제가 일단 대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번 징계가 무슨 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예. 그 이제 민간 사단 법인이에요. 예. 거기서 징계 결정을 별도의 운영위를 열어 가지고 징계 결정을 한 건데 뭐 이긴 같은 분들은 뭐 대통령 응답하라 막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
2: 이긴 사무총장?
3: 그래요. 그 이기인
2: 개혁신당 사무총장.
3: 제가 처음 봤나? 일단 SNS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는 이 사안은 일단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결국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돼요. 이러면 징계가 과중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사안은 일단은 배재고의 더가웃에서 이게 응원이 됐고 관중석의 응원이 아니고 더가웃에 있는 선수들이 미리 짜왔어요. 제가 보기엔 율동을 맞춰서 하는 걸 보니까 미리 준비해온 응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자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2: 감독
3: 코치의 책임 너무나 크고 경기 중에 이런 거에 나오자마자 10초 안에 무조건 제지를 했었어야 돼요.
2: 10초 안에.
3: 큰일 난다, 너네들. 무슨 짓을 하냐고. 근데 더가웃에서 감독 코치가 다 있는데도 이걸 한참 동안 내버려 뒀잖아요. 네. 지도자들은 정말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일본 그 고시엔 야구 보면 그 상대방하고의 그 예의를 아주 병적으로 지키거든요.
2: 맞아요.
3: 그리고 패배한 팀은 이긴 팀이 교가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서서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되고
2: 일본 고등학생
3: 야구 되고 네. 서로 조롱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근데 한국 이 고교 야구도 서로 조롱하면 안 된다는 룰은 있긴 있습니다.
2: 예.
3: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제대로 그거를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거나 뭐 모수패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가 사회적 문제가 커지니까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이렇게 한 거는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 이 협회도 그렇고 경기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본인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너무 과중한 징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고교 선수들이라 6개월씩 이렇게 출전 못하게 하면은 프로 지명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2: 사실상 그 야구 선수들은 거의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생의 수능을 못 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3: 그냥 평생 그 저 어떤 야구 보면 꿈을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 물론 잘못했지만은 그 정도인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걸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른들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2: 자,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을 시작했는데 윤석 대변인.
1: 예, 학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거의 뭐 공감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냐. 그럼 이 학생들 물론 광주일고 학생들은 더 큰 피해를 받았겠죠.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징계도 징계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니까 이 사안이 잘못됐다는 거를 진심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학교가 배재고등학교잖아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 학교의 교육 방침이 이렇고 뭐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쭉 연결을 시키는 콘텐츠들이 돌아요. 정말 잘못된 행위다. 이것과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어떤 보수 이념 이것까지 연결시키면서 또 정치쟁점하는 분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비판합니다.
0: 제 민주당에서도 한 의원이 배제고 뭐 야구부 전체를 뭐 폐쇄시켜야 된다. 뭐 이런 해체해야 된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예. 네.
0: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거죠. 정치권에서 사실 이제 과도한 이걸 이용하려고 좀 하지 말아라.
2: 그렇죠.
0: 근데 우리 사회 전체에게 좀

0: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고 출신 야구 선수에게 든 얘기인데 그 친구는 바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배재고 선수들을 뭐 징계하고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일고 선수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 국민의힘에서 들어보면 뭐 국회의원은 왜 우리 애들 표현의 자유를 막냐.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물론 배재고 선수들도 징계받아가지고 출전이 정지되면 미래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럼 일고 투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때 그런 야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좋은 학교에 스카웃되고 좋은 구단에 스카웃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나 다름없고 그 선수가 좋은 학교나 좋은 구단으로 가게 된다면 또 잠재력 있는 다른 일고 선수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배제고에 대한 징계 얘기만 하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학생들이 잘못이보다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봐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가 스타벅스 엄청 욕했죠. 그때 장동인 대표는 뭐랬습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실 자유 이러면서 스타벅스 가기 했어요. 김부겸 후보도 대구에서 그랬을 겁니다. 어린 고등학생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스타벅스 욕하고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있어요. 어린 개입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스타벅스 가는 게 그렇게 5.18 비하한다고 어린애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야당 이야기 들어보는 사람들은 스타벅스 탄압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그 반대 증거가 있어요.
1: 그럼 그... 똑같은 게 지금 중앙고에 내란 이야기 나오거든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거기 윤석열, 김용현, 여인행 노사가 야, 너는 내란 학교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른들이 자꾸 내란 하니까 애들이 야, 진짜 내란 세력이구나, 윤석열. 이렇게 잘못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잘못된 거다. 스타벅스 그는 게 물 탱커 제가 오늘 샀어요. 탱커 산 거 보고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른들이 막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 가지고 왜 애를 이렇게 어린 싹을 짓밟아버리느냐.
0: 짧게 말씀드리면 배재 고등학교에서 그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야유를 할 때 어떤 한 선수는 그게 잘못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같이 동참하지 않고 뒤돌아 서 있었답니다. 배재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가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등학생이라고 어리다고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게임에서 뭐 제가 삼성 팬이니까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하고 기아 타이거즈하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삼성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만약에 이런 짓을 해봐요. 다 선수 은퇴해야 됩니다. 성인이니까 제가 그 정도 얘기 드리는 거고 이들은 학생이니까 이들을 제지 않았던 심판도 경기하고 있는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제지했어야죠. 심판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래 울려 퍼질 때까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만 왕창 징계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이 묻혀버리는 이 그림이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균형 있게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균형 있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배재구는. 자, 국민의힘 징계 얘기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징계 문제로 내부가 시끄러운데 지금 이제 윤석 전 대변인 이름이 거론하니까 많이 화가 나셨다고 그래서
4: 화난 거라니까
3: 등에 소속돼서
4: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징계 원칙이 있냐 원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치킨을 먹은 사람은 뭐 누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허술하냐. 물론 이제 고발장 성격의 징계 청원서를 기준으로 뭐 나온 얘기일 수는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 지금 징계 대상에 올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 징계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왜 나는 징계에서 빠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징계 효력이 없는 거죠. 징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고 권유도 없는 거고 징계했을 때 효과도 없는 거고 이런 일을 왜 반복을 하느냐.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조차 대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당 지도부가 몰리고 있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예, 정점시 원내대표 이제 그 의원들 징계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 변호사님 기준이 뭐예요?
1: 저도 이게 징계를 반대하고요. 아마 중징계는 안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하는데 다만 이제 김재섭 의원한테는 제가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했죠.
3: 김재섭이요?
1: 왜냐하면 이게 윤리위원들 전부 외부 위원들이 당에 봉사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그냥 사냥개다. 징계가 어떤 징계 할지도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윤리위원들 보고 당을 도와주러 온 사람 외부 위원들을 사냥개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 그건 제가 김재섭 한데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직접 하셨어요?
1: 방송에서.
3: 아, 방송에서.
1: 물론 자주 연락도 하지만 제가 좀 심하게 비판했어요. 김대표. 왜 윤리위원들을 공개하느냐. 윤리위원들이 무슨 잘못이냐. 지금 아직 윤리 결론도 안 받지 않냐. 징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사냥개라고 하면 그게 누가 당이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그

0: 당원도 아니에요. 윤리위원들은. 외부 그냥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1: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1월에 1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이제 의결이 돼서 윤리위에서 발표문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나와요. 윤 땡땡으로 나오는데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 윤 땡땡, 한동훈의 전략기획부총장 신 땡땡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의 선임 대변인이지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서 징계를 주도한 분들이 윤리위원들 아니에요? 윤리위원장 뭐 성함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 만나면 진짜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대표 개인의 대변인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뭐 봉사하러 왔다고 해서 좋은데요. 봉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2: 민주당 입장에서는?
3: 아니,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예. 사냥개라는 표현은 예. 조금 과했다. 뭐 용역이라든지.
4: 뭔 소리 하는데 용역 진짜.
2: 아, 미안해 용역. 미안해.
5: 미안해 용역.
2: 용역 반장.
3: 아 용역 반장 미안해. 네,
2: 촉법대장이니까. 아, 예. 촉법대장 강성필. 예. 예. 아무튼
1: 갑자기야.
2: 그럼 이제 당내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경심 그러니까 대표와 장동윤 대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0: 장동윤 대표도 그 강한 징계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냥 뭐 좀 경고 정도. 진종호 의원은 아니 그 밤하늘라 했잖아. 아. 그거는 좀 심하잖아.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경고 정도로 하고 중징계는 안 하는 게 맞고 예. 최소화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돼요.
2: 근데 윤리 중에 한 50건 정도 올라왔다고 하니까.
0: 그런 게 당원들이 다 재소한 거고요. 그 중에 아마 저는. 통합해서 예. 하나로 나가야죠.
2: 아, 통합. 보수의 통합을 맡고 있는 서정호 변호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박종현 파송 승부사들 오늘 주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2부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장맛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중부와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다만 전남 남부와 제주도의 경우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와 경상북도로 최대 4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낙뢰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한 편이었는데요. 대부분 30도를 밑도는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늘보다 덥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대전 31도, 수원과 전주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0: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TBS 라디오 박종현 평론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1대 국회 원구성 난항을 겪고 있죠. 여당에서 단독 11곳의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라도 먼저 회의를 열겠다 하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한재하 의원을 모시고 현재 국회 상황, 당내 현안의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잘 살아 있습니다. 눈에 가시로.
0: 아, 네. 눈에 가시로 잘 살아 있다. 네. 아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 오셨을 때 인사하니까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당내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신가 봅니다.
1: 예,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0: 예.
1: 아, 그렇다고 더 좋아질 거 바닥에 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0: 예, 예.
1: 아직 올라가는데 좀 더 여유가 필요한가 봅니다.
0: 아, 예. 또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좋지 않고,
1: 예.
0: 또 의원님 예. 개인적으로도 체감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1: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상 좀 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지지율도 예. 올라가다가
0: 맞아요.
1: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내려가는 예.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0: 아, MBS 조사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예. 예. 자, 아무튼 차근차근 또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1개를 이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다른 그 나머지 상임위를 하라는 의사인 것 같은데,
1: 예.
0: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앙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뭐 의총을 했습니다.
0: 예.
1: 근데 의총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완료된 게 보니까 20대, 21대가 한 57일 후반기 57일, 53일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지금 한 35일 정도 됐으니까
0: 예.
1: 보통 통상적으로 7월 중순이나 7월 말 정도에 협상이 완료가 되니까
0: 예.
1: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걸 살펴보고 진짜 민생 현황에 있어서 중요한 상임위들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강력해서요.
0: 예.
1: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0: 아, 예. 민생 관련해서 꼭 가져와야 된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1: 예. 그 사실 그 뭐 의회라는 곳이 협치라고는 하는데
0: 예.
1: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공화주의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0: 예.
1: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공화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0: 예.
1: 우리가 공동체로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지금 의총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자체, 야당은 우리가 줄 거 이 정도니까 너희들 받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0: 예.
1: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긴 합니다. 근데 법사위를 하는 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0: 예.
1: 책임 정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 예.
1: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의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0: 국민의힘에서
1: 예. 예. 정말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공소 취소 특검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그래도 줘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믿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0: 예.
1: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서영교 의원님을 드리지
0: 맞아요.
1: 않았습니까?
0: 예.
1: 이렇게 되면은 사실

0: 사실상 대치 상황으로 가겠다. 그리고 법, 뭐 공수취소 특검,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예. 그런 것들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견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0: 공건파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아 국민의힘에서 그럼 좀 추천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받을 거면은 받고 아니 안 할 거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근데 여당이 언제까지 여당일 건지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게 23대 24대 여당이 언젠가는 소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1: 그렇죠.
0: 예, 이거는 정치의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이제
0: 예.
1: 법사위의 모양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 이 부분은 좀 쟁점이긴 한 것 예. 같습니다. 들어보면 예. 뭐 여야가 항상 공수교대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항상 또 만약에 민주당이 또 소수당이 되면 또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0: 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철 지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적통 논란이 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통을 할 거면 사람으로 적통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신, 협치의 정신
1: 예.
0: 이게 원래 도의적으로 그냥 관례상 이어왔던 게 이제 깨지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를 진보 또는 보수 언론에서 다 비판하는데 진보 언론을 어제 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야 된다.
1: 예.
0: 이 권한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법제화나 그런 대안들을 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매번 국민들께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런 모습을 하반기 상반기 때 원구성 할 때마다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1: 예.
0: 아직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일단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뭐 선임기사 취소를 한 상태고 이제 다 거부를 한 건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더 쓸 카드가 없잖아요.
0: 네. 그렇게도 볼 수
1: 예,
0: 있죠.
1: 예, 예.
0: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쓸 카드는 없지만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6.3 지방선거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입법 독주나 아니면 이런 폭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걸 국민께서 그 성적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 플러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거는 우린 안 하겠다.
1: 예.
0: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도 좀 그러면 이런 진정성이 있나? 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1: 예.
0: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대여 공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좀 얘기 나눌 게 더 있겠다.
0: 예,
1: 예 그런 예. 말씀. 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그 최고위나 여러 상황에서 충돌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배재고 야구부 문제. 아 저희가 일부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수벅데이 탱크데이
0: 예. 예.
1: 그 얘기를 또 소환하면서 조롱성 응원 논란 해서 지금 이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다 이제 과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체적인 주장인 거죠.
0: 뭐 그런 의견들이 정치권
1: 예.
0: 저희 쪽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일은요.
1: 예.
0: 그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1: 예.
0: 진행형 아픔입니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시민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죽였죠.
1: 그렇죠. 예.
0: 아직 그거를 경험한 가족들이 살아계십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죽음을 조롱하는 것은 그거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1: 네, 네.
0: 그거는 혐오 발언이 맞고요.
1: 예, 예.
0: 그리고 무관용 원칙이 맞습니다.
1: 근데
0: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혐오를 이념의 언어로 포장하는 건 정치권에서 했습니다.
1: 예.
0: 우리 어른들이 1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요.
1: 맞아요. 예.
0: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아이들은 맞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정치권 먼저 반성하고요. 그리고
1: 예.
0: 학생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예.
0: 그런데 미래까지 막히게 하는 거는 그런 반성보단 분노로 그리고 배움보다는 그런 절망으로 그들을 이제는 몰아세우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잘못됐고 혐오성 발언 맞고 무관용 맞지만 모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용의 미덕을 베풀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1: 예.
0: 김대중 대통령

0: 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번에 아마도 배재고가 대한체육회에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징계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아예 정지가 되면은 사실상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들 선수로서의 치명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학생이라는 부분 그리고 혐오성 발언을 맞다는 걸 인정하지만 용서를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은 부분을 조롱하는 거는 그거는 무관용 원칙이 맞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몰랐다는 그 나이에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허용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화하는 어른들이 나쁜 거지. 그 아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좀 부탁하게 됩니다.
1: 사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걸 또 진짜 정치적으로 막 갈등 양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두 가지 종류의 화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조 화환이 있고, 응원을 하는 화환이 있고,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를 맡았던 이하상 변호사, 이분 화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0: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한 건지 좀
1: 그러니까요.
0: 묻고 싶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거죠. 언론에 본인 이름 한줄 나오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오를 이념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국민께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이름이 한번더 오르는 것 자체도 이게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좀 아깝습니다.
1: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일각에서 징계 돌풍이 불 수도 있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가동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 50여 건이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게 또뭐 다양한 건이 비슷한 건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의원님도 그 중에 있으신 거죠? 징계.
0: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봤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의사 출신이기도 한데,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가장 받았던 징계가 뭐 인생 최고 징계가 뭐예요? 일단 반성문 혹은 뭐 화장실 청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0: 사실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1: 없죠, 그죠?
0: 별로 없습니다.
1: 없겠죠.
0: 그리고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갔고요.
1: 그래요?
0: 소수로서 지내온 경험들은 많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위상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또 아무래도 동양 여성으로 이젠 지냈으니까요. 근데 그 소수의 경험은 했지만 징계를 받은 적은 없고 지금도 당내에서 소수의 경험이지만 이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징계까지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돌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풍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지금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1: 징계 힘이
0: 힘이
1: 없을
0: 없는 것
1: 것이다.
0: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는 징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화합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을 또 많이 주시고 계파를 떠나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만약에 징계를 할 거면은 똑같은 기준,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무소속 뭐 후보를 도와서 징계를 할 거면은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 한덕수 총리를
1: 그러네요.
0: 가서 응원했던 분들 똑같은 원칙, 똑같은 기준으로
1: 당원이
0: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징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칼이 됐고요. 윤리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들을 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심 정치의 어떤 일환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또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몸부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크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1: 아, 그래요?
0: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인물로 이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몸부림으로만 비춰집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고. 네.

0: 사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뭐이 징계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선거
1: 재선거
0: 문제라든지
1: 문제도, 예.
0: 굉장히 두 분의 메시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게
1: 네.
0: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런 차원에서 좀 원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긴
1: 오늘
0: 합니다.
1: 의총에서도 어떤
0: 네.
1: 의원님께서
0: 네.
1: 징계 얘기 그만하자.
0: 아, 그래요?
1: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치실 겁니다. 장정희 대표 언제 사퇴하냐, 징계는 언제 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뭐 1, 2주도 아니고 지금
0: 아이템으로 너무 오랜
1: 아이템으로
0: 식으로
1: 오랜
0: 다녀가지고요.
1: 시간 해서 아마 말씀하시기도 좀 힘드시지
0: 저 힘들진 않습니다. 예,
1: 않나.
0: 뭐제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괜찮습니다.
1: 그래서
0: 예.
1: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징계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들께 바라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될것 같은
0: 그렇죠.
1: 사람들이
0: 예.
1: 마치 그걸 좀 훈장처럼
0: 예.
1: 여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0: 예.
1: 그뭐 지금 당 지도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반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우리가 보면은
0: 예.
1: 모두 다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0: 예.
1: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될것 같습니다. 예.
0: 의원님도 만약에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징계 받아도 상관없다. 혹은 훈장처럼 여길 수도 있다. 뭐 이런
1: 아니,
0: 상황
1: 저는 훈장처럼
0: 얘기는
1: 여기지는
0: 안 해요.
1: 않고요. 그냥 징계를 받으면은 받겠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준, 원칙에 대한 부분은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엄 이후에
0: 예.
1: 한 번도 뭐 그런 입지가
0: 예.
1: 견고했거나 그리고 제가 당론을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거와 차이가 나는 행보들을 했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0: 이게 만약에 뭐 경징계라도 나오게 되면 의원들께서 뭐 이렇게 좀 집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셔서 드리는
1: 예.
0: 질문입니다.
1: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뭐 친윤이었던
0: 그렇죠.
1: 분들마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0: 친윤
1: 때문에
0: 의원들조차 이제 징계 그만해야 된다.
1: 징계 얘기
0: 예,
1: 그만하자.
0: 징계
1: 예,
0: 그만하자.
1: 그만하자. 예, 그러니까 집단 행동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뭐 당대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는 듯합니다. 본인께서 뭐 사퇴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언제 할 거냐의 결정은 사실 원내대표에게 넘어간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래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건 이미 퇴진은 기정사실화한 거기 때문에요.
0: 예.
1: 그 시기는 다음 공천권에
0: 그러니까요.
1: 유리한
0: 예.
1: 그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0: 그러면 뭐 6일 윤리위 일정도 있긴 한데 뭐
1: 네.
0: 그러한 모든 타임라인이나 그런 진행도 원내대표가 그래도 약간은
1: 뭐 윤리위는 당대표가 소집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0: 예.
1: 모두 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인 것
0: 아,
1: 같습니다. 예.
0: 그렇군요.
1: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부각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는 언론에 계속 징계 얘기가 나오고
0: 예,
1: 하지만요.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일단
1: 예.
0: 원내대표의 권한이 무게중심이 많이 간 상태다. 뭐 그렇게.
1: 지금은 거의 원톱이 되셨죠.
0: 아, 원톱이 됐다.
1: 저는 그렇게 힘의 추는
0: 아하.
1: 이미 그쪽으로 갔고
0: 예.
1: 그리고 비대위 구성보다도 지금 현재가 원내대표께서는 더 이제는 싫지 않지 않을까. 예.
0: 아하,
1: 그래서 그렇게
0: 그래요.
1: 간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사실 이것도 좀 약간은 뭐좀 질문들이 좀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은데.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이겠네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그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 단톡방에 이제 가입을 돼 있고 인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장동주 대표가 또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한지화 의원님도 여기 들어가
1: 예, 저도
0: 계시죠?
1: 외교안보포럼 멤버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화번호도 바뀌고 구성원도 좀 바뀌니까 새로 방을 만들었다고
0: 아,
1: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나가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0: 아, 그래.
1: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의

0: 행보가 예.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정치적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예. 분노 그리고 어떤 싫은 감정 또는 억울함 그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분의 모든 행보를 지금 좌우하는 게 아닌가 뭐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그게 이성적인 그런 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예.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마이너한 건데 그게 또 언론에서 이제는 얼마나 이게 화두가 되면서 좀 좀 예. 안타까웠습니다.
1: 예. 아 이거에서 뭐 또 좋아요 개수도 별로 없었다. 좋아요 누른 것도 친한 기회였다 하는데 맞습니까? 한재호님 누르신 거 맞아요?
0: 아니, 저는 아니,
1: 안 눌렀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국민들이 보시면서 아 국회의원들도 좋아요 개수 세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인유한 대한적십자협 회장 이제 인선을 두고 의사 출신이시니까 예. 더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문제였다고 보셨을까요?
0: 일단은 적십자라는 곳은 예. 인도주의적 그렇죠. 그리고 공공성, 도덕성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적십자사 세계 국제 적십자사 적십자사 이제 예. 직원들을 전 많이 만나고 예.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열정을 갖고 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인요한 전 의원께서는 정말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침묵한 분입니다. 계엄 당시 탄핵 당시 오히려 목소리를 냈을 때는 그야말로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는 내란 옹호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4천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자리에 뭐 본인들은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4천 명 있는 대한적십자사 자리에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깜깜이 인사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이번에 뭐 외연 확장을 구조적으로 하겠다. 구조적 외연 확장에 이제는 그런 뉘앙스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내란 옹호까지 포함되는 건지 윤어게인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되묻게 되고요.
1: 예.
0: 실용 그리고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기조들이 철학 없고 그냥 위선적인 그냥 구호에 불과했나라는 생각을 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인준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예,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청와대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 중앙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하면 이제 그걸 인준하는 과정이긴 한데 예. 그것마저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십니다.
0: 인준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1: 예. 아, 예.
0: 만약에 조용히 인준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하면은 그야말로 또 많은 그 진영 내에서도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예. 이게 맞지 않을 땐 목소리를 냈거든요.
1: 그렇죠.
0: 모두 다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지.
1: 왜 침묵하시냐? 예. 민주당 의원들.
0: 예, 저는 좀 그분들도 예, 야속합니다.
1: 야속하다. 예. 근데 인유한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니까
0: 예.
1: 이분 이제 비례대표였죠 이분도.
0: 예. 예.
1: 이분이 이제 의원님을 향해서 예. 섭섭하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누가 시켜 시키기는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그 뭐 당연히 누가 시킨 거는 없고요.
1: 예.
0: 원래 논리가 밀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저에게 섭섭한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거 아무런 그 본질을 흐리는 거고요.
1: 예.
0: 저는 인요한 전 의원에게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0: 그게
1: 스스로.
0: 예, 소시민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고요.
1: 예.
0: 그게 한때 공인으로서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행적은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1: 예, 예.
0: 그거를 반성하시고 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사과를 책임 있게 소시민으로서 지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 그 사과도 이분이 하긴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그 사퇴밖에 없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한재현이 오랜만에 모셨지만 여전히 단호하시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인터뷰가 명확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다시 뵙겠습니다. 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본방송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방송으로 갑니다. 오늘은 블루라커룸 있는 날 박지훈 변호사, 박진영, 민정근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유튜브로 오셔서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은 아직 100만이 안 됐습니다. 놀랐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작 진행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Silence.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

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두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잡지사에서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저희 방송국 통틀어서도 최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흙과 똥 이야기입니다. 더럽다 여겨지는 똥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책 흙의 숨의 저자이자 미네소타 대학교 토양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유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예.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토양학을 가르치고 계신 이제 토양학자이신데, 대중에게 토양학이라고 하면 좀 꽤나 생소한 학문일 것 같아서, 보통 나는 토양학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2: 낯설어하죠.
1: 낯설어하죠. 그럴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본인을?
2: 아, 흙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존재인데, 흙을 공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것들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거는 늘 흙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인가,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토양학 하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흙하면 우리한테 전혀 낯설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잠시 흙이 아닐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공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네, 이런 것을 다 마음속 깊이 어디에선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잠시 흙이 아닌 존재일 뿐이다.
2: 네, 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토양학자였던 이제 프란시스 호울인데요. 예,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몸에 전율이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은 잠깐 그 흙이 아닌 순간을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 인생의 고해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밭을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쟁기질로 이제 인생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잠깐 흙이 아닌 순간에서조차도 계속해서 흙을 상대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제가 흙 토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토양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토양에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1: 우리 일상과 밀접한 그런 토양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책 제목도 흙의 숨입니다만 실제로 흙도 사람처럼 숨을 쉬나요?
2: 네, 숨을 쉽니다.
1: 호흡을 하나요?
2: 그렇죠. 흙이? 예, 예. 호흡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답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고 이제 깊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다고 할 때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랑 내쉬는 공기를 보면 내쉴 때는 산소가 줄어들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요. 네. 자,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가령 조그만 버킷을 이제 양동이를 흙에다 딱 이렇게 놓고, 그 양동이 속에 이제 공기를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산소는 조금씩 계속 줄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올라가요.
1: 그렇습니까?
2: 네.
1: 그게 호흡한다는 증거인가요?
2: 그게 흙 속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거죠.
1: 네.
2: 이제 그걸 하는 게 누구일까?
1: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흙이 숨을 쉰다기보다

0: 네.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숨을 쉬는 거 아닐까요?
1: 아 진짜 네.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생물이 숨쉬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그 미생물하고 미생물을 뺀 나머지 흙하고 네. 참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흙이 숨을 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별짓을 다 해봐도 이 유기물하고 광물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0: 유기물과 광물을 완전하게 분리시킬 수가 없나요?
1: 유기물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우리가 태운다면은 모르지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밑에는 유기물하고 광물이 이제 공존하는 상태로 돼 있고 예. 우리는 흙이 숨을 쉰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전혀, 않겠다. 예, 어쩌면 예.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0: 그러면 흙이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죽어 있는 흙도 있습니까?
1: 돌발하는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지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죽어 있는 듯 살아 있는 흙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제 종류들 중에서는 아주 이제 지구의 이제 극한 환경에 가서 예. 연구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칠레 아타카마 데저트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극이라든가 네. 예. 그런 곳에 가서 봐도 결국은 흙에 숨이 있죠.
0: 숨이
1: 예.
0: 있군요.
1: 예. 그리고 죽었던 흙인 줄 알았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물을 부어준다든가 하면 그것이 다시 깨어나고 예.
0: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흙이네요. 네. 전에 저희가 그 과학 시간에 비 오는 날 냄새가 좋은 이유가 흙 속의 박테리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그 또한 그 광물과 유기물이 한 몸이라면 흙이 숨을 내쉴 때의 숨의 냄새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흙의 숨은 참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산소로 유기물을 태운다면 흙 속의 미생물 등 중에는 우리처럼 산소로 유기물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사는 미생물도 있지만 질소를 태우는 질소로 유기물을 태우는 미생물도 있고요. 네. 철로 미생물을 태우는 미생물도 있고 망간으로 이제 미생물을 유기물을 태우는 미생물도 있고
0: 다양하군요.
1: 다양한 숨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양한 숨을 가지는 미생물이 이제 활동하는 그 이제 환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산소의 농도인데요. 예,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숨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이 아주 자그마한 알갱이 요 이렇게 제 손톱 끝에 잡힐만한 숨 흙의 알갱이 속에서도 네네. 그 안에 산소의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 나가면 그 표면에선 이제 대기 중의 농도랑 비슷하겠죠. 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산소 농도가 거의 0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미생물의 숨도 같이 바뀌어요. 그 바깥쪽에서는 우리처럼 숨을 쉬는 미생물이 있다면 네.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질소로 유기물을 태우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물도 다르고요. 네.
0: 더 다양한 방식의 숨이 있네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들의 숨이 땅 속에 사는 동물들하고도 또 관계가 돼요. 가령 흙이 이제 지렁이한테 먹힌다. 지렁이가 흙을 먹는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흙이 이제 지렁이의 속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도 이제 산소의 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도 바뀌고
0: 달라지고.
1: 그에 따라서 미생물의 숨도 바뀌는 거죠.
0: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가 되겠죠.
1: 네, 그렇죠.
0: 와, 그 작은 흙 알갱이 속의 차이가 예,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흙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똥 이야기를 평소에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때문은 아니고요. 예, 책 첫 장 제목도 사실은 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뭐 더럽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똥인데 똥이 사실은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핵심 존재라고 하죠.
1: 네.
0: 예, 흙과 똥은 어떤 관계인가요?
1: 흙과 똥은 이제 순환 관계에 있어요.
0: 순환 관계.
1: 순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똥이 있는 거죠. 이제 옛날에 최초의 농부들이 똥 옆에서 식물들이 아니면 이제 작물들이 더 잘 자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똥이 이제 농업 생산성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네. 이제 토양 비옥도에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가만히 우리가 그 영양분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흐르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네. 식물이 식물의 몸을

0: 이제 생각해 보면 식물의 몸 중에 탄소가 있는데 이제 탄소는 대기 중에 CO2가 이제 이산화탄소 강합성돼서 이제 온 거죠. 이제 물은 땅에서 온 거고 그 외에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이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에서 온 거예요. 아,
1: 흙에서.
0: 네, 땅에서 흙에서 온 거죠.
1: 네.
0: 그렇다면은 식물이 죽으면 그 영양 식물의 이제 몸이 썩으면서 이제 그 영양분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1: 그렇겠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순환 관계에 있는데 이제 동물들이 식물을 먹어요.
1: 네네.
0: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 동물이 똥을 싸지 않는다면 똥을 넣지 않는다면은
1: 영양분이 사라지는 거죠.
0: 그렇죠. 그 양분만큼 토양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농지를 보면은 그 동물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싹 이제 쓸어가고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그 똥을 돌려줘야 흙의 그 비옥도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돌아가는 거죠.
1: 네. 예. 똥을 돌려줄 의무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네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인분 문화권이라고 부를 만큼 예전엔 그 퇴비로서의 똥의 가치를 제대로 좀 알아본 그리고 활용을 했던 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17세기에 런던의 템즈강에는 똥이 그냥 둥둥 떠다녔는데 같은 시기에 에도, 도쿄의 하천에는 그렇게 막 버려지는 똥이 없었다고. 예, 그렇습니까, 교수님?
0: 네, 이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그 19세기에 유럽 과학자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놀랐던 것이 엄청난 양의 이제 똥을 흙에 돌려주는 것.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똥의 출처가 대부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강들에 똥이 떠다니지 이제 않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여겼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 세계가 참 신기하게도 유럽은 가축의 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제 아시아는 이제 사람의 똥에 의지하는 그런 이제 트랙을 이제 밟았어요.
1: 예,
0: 두 개지 크게 갈라진 거죠.
1: 네.
0: 물론 이건 굉장히 거칠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유럽에서도 이제 인분을 쓰는
1: 있었겠죠.
0: 곳들이 있었고
1: 대략적으로 보자면
0: 그렇죠. 한국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축의 분뇨를 쓰는 게 더 우전인 그런 곳이 있었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인분이 농업에서 이제 중요했던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인분을 생산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의 비료 공장과 마찬가지인 거죠.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똥이 간다면 농촌에서는 그 똥을 식량으로 맞바꾸어 갖고 도시로 돌려놓은 거야.
1: 예.
0: 그러니까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시민이 작물을 먹여 살린 거죠.
1: 분뇨로 작물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0: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제 똥을 수집해서 이제 농촌에 파는 그런 이제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리고 조합도 있었고 그런 이제 그룹들이 서로 부잣집 동네에 똥을 푸기 위한 권리를 위해서 이제 경쟁도 하는.
1: 부잣집 똥을 더 쳐준 건가요? 가치를?
0: 그렇죠. 영양분이 더 많으니까.
1: 그래서
0: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이제 똥오줌이 오염원처럼 이제 취급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똥오줌이 자원이었던 거죠. 이렇게 자원이었으니까 똥오줌을 가지고서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1: 것이고요. 만화 검정 고무신에도 그 똥포 아저씨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똥포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똥 퍼서 이제 사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유럽처럼 가축똥을 주로 쓰는 거랑 동아시아처럼 사람똥을 주로 쓰는 거랑 이제 걸음으로서는 그 사람똥을 쓸 때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0: 그것이 특별히 유리하다기보다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라는 환경에서 똥을 걸음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타산이 맞고 또 공해 요인을 없애는데도 또 타산이 맞는 그런 위닝 게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왜 한쪽은 가축의 분뇨를 쓰는 것으로 가고 한쪽은 인분을 쓰러 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환경적 요인이 크겠죠. 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농업이 똥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똥퇴비를 거의 안 쓰는 것처럼

0: 말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수님?
1: 화학 비료가 등장한 것이죠.
0: 화학 비료. 네,
1: 화학 비료가 등장을 했고 등장과 함께 거의 한 100년 아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토양의 양 이렇게 비옥들을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똥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이제 이걸 질소의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똥 안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이제 질소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가 대기 중에 80%를 차지해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 질소는 식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용한 질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소 기체 분자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이제 참여해요. 네네. 그리고 또 미생물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이제 번개 같이
0: 그런 걸 질소 고정이라고
1: 질소
0: 하는
1: 고정이라고
0: 거죠.
1: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이제 하나는 번개가 칠 때 일어나는 이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들이 식물체에서 받는 에너지 이런 여러 가능한 이제 에너지원을 통해서 이제 질소 고정이 일어났다면 이제 하버 보시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질소로 이제 만들어준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죠.
0: 그게 화학 비료의 핵심인 거군요.
1: 네, 이제 화학 비료의 핵심이고요. 예.
0: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화학 비료랑 옛날에 똥으로 쓰던 두엄이라고 하는 그 퇴비랑 질소가 들어있긴 매한 가지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질소가 들어있기는 매한 가지인데 유기물이 없는 거죠.
0: 유기물이 없다.
1: 네, 유기물이 없다. 네, 화학 비료에는 이제 유기물이 없고 이제 퇴비에는 유기물이 있는데. 네. 그 유기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에서는.
0: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1: 예, 유기물이 없는 흙은 건축물로 치자면 불량 건축물과 비슷한데요. 우선 유기물이 없어지면 흙의 좋은 성질들이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흙이 좋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흙에 공기도 잘 통하고 이제 물도 잘 통한다 이제 이런 성질들을 같이 얘기해 주는데 그 성질 중에 많은 부분이 유기물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없어지고 나면은 흙에 이제 공기 순환도 안 좋아질 뿐이 아니라 이제 물의 순환도 같이 이제 안 좋아지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물의 투과율이 이제 낮아집니다. 이제 물의 투과율이 낮아지다 보면은 비가 심하게 왔을 때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될 물이 이제 지표를 흐리게 되면서 이제 흙을 침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침식된 밭의 흙들 그런 흙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황토색이나 이제 적색을 떼고 있는데 검은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주는 색은 이제 흙의 검은색입니다. 근데 보통 침식된 토양들을 보시면 이제 황토색 아니면 노란색에 가까운 색 아니면 적황색 이런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침식돼서 그런 색깔의 깊은 토양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유기물이 없는 흙이 침식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어떤 그런 바람직한 구조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료의 효율도 같이 떨어져요.
0: 비료의 유기물이 효율도 사라지면 같이. 비료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1: 네, 비료의 효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비료가 이제 흙에 들어가면은 그 목적은 작물에 가 닿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쓸려나가지 않고. 그러면은 흙 속에서 그 비료들을 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이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해주는 많은 역할들 중에는 작물에게 필요한 그런 약물들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게 없으면은 비료의 효율 또한 이제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기물이 흙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밥입니다.
0: 살아있는 것들의 밥이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사실 다 유기물 아니겠어요? 음식들도. 그러니까 그 농토에서 만약에 우리가 작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흙 속의 생명도 같이 살려.

0: 해야 된다면 네. 흙 속의 생명들한테도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1: 아, 그렇죠. 그런데
0: 그렇죠. 네, 그렇죠? 유기물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네. 대신 유기물을 뺀 비료만 이제 흙에 들어간다면 네. 흙 속에 있는 그 많은 미생물들은 어디에서 에너지원을 받아서 살겠어요?
1: 당장 작물은 살린다 치고
0: 그렇죠.
1: 흙 속에 네. 있는 미생물들은 어떻게 살리냐?
0: 그렇죠. 그런데 그 미생물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작물들을 도와주는 미생물들인데 네. 그렇게 없어진 미생물들은 또 다시 결국은 농약이라든가 다른 이제 화학적인 성분들을 이용해 갖고 대체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흙 속에 이제 유기물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네. 기후 변화랑 연관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모두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네. 지금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 중에 아마 한 8천억 톤의 탄소가 있어요. 예, 8천억 톤. 예. 근데 토양에는 대충 얼마만큼의 탄소가 있을까?
1: 토양에 대기에 네. 8천억 톤인데 네, 네. 탄소가 글쎄요 한 4천억?
0: 대기보다 네. 적어도 두 배
1: 많습니까?
0: 네, 많습니다.
1: 많아요.
0: 네, 적어도 두 배, 세 배, 네 배 정도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토양 내 탄소가 줄어들게 되면 네. 그만큼이 이제 이산화탄소로 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토양 내 그 유기물질을 보존하는 것은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 사용에 있어서 농지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이제 윈윈 게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지 생산력도 올리면서 네. 그러니까 비료의 그러니까 효율성도 높이고 네. 동시에 농지의 오염원으로서 예, 예. 탄소도 가려주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예.
1: 아, 흙의 유기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주신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기물이 풍부한 똥비료를 다시 쓰는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0: 이 똥비료로 돌아가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유기물을 흙 속에 넣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노베이션, 네. 혁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도체 생각하고 네. 이제
1: 인공지능
0: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이노베이션은 이 식량 생산과 관련된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어떻게 토양에 있는 유기물질을 유기물 함량을 높이면서 네. 농협 생산량을 같이 높이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1: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예.
0: 많은 이제 농부와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이 문제 골몰하고 있는데요. 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 하시는 분대로 가축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피복작물을 이용해서 피복작물이라는 것은 그 농지가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기간에도 다른 대체 작물들이나를 기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흙이 노출되지 않게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작물을 생산할 때는 먼저 그 피목작물을 다시 이제 흙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근들이 있고요. 네. 또 무경운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제 무경운이랑 결국 쟁기질을 하지 않는 건데요.
1: 쟁기질을 안 하는 거. 예.
0: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경운 농법을 추구하시는 데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쟁기질을 하면서 흙의 이제 구조가 깨지거든요. 흙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흙을 이렇게 집으면. 네. 하나하나 이렇게 흙 가루들이 잡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잡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 덩어리들을 쟁기가 부수게 되는데 네. 그 덩어리를 부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유기물이 이제 대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좀 더 많은 산소에 노출이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들을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그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흙 속에 이제 유기물을 잃게 되는 거예요.
1: 밭을 갈아주면 그건 오랜 인류의 지혜고

0: 좋은 네. 건 줄 알았는데 네. 꼭 그렇지 않군요.
1: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농경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운의 목적, 그러니까 밭갈이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겉에 있던 유기물들을 최대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는 것을
0: 섞어주는 거예요.
1: 예, 거구나. 섞어주는 것을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비료도 중요했을 뿐더러 네. 또 그 씨앗들이 이제 흙에가 닿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쟁기질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잡초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아, 목표였다면 잡초. 이제 잡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제초제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렸지만 네. 지금은 이제 유기농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무경운 농법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토양의 이제 유기물질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화학적인 비료라 이제 농약에 이제 기대지 않는 네. 그런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0: 아, 네. 그게 인류가 진짜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할 혁신인데.
1: 네.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 100년 후에 네. 100년 후에 사람들이 지금 2020년대 기술 혁신을 뽑는다면은 네.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보다는 네. 오히려 그 농업 쪽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을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반대로 말하면 지금 거기 네.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면서도 전혀 좀 몰랐던 흙과 예, 오염원이라고 치부만 했던 예, 똥의 가치를 예, 재발견한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유경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왜 우리 전통 속담 중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는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개똥도 과거에는 소중하디 소중한 퇴비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똥차 가고 명품 차 온다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던데 걸음으로서의 똥이 가고 대신 찾아온 화학비료의 시대. 당장의 풍요로움을 선사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미래의 인류는 똥이 만들어둔 건강한 토양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쾌변하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6: CBS
7: 경기도가 드릴게요.
8: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7: 드릴게요.
9: 예술인 기회소득.
8: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7: 드릴게요.
9: 예술인 기회소득.
8: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7: 당연히 드립니다.
9: 예술인 기회소득.
7: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0: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 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사태에 조속한 해결과 체육행정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체육회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에도 경기장 내 개표함 반출이 무산돼 회원 종목단체의 업무 마비가 27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직후 시위대가 투표 부정 등을 주장하며 송파구 개표소였던 핸드볼 경기장을 점거한 가운데 체육회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은 존중하나 체육 현장에 장기적인 업무 차질과 피해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 복귀와 동시에 당권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째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섰고 김 전 총리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목요인 연세대에서 열리는 동문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가 검찰 보안 수사 끝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릉 일대를 누리며 B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흉기로 B양을 위협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한 편의점으로 80대 A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손님이 파편에 정강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지만 A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형사 5건과 민사 4건 등 모두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또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 2호선 환승통로에 설치된 전장현 천막에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자진 철거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4: CBS 매년 한국교

세계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 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함께하는 꿈, 날개를 달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사명이 된다.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BTS와 싸이보다 먼저 빌보드 1위에 오른 천재 피아니스트.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 땅에서 인종차별에 홀로 힘들어하던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광고 듣고 이면정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입니다. 아까 저의 소개를 정말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프로필을 이렇게 양력을 들으시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떠올려보세요. 만 12살에 홀홀 단신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프랑스 콤피엔느 음악원을 5개월 만에 최연소로 수석 졸업. 이어 루앙 국립음악원에 입학해서 15살의 나이로 최연소 조기 졸업. 바로 1년 뒤에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 입학해서 최연소 및 조기 수석 졸업. 그 후 한국인 최초 빌보드 클래식 종합차트 1위, 그리고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데뷔 앨범이 클래식 종합차트 1위. 대한민국의 싸이님보다 먼저 빌보드 클래식 차트를 점령한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이 프로필, 이 양력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기 캐릭터. 저 원래부터 그냥 뭐 신동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거의 피아노와 함께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공부했을 것 같잖아요. 제가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거는 피아노를 잘 쳐서 간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이제 음악가 집안도 아닙니다. 음악인은 제가 유일해요. 자, 세 살로 돌아갈게요. 제가 만 세 살에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동네 학원에 피아노를 치면은 뇌가 좋아진다, 두뇌, 양뇌가 발달하는데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그냥 피아노 학원에 저를 보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냥 취미로 쳤고, 뭐 그런 동네 콩쿠르 이런 데 가서 대상 한번 타본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현정이, 너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더라면 네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해도 너의 등을 막 떠밀어도 절대 너는 안 갔을 거야. 그 나이에는 동네 슈퍼에도 혼자 못 갈 나이거든. 이 엄마의 말에 모든 진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결심한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파리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이라고 드뷔시, 그러고 라벨, 생상스 이런 전설적인 작곡가들이 나온 학교인데 그 학교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클래식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는 본토에 가서 배우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판소리를 만약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당연히 외국 사람이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게 좋잖아요. 저희 엄마의 지인분의 가족분들이 프랑스의 콤피에니라는 도시에 작은 소도시인데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계셔서 거기에 홈스테이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대한 꿈을 품고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저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것만 같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드레스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닐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처음 갔는데 우선 모든 게 다 신비로웠어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지구 반대편에서. 물론 말하는 것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갔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봉주르의 봉자도 발음을 잘 못했어요. Bonjour, bonjour, bonjour, comment allez-vous? 네. 아, 프랑스어 배워놓기 잘했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제대로 발음하는데 정말 6개월 열심히 해서 됐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해도 못하겠고 제가 말을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가장 생소하고 힘들었던 거는 그 외국인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었어요. 거기 가서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된다는 거를 그때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전학 한번 가본 적도 없거든요. 뭐 동네 이사 가본 적도 없고, 와, 외국인이라는 걸 갑자기 느껴보니까 우선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거기다가 인종차별까지 당하게 되고 말았죠. 자, 인종차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왕따 막 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왕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살았던 그 꼼피엔이라는 소도시에는 정말 외국인이 거의 저밖에 없을 정도로 뭐 흑인 분들도 없었고 아랍인 분들도 없었고 동양인들은 더더욱 없고 중학교 전교에서 또 저만 동양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전 국민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싫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대하는 건데 막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런 눈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배가 직접 극소수가 되고 그런 약자가 되다 보니까는 막 더더욱 약자에 대한 공감 이런 게 또 많이 생기고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인간인데 내가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태어났다고 피부 색깔만 다르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차별을 하는가 정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됐죠. 근데 음악 시간이었어요. 음악 시간에 무식 야흔예라고 이제 선생님이신데 모든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선생님 옆에 있는 전자 피아노를 가르치시더니 림 좀 나와서 이거 연주해봐 이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죠. 막 그렇게 모든 증오를 막 다 받고 있는 저인데 한 몸에 증오를 받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피아노를 쳐보러 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앉아 있는 그 의자와 전기 피아노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게 한 3천 년은 걸린. 것 같았어요. 투박투박투박 걸어가서 뭐를 연주하지 하다가 그냥 제일 자신 있는 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쳐보자 그래서 쇼팽의 흑건을 쳤어요. 되게 좀 이렇게 생동감 있고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잘 나타내는 지금 이 친구들이 내가 원래 굉장한 말갈량인데 나의 지금 원래 캐릭터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딱 이걸 한번 쳐보자. 그 곡을 치는 순간만큼은 외국인이다. 내가 지금 뭐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맑고 해맑고 순수하고 걱정 하나 없는 소녀로 되돌아가서 그 흑건을 연주를 했죠.

강준호 끝나니까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애들이 날 더 싫어하나? 했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애들이 저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브라보 브라보 외치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갑자기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때 저는 음악의 힘을 알았어요. 음악이 저의 통역사가 되어줬고, 제가 말로 할 수 없고 손발짓을 해도 안 되는 거를 음악이, 그 1, 2분밖에 안 되는 그 음악이 저와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저의 통역사가 되어준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사실 내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음악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때 갑자기 정말 음악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악의 음 하나하나가 단어같이 들렸고, 화성 하나하나가 모든 자체로운 그런 막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정말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때 피아니스트가 되어야지 하는 꿈은 그냥 버렸어요.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음악으로 이렇게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전진을 했습니다. 루앙 국립음악원 입학을 해서, 이제는 그때 언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적응도 해서 이제 열심히 음악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리스트 소나타를 너무 연주하고 싶었거든요. 리스트 소나타가 30분 정도 되는 곡인데, 근데 교수님이 안 된다, 이거는 16살이 되어야만 칠 수 있다, 거절을 하셨어요. 좀 이렇게 가르치시는 스타일이,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리스트 소나타를 연주하지 않고서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수업실에 반대편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맨날 연습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열심히 연습하고, 15살이 돼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이제 리스트 소나타 다 외웠어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너 왜 내 말을 거역했어? 라고 하면서 전혀 기특해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그때 또 마침 제가 루앙 국립음악원을 졸업을 한 상태여서, 피아노과를 졸업을 했어서, 제가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휴학하겠습니다. 피아노과를 좀 휴학하고 저 혼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노발대발 하시면서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 날 루앙에 영사관이 있었는데, 그 한국 영사관에 그 명예 영사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현정아, 너 루앙 국립음악원의 교수님이 너 프랑스에서 추방시켜야 된대.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니? 너 왜 선생님이 추방하라 그러니?

는 거니 뭐 보통 엄청난 뭐 범죄를 저지러야 어떤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제가 리스트 소나타를 연주했다고 선생님 말을 거역하면서 그리고 휴학을 한다 그랬는데 선생님 굉장히 이제 굉장히 분노하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학교와 음악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음악원 이제 교수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저를 이제 불러내더라고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 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퇴학시켜야 된다. 이제 루안 국립음악원 쪽에서는 음악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다행히도 저도 오르가니스트였는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무대 위에 가서는 내가 연주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의 손을 빌려서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를 대변해 주셔서 퇴학을 모면하게 되었고 1년 뒤에 혼자 입시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됐죠. 이제 완전 미운 오리 새끼가 돼서 파리 국립음악원 꼭 들어가야지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해서 루앙 국립음악원이 창립된 후 최초로 피아노과에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에 이제 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 갔는데 이제 콩쿠르를 해야 되잖아요. 콩쿠르를 해야지 또 이름도 날 거고 뭐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근데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의 저희 교수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음악은 부귀 영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 제발 좀 너희들 이름 날리려고 뭐 하려고 뭐 음악을 이용해서 좀 너희들이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순수하게 예술을 추구해라. 그래서 그냥 저는 19살에 그래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콩쿠르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대신에 콩쿠르에 나가게 되면 사실 베토벤 소나타 하나, 뭐 바흐 평균율 프렐류드 하나 두 개만 연주하면 되거든요.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평균율 전곡을 하고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쇼팽 에튜드 전곡, 라흐마니노프 에튜드 전곡을 할 거야. 그렇게 그 수많은 레퍼토리를 10년이라는 시간을 제 자신한테 주고 정말 순수한 예술을 추구하다 보면은 부귀 영화 같은 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야. 저 혼자서 정말 열심히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에세이도 쓰고 분석도 했는데 어느 날 클래식 음악계의 가장 전설적인 음반 회사죠. EMI 클래식스에서 저에게 데뷔 앨범을 내자고 제안이 왔어요. 사실 네. 스크리아빈과 이제 라벨을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역제안을 했죠. 안 된다. 난 지금 베토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베토벤을 해야 한다. 그거를 했는데 아니 그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쿠르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 예술에만 몰두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외국에서 연주한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올린 영상들 중에 왕벌의 비행이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제 그게 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세옹지마구나. 정말 순수하게 예술만 추구했더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언정 오히려 그 결과가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더 좋은 기회로 나를 이끌어줬다 라고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각종 공연과 강연을 다니고 사실 더 이상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공로로 스위스 누샤텔의 국제문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콩쿨이나 소수의 클래식이 아니라 대중에게 클래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직업이나 공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의 환경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혹은 각종 차별이나 이런 불합리한 환경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

현재까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로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그렇게 눈송이가 많이 내리는데 그 눈송이의 결정체 현미경으로 보면 그 많은 눈송이 중에 크리스탈이라 그러죠. 크리스탈 그림이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대요. 지문도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개성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존재한다는 그거 자체로 벌써 개성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함께하는 꿈 날개를 달다 하고요. 첫 번째 강연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사명이 된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가 전하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단조 월강의 1악장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의 연주였고요. 빌리 조엘이 부른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은 금빛 질주가 아니어도 괜찮은 이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시영 선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시영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을 하기에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스케이트를 배울 수 있었고 훈련장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12시간씩 피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이시영 선수는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염원하던 올림픽 출전과 금메달의 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국가대표 같은 이시영 선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 여러분 혹시 스포츠 선수들의 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가대표? 그렇죠. 국가대표도 있고 금메달도 있고 그렇죠. 올림픽도 있죠. 맞습니다. 올림픽 출전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올림픽을 꿈이나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런 꿈 같은 올림픽 출전의 기회가 작년 저희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올림픽 티켓을 분배하는 세계선수권에서 국가순위 10위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두 장의 올림픽 티켓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원래대로였다면 바로 두 장 확정이었지만 바뀐 룰 때문에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않은 다른 선수가 네베론 트로피라는 지정대회에 나가서 7위 안에 들어 나머지 한 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기회가 나한테 오는구나. 정말 훈련에만 매진을 했고 그렇게 네베론 트로피에 나가서 4회전 점프를 성공시키면서 최고의 연기를 펼쳐 5위에 올라 나머지 한 장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사상 두 명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꿈만 같은 올림픽에 낑낑거리며 전 출전했습니다. 1등이나 좋은 결과는 아니어도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를 바랬지만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연기를 펼치며 출전 선수 30명 중 최하위인 27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나 보다. 제 아쉬움은 어쩌면 다른 피겨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저의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보다는 조금 늦은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보통 선수들의 시작 나이는 빠르면 5살, 평균 8살, 9살에 시작하는 걸로 보면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저는 2009년인 3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랐었는데요. 엄마가 알아보시고는 피겨스케이팅은

종목이라서 우리 형평가는 맞지 않고 시켜줄 수 없다 라고 하셔서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하고 싶어서 학교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 나가서 동작, 점프, 스핀 등을 따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신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하셨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님, 시영이가 조금 이상해요. 수업시간이 잘 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복도에서 빙글빙글 막 춤을 추는데 꼭 미친놈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사실 시영이가 3학년 때부터 TV에 잠깐 나온 김연아 선수가 하는 피겨스케이팅이 하고 싶다고 조르는데 얘가 운동이 하고 싶어서 그러나 해서 지금 수영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올림픽에서 1등하는 김연아 선수를 보고는 이제는 꼭 해야겠다면서 조르고 있는데 가장 형편상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담임선생님께서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까운 링크장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군이 정말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할 거고 좀 하다 지치면 그만 하겠죠 라고 말씀하셨다네요. 그 담임선생님의 호출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평소대로 어머니와 하교를 하며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시영아, 피겨가 정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앞으로의 내 이 대답 하나로 앞으로의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 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조르고 졸라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형편상 저와 어머니는 집을 나와 훈련지 근처인 고시원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저의 뒷바라지 때문에 김밥집에서 12시간씩 일을 하셨고 저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인 훈련장에서 12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4학년이 그때는 어머니가 12시간씩 김밥집에서 일을 하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죄송하고 감사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헌신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저는 훈련을 위해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서 둘은 잘 수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한 명은 바닥에, 한 명은 침대에서 잤는데 너무 좁아서 새벽 훈련이 있는 날이면 훈련지에 있는 훈련장에 있는 탈의실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알아보게 되고 부족한 재정으로 찾은 집은 저희 훈련지에서 30분을 버스를 타고 가서 또 30분을 올라야 있는 언덕 밑에 있는 집으로 월세가 20만 원으로 가장 싼 집이었습니다. 사실 집이라고 하기도 뭐한 방 한 칸에 심지어 방 안에 화장실도 없었고 밖을 나가면 6, 7집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집이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물을 데우려 커피포트를 꽂았는데 커피포트도 끓일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약해서 차단기가 내려갔던 것이었는데요. 저는 정전이 되던 순간 옆방 아저씨들의 욕짓거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저에게 국가대표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 점수 1점 차이로 아쉽게 석패하게 되는데요. 저는 석패 후 1시간을 넘게 걸어다니면서 울었는데, 그 눈물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떨어져서도 있었지만, 너무 열심히 김밥을 마시던 어머니께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더 이상의 뒷바라지를 하기 힘드신 상황이었고, 또 내가 국가대표로서 훈련 수당과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경제적 상황을 마주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으로 훈련을 쉬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쉰지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저의 사정을 아신 스케이트 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후원을 열어주셨고,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스케이트를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다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저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심으로써 더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전 다음 시즌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3위에 올라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낑낑거리며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담은 시합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날개덤은 펴지 못하고 최하위인 27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피겨스케이팅에는 2분 50초의 쇼트 프로그램과 4분 10초의 프리스케이팅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출전 선수가 이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펼칠 순 없습니다. 앞선 쇼트 프로그램의 결과로 상위 24명만이 프리스케이팅, 즉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위로 본선 진출도 하지 못하고 저의 삶을 담은 올림픽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안 되나 보다. 배경도, 백도, 돈도 없어서 난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케이트를 왜 시작했지?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1등 하려고? 대회 나가서 막 수상하려고? 아니야. 난 스케이트가 너무 좋아서 시작했잖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잖아. 내가 스케이트 지금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난 여전히 스케이트 좋아하고. 나는 이미 꿈을 이룬 거잖아. 그렇게 저는 결과에 담담하게 되었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올 시즌 제가 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던 네베론 트로피에서 2위에 올라 시니어 국제대회 첫 메달을 획득했고, 그리고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4위에 올라 한국 남자 선수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다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을 낑낑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이미 꿈을 이뤘고 이 꿈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스케이트를 탈 거고, 또 살다가 안 되나 보다 싶은 순간이 또 올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처럼 환경 때문에 안 되나 보다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함께하는 꿈,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피아니스트 이면정 씨의 이야기,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사명이 된다, 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금빛 질주가 아니어도 괜찮은 이유, 이시영 선수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러브홀릭스가 부른 버터플라이였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메인 테마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의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한다며 충청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청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유영호 센트리온 제약 사장이 392조 원 규모의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업급여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여론수렴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자산비중 재조정인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주식, 채권, 상품 시장이 전반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오른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우려 등 여러 리스크가 잠재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한재밋 해수욕장에서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경찰 해경청은 사람이 모래사장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1,700원과 11,410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3차 수정안에 비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금액으로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아졌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열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도, 습도는 72%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만화방 삼촌이라 불리게 된 사연은 신재철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제가 관리소장을 하면서 얻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가족을 얻었어요. 한 날 입주민께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할머니셨는데 소장님이시죠? 라고 하길래 예,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더니 혹시 소장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몇 마디 더 주고받는데 이분이 뭔가 굉장히 감추는 느낌, 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질문을 하세요. 혹시 네.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사실은 저기 어디서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른이 맞다 맞다 목사님 같더라. 보통 일하는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못한다. 역시. 그리고 제가 봤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이만저만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예. 제가 소장님 이제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예.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 수 있겠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얼마든지 그냥 오셔도 되고 뭐 편하게 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뭐 사연도 모르겠어 그냥 오세요. 두 번째 주도 계속 오세요. 그러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기타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네. 아내가 한번 손가락을 조금 다쳤어요. 예. 아이고. 근데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예. 그래서 권사님 그걸 보시더니 사모님 우리 손자가 중3인데 예. 피아노를 좀 쳐요. 어머나. 한번 와서 봉사 좀 시킬까요? 사모님 못 치니까 어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와서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쳐. 잘 쳐. 그래서 야 너는 교회에서 이거 좀 치냐? 그랬더니 봉사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선배들 너무 잘 치는 사람 많아서 큰 교회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말은 못했죠. 여기 와라라고 말은
2: 여기서 막 나오는 거죠.
1: 네. 뭐 제가 그럼 안 되잖아요. 나 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네. 근데 그 아이가 몇 주를 봉사를 열심히 해줬어요. 네. 근데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났나? 네. 갑자기 우리 아들이 잘 다니던 교회에서 나가서 할머니 교회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엄마 네네네. 아빠 입장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뭐냐 예. 오신 거예요.
3: 어머나.
1: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제발 제발 기도했죠. 와라 와라. 이게 뭐 그랬는데 그게 쉬운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소망만 있었고 한 두 주인가 세 주를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시더니 이제 가시 돌아가면서 돌아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네. 목사님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인사 잘하고 마무리하고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3: 어머나.
1: 그래서 그 권사님 딸 셋 사위 하나 손자 손녀들 우리 다 온 거예요.
4: 제비가 박씨를 물고 네.
1: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난 분을 통해 연이 맺어져서 우리 교회 뭐 지금도 교인이 많지 않지만 한 절반 정도가 그분들로 채워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교회 가족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정급여.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가 고정급여 80만 원 이게 작지 않아요. 네. 그 80만 원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통장에 고정으로 딱딱 꽂히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어르신은 10년 동안 80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첫해 80으로 계약을 했는데 매해 몇만 원씩 올라서 지금 100만 원이 됐어요.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근로자들 급여 오르는 그 기쁨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또 두 번째 돈도 주셨다. 세 번째는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 아파트 일을 하면서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0: 때는 수요 예배도 없고 하니까 네네. 다른 교회 가서 수요일날 예배 인도를 좀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했던 거죠.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쓰레기 더미에 있다가 먼지 구덩이에 있다가 집에 올라와서는 녹초가 돼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날도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탁 하면서 그날 수요일 이제 교회 가야 돼요. 씻고 이제 뭐 기타 들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탁 터진 말이 아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이렇게 탁 터진 거예요. 입을 탁 틀어 막았어요. 부끄러워서. 평생에 목사가 그것도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그래서 깨달았죠. 아 지금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랑 뭐가 다를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왜 없을까? 아니 가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회자 시스템 안에 돌다 보니까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성도들 볼 때는 집사님 이거 해주셔야죠. 저것도 해주셔야죠. 성격상 강하게는 못해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해도 되고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기 오는지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단에 서면 그날 안 나온 분이 개척교회니까 너무 보이잖아요.
1: 보이죠. 네.
0: 사실은 그전에는 또 섭섭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예. 아이고 왜 주일을 못 지키나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집에 큰 우환이 없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온 게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혹시 게을러서 그렇다면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다음 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세 가지 유익을 주셔서 예.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한수였다 생각합니다.
2: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아주 물도 좀 드시고 얼마나 그냥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목회하시다 보면 한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산의 빈자리도 너무 크고 반주자 한 명이 손가락만 다쳐도 그 교회에 음악 소리가 울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한 사람의 귀한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래도 목회하시니까 좋으시죠?
0: 너무 좋죠. 예? 네, 사실은 예. 목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행복하고요. 예. 제가 만약에 만화방이라든지 관리소장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예.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예. 제 책에다가 사인해 줄 때도 네. 사인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뭐 문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책을 들고 오는데 네. 뭐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예. 동네 사람, 동네 목사, 신재철이라고 써드려요.
1: 동네 사람.
0: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으로 기억하는데 나 여기서 사역 됐고 이제 저 마을로 가자 저 동네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맞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베드로도 동네 아저씨고 동네 삼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들 앞에 갑자기 성스러운 것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뭐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네. 아, 그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동네 사람 좀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3: 이렇게 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만 임해도 사실 또 슬픈 일이라는 게 있고 개척하면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2: 늘 있으시겠죠.
0: 좀 그러니까 역시 가족들이 좀 마음에 늘 걸려요. 사실.
2: 그럼요.
0: 개척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까 그런 구상들도 머리에 있지만 이제 난 아빠인데 난 남편인데 이제 어떡하지. 너무 스스로 이제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자는 아이들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 나 이제 쟤네들한테 삼겹살 뭘로 사주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랑 저는 이제 사명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쟤네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사실은
3: 아이 둘입니까?
0: 예, 남자 아이 둘인데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네. 작은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3: 왜 이렇게 큽니까?
0: 아 제가 결혼을

0: 26세 일찍 해가지고 예,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큽니다.
1: 아이들 지금 뭐 필요한 게 많을 텐데요, 그죠?
0: 그리고 많죠, 많죠. 사실 지금 큰 아이는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좀 달라요. 네. 음악에 미쳐가지고 요즘 아빠 나 예고 보내주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베이스를 막 배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또 일렉 기타를 막 치기 시작하더니 자기 좀 가능하면 악기도 좀 도와주고 해달라고 저한테 막 요청도 하고
2: 잘 됐네요. 찬양인도 시키고
0: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순간에 좀 아 얘 왜 이러나 했는데 큰 아이는 갑자기 드럼을 실력이 확 올랐어요. 우와. 드럼을 치고 작은 아이는 일렉과 베이스를 치니까 제가 찬양인도 하고 찬양팀이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반 치는 아이도 있고
2: 그 아이 계속
0: 지금 있어요. 20살
1: 중3 때 와서 지금 20살이요?
0: 네, 예, 20살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트 키우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건반 세컨도 있고 퍼스트도 있고 드럼, 베이스, 일렉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작은 개척교회지만 찬양으로 풍성한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와. 사실
1: 와, 교회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0: 부산은 부산에 좀 외곽에 있어요. 기장이라는 지역에.
1: 기장이 작은. 왜 외곽이요? 기장이 요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2: 아까 엄청 올라가요.
1: 골프장도 제일 많고 네네. 리조트도 제일 많은 곳인데요. 거기 왜 외곽이에요?
0: 기장의 외곽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좋은 나무 교회라고
1: 좋은 나무 교회
0: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자녀들 커면서 뭐 아버지께 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반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자라고 있어요?
0: 제가 걱정했던 거는 아이들이 결핍이 생겨서 그게 상처가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아빠로서 미안하고 좀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 큰아이가 운동화, 여분 운동화를 꺼내서 이제 운동화를 빨게 되면 여분을 신게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있잖아요. 보통. 꺼냈는데 아내가 이렇게 꺼내놨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발목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헐어 있더라고요. 아하.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은 안 좋은데 제가 당장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아내도 봤겠죠. 자기가 꺼내줬으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엄마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싶냐면 많이 낡았네. 엄마가 사다 놓을게 라고 할 텐데 아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좀 많이 울컥하네요.
1: 네, 그래요.
0: 엄마가 다음에, 그저 또 그 다음이란 말의 의미는 알거든요. 돈 생기면이죠. 다음에 사줄게 라고 하면서. 근데 큰아들도 눈치가 뻔해요. 알죠. 근데 늘 밝아요. 알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신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의 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성경에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극진했죠. 좋은 옷에. 뭐 너무 잘해주셨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메이커 사준 적도 없고 아니 메이커는 고사하고 저놈의 신발 저게 뭐라고 뭐 그냥 깨놓고 얘기해서 시장 가면 3, 4만 원이라도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저걸 신겨서 보내야 되나 내가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 또 다른 아버지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표현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침묵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나도 침묵하자 입을 닫았죠. 입을 닫았죠. 그러고 나서 감사한 거는 얼마 안 있다가 승우 고등학교 갔다면서요 신발이라도 신기세요 하면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침묵하길 잘했어요. 만약에 속으로라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불편한 말을 했다면 얼마나 나중에 제가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래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침묵이 낫겠구나.
1: 네네. 네,
0: 그런 생각이 들었죠.
1: 둘째 아이 계속 음악해요?
0: 둘째는 지금 저한테 지금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는데
1: 뭘 요구해요?
0: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베이스랑 일렉을 치면서 자기 작곡을 해보고 싶은데 아빠 나 이제 막 어렵게 얘기하는데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거랑 잭 꽂아서 녹음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PC, 변변한 PC도 없고 뭐 장비도 없고 애가 뭐 마이크도 웬만한 거 하나 걸어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알아는 줄게 했는데 역시나 다음에 봐서인데 저 일단 지식도 없고. 예.

0: 이게 재정도 문제고 하니까 계속 작년 가을부터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서 좀 고민은 돼요. 뭐 좀 장비는 또 제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예.
1: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뭐 음악의 선배로서 음악하는 후배를 위해서 제가 해드리면 되죠. 아,
0: 승민아 여기서 얻어간다.
1: 흥복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치워주시면 되는
2: 최고
1: 거죠.
2: 최고 뭐. 전문가잖아요.
0: 네. 제가 진짜 제가 최고 전문가죠. 네.
1: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3: 장비도 사주고.
1: 아니 뭐 사주면 되죠. 뭐 제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다 이렇게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0: 정말 놀라신 표정인데요.
1: 아니 이렇게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네, 제가 목사님 선물로 하나 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음악 열심히 하고 찬양곡 많이 만들 수 있게 네. 해드리면 되죠. 뭐 앞으로 목사님 비전이 있다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0: 예, 좋은 나무 교회가 비전, 예. 동네 교회로 그렇게 부담 없는 교회, 문턱이 네. 낮은 교회로
1: 그래요.
0: 그냥 큰 교회 안 돼도 좋으니까 네. 주님 좀 그런 교회로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며칠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행사가 아닌데 제가 문화 행사를 하나 했는데 네. 심진아 씨가 개그맨 김원효 씨,
1: 예, 예, 예. 예,
0: 제 아주 가까운 친구거든요. 어릴 때부터
1: 김원효 씨가
0: 심진아 씨가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진화야 제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가 네. 저기 너 부산 올 기회 있으면 동네 사람에게 크리스찬 이야기 말고 네.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특강 좀 해주면 안 돼라고 예, 했더니 예. 진화가 당장 폰을 들더니
1: 어머나
0: 자, 나보다 원효 씨가 좋을 것 같아.
1: 예,
0: 그 바로 전화를 걸어서
1: 남편한테
0: 예. 원효 씨 우리 부산 가서 좋은 나무 교회에서 애들 한번 만나주자 동네 사람들. 그래서 김원효 씨랑 진아 씨가 와서 한 시간 동안 특강 해줬어요. 꿈을 가져라.
1: 어머나.
0: 나도 옛날에 힘들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제 지금 꿈은 뭐냐면 지방에 있고 사실 재정 문제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강사 모실 때 재정 문제가 있지만 내가 꼭 좋은 만화 작가도 모시고 좋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사실
1: 이정수 씨 내려갈 거니까 스케줄 하나 잡아주세요. 예, 제가
0: 장비 받고 예, 스케줄 하나 예,
1: 잡아주세요. 이분이 그런 거 많이 하시니까
3: 아, 이정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참 재밌네요. 예. 예, 사실은 예,
1: 왜?
3: 아까 제가
0: 책답을 왜 못하세요?
1: 나는 악기 했으니까 뭐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3: 그럼요. 아 근데 이렇게 아까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전 속으로 진짜로 와 이런 목사님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갖고
1: 예, 예.
3: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서울이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결국엔 말씀을 하시는데 중반쯤에 부산이라고 그래갖고 아 틀렸네. 근데
1: 부산이 뭐
3: 아 그랬는데 네.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부산에 네. 가게 한번 가게 돼.
1: 부산 네. 자주 가시잖아요. 결혼식 사람도 네. 보시고
0: 오실 때 한번 네. 만들겠습니다.
1: 그럼요.
3: 한번 가겠습니다.
1: 아니 실제로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부산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좋은 나무 교회 가서 우리 방송에서 뵀던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0: 감사합니다.
1: 그렇게 기장의 우뚝 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우리 수장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목사님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맑을까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투명하고 더 맑아지는구나. 사실 세상적으로 그런 관리 소장님이라는 직업이나 또 만화방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 아닐지언정 그 일을 기꺼이 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 섭리를 또 알아내시니까 이 해맑음도 앞으로 정말 동네 오빠,
1: 네,
2: 동네 목사님으로 예. 부탁드린다 말씀하고
1: 싶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곧 교회로 좋은 나무 교회 가실 이정수 형제
2: 네.
1: 들으셨어요.
3: 갈 겁니다, 갈 건데. 네. 아, 저 오늘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1: 네.
3: 사실 제가 이제 매주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 칼럼을 쓰면서 뭐였냐면 동네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어줘라. 그리고 너한테 좋은 사람에게 조금 정도 호구가 되어도 괜찮다. 그러면 너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호구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밑바닥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와 맞았어. 잘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제가 아까 굉장히 놀랬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솔직하게 진실되게 자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선뜻 갑자기 얘기하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맞다 사람한테 편안한 사람이 돼주면 내 주변에도 편안한 사람이 생기겠다.
2: 맞아.
1: 네. 목사님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사중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은 딱 한 가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목회거든요. 목사 지금 그 관리소장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아파트 건물이 바로 목사

0: 님이 교회예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그 많은 만나는 만화방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고, 목사님 겪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스트레스와 많은 갈등들과 벤즈 아줌마와 또 페라벌 사모님들의 그 많은 스트레스가 목사님의 바로 그 설교거리가 되고, 설교의 주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현대인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갈증을 겪고 있는지 목사님이 직접 체험케 하셔서 목사님의 아마 말씀에 그 많은 생활들이 다 녹여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자 아들로 자랐고, 여기 출연하셨던 많은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은, 지금 두 자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줬지만, 목회자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줬지만, 저희 육남매 저희 아버지가 단돈 만 원도 보태준 적 없지만 저희 능력과 다 시집장가 다 잘 갔고 좋은 직장에 다 취직했고 다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결론은 내가 아버지로서 0점짜리 아버지라고 자책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이고, 훌륭한 꿈을 이루는 이 다음 세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더 큰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1: 아멘.
0: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적지만 누리는 것은 더 크게 누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아파트라는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그 벤츠 아줌마가 만약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날 정말 놀라운 날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 이거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이고 목사님 목회에 큰 재료가 될 거라는 전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인터페이스도 사주고 제가 에어 저기 조단 나이크 운동화도 사드릴게요.
1: 나 진짜 한번 봐. 나 이용해 이걸로 눈물이 울컥할 때 처음이었어.
0: 아니 저 진짜 정말 저는 왜냐면 저게 제가 목회자 아들로 살아봤으니까 다 다른 다 하나님이 다른 동역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아마 목사님께 오늘 생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우리 동네 목사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올피아가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S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 안의 대사였습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3: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오순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반드시 지켜야 했던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로 드렸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오순절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0: 명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세우셨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순절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홀로 있는 제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새 힘을 얻는 삶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고 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는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혼자 즐기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초대하여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시작하셨던 새로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크다라기보다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기록의 비중은 높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헌신으로 시작되는 바나바입니다. 그걸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흉내낸 거예요. 내면을 흉내내지 못한 채.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보면 정말 나도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면의 변화부터 먼저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나바는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에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인하여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하게 된 것은 바로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목회하던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그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먼 길 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군가와 협력하고 혼자 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일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면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로 그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로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어느새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도 뒤에 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추구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문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면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일이 나타나면 그걸로 최고예요. 자기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는 것, 이걸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물질도 아끼지 않았고 결국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4장에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15장에 가면 사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이것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좋은 사람은 잘못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능력이 좋은 사람, 또 재물 능력이 괜찮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착한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자 그렇게 이 한 해를 여는데 정말 좋은 사람, 착함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했을까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성령 충만해지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착한 사람으로서의 열매, 좋은 열매, 그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좋아하느냐, 저 사람이 가면 어떤 광경들이 만들어지는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 하는 일이 착한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착함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누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저는 사실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착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 착함을 제 몸에 배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 착함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였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도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 충만하다. 그것은 뭐예요? 착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서초역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으로, 명동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르는 것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하여 저희로 너희 빛을 보고 가리라. 그 다음엔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은 빛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착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심지어 야 이렇게까지 착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야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빛의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앞에 착함을 쓰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것이 화도 안 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미소 짓고 살아가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저주성 발언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아무리 깨우쳐줘도 돌이키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가 있을진저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뒤집어 엎으시고 아주 과격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착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악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악입니다. 악을 보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지나가는 것은 함께 악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지스탕스 출신인 스테반 에셀이 바로 짧은 연설문을 책으로 만든 것 속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분노하라예요. 연설문이지만 분노하라.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레지스탕스는 분노였다 그렇게 말해요. 히틀러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 그게 레지스탕스, 바로 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는 레지스탕스지만 바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구교에 대해서,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착함은,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이 참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속에는 아담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새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담을 대체할 새사람으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사람을 입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아요. 새로운 인격이 자리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리 잡고 나를 움직여 주십니다. 내 인생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하시지 않을 일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성경은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죠. 착한 일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악에도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악한 일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위해서라면 비용 지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쓰이느냐? 교회가 힘을 모아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란 뭐예요? 나한테 착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또 그렇지 않게 대하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예수 믿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더 착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지불한 비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비용이에요, 비용. 선한 일을 위한 비용,

그래서 우리의 재정적 씀씀이가 착한을 위한 비용이 있어야만 됩니다. 착한을 위해서 사실 쓰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 절대로 안 하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그러나 착한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위한 비용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착한 일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야 돼요.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착한 일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예산 속에 담지 않으면 착한 일을 못합니다. 국가도 착한 일을 위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코이카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세계 각곳의 가난한 나라들 위해서 우리도 일정 비중의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착한 일을 위한 비용을 책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2026년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 야, 내가 세웠던 예산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했다라고 결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굳이 착한 양심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양심이면 착한 마음인데.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래서 착한 일이 믿음이 기반이 된 착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따라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 다 헌신했어요. 이게 착한 행동이었습니다. 후세와 바르실레를 살폈어요. 아이도벨 같이 악해진 사람도 있지만 후세와 바르실레 손해볼 것 같지만 그쪽 좋은 쪽에 줄 선 사람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우리가 보았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착한 일을 한 우리에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살폈던 분 그리고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 자, 좋은 열매 맺는 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품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사도는 접붙임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 줄기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산정인 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자극과 도전을 주는 역할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옆구리 쿡쿡 찌르는 것을 통해서 넛지 효과잖아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반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착한 일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갑자기 천만 원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 속에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새벽에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 오늘 아침에는 또 일본에 가셨다가 새벽 기도를 오시기 위해서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셨다는 말씀을 입구에서 들으면서, 야, 정말 착한 분들이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유,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하루 빠졌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저를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산재위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가꾸시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재수 좋다 그렇게 생각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면 재수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수, 물방울 적, 뚫을 천, 돌석.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마침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죠. 작아 보이는 일상도 멈추지 않으면 어느새 삶의 결을 바꾸어 놓죠. 큰 결심 한 번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더 소중하고 또 그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거겠죠.

한웅재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은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사랑스런 님께서 첫 곡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 곡이네요. 시골길 걸으며 이 곡 들으며 더 좋았었던 추억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1분 1초가 모이고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한 달, 1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난다면 언젠가는 돌덩이같이 굳었던 바위도 딱 뚫고

새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을까요? 콩나물 같다는 생각이 문득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물을 줬을 뿐인데

영양분이 된다는 것. 오늘 그런 말씀 묵상으로 또 하루가 가득 뿌듯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홀리 임팩트 매일 한 걸음 그리고 존 영과 선예가 함께한 매일 주와 함께 굉장히 경쾌한 곡이어서 늦은 밤이지만 왠지 이 박자에 맞춰서 흥얼거리며 걷고 싶어지는 그런 찬양곡이기도 하죠. 이런 곡을 들으면 같이 마음이 기뻐지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마음마다 또 다를 테니까요. 오늘 일찌감치 오셔서 살짝 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유리님,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돼 있으신 건가요? 실은 이렇게 사연을 쓰실 때 이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불평불만하고 찡찡대고 투덜대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좀 속상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하신 거 참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은 다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살죠. 실은 저 하나 고백하자면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모든 게 다 점점점 나빠지는,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한 가지가 상담을 받아보라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어요. 세상 안 그럴 것 같은 저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깔깔거리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도 방송으로는 비춰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상담이 필요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며 찬양 들으며 또 다시금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딱 잡고 끄집어내주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또 무릎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손은 역시 우리 주님의 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이 곡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랑 살짝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오롯이 한 분께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거 된다는 게 참 감사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서 나영환의 오불 방혼이라는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이 노래의 찬양이 너무 귀하죠. 저는 이런 반전이 꼭 있으시기를 응원하면서 함께 할게요. 그리고 오늘 아주 일찌감치 오셔서 표대를 향하여 듣고 싶다고 청하신 오늘 조주옥님 이 곡은 조유진의 음성으로 같은 곡이에요.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와 같은 곡입니다. 조유진 씨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요풍길님 깜놀했어요. 자주 들어올게요.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저 시작한 지 CCN 캠프 들어온 지 벌써 6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달이 바뀌었는데 왼손 공기 달인님도 은영님 깜놀요. 아침에는 항상 방송 들었는데 이 밤에 와우라고 하셨어요. 일찍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들어와 외쳐드릴게요. 주수마미님도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3214님 매일 이 시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1부에서 사연 신청곡 좀 집중해서 전해드리고 2부는 기다리고 계시죠? 목요일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두 분들의 입담이 너무 항상 웃음을 자아내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새 앨범을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 곡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CCM 공부방 2부에서 전해드릴게요.

삼일사님의 신청곡 손영진 은혜로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나영환의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오불방혼이라는 곡. 꼭 나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가 많죠. 조유진의 표대를 향하여도 함께 하셨어요. 짱가님께서 오늘 유방암 4년차 검진 통과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드려요. 왼손 공기 달인님께서 지금 무릎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고 낯선 공간에서 잠도 안 왔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위로받고 내일 술술 잘 돼서 두 다리로 펄펄 날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꽃들도님께서 레버런드 박의 의의 면류관 요즘 다들 바쁘고 지치는 일상이지만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곡이 큰 위로가 된답니다 하시며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 짱가님 또 왼손공기 다리님 응원하면서 우리 항상 몸과 마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런 기적의 산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소울의 기적을 믿나요? 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런트 박의의 멸류관, 앞서 소울 기적을 믿나요 전해드렸어요. 영육구원님께서 제가 콩나물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모습에 비춰볼 때는 대나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의 마디가 나눠진 모양에 있습니다. 키가 클 때마다 일정한 부분의 선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온 힘을 쏟아 여기까지 자라고는 쉬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자라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장은 매끄러운 모습보다는 힘들어 넘어져 쉬어가더라도 어렵게 다시 일어서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삶도 그러했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모습은 콩나물보다는 대나무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귀 기울여서 저의 이야기에 바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대나무 이야기는 발바닥에 땀나기 님께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해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행복한 홈스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하는 사연 주셨어요. 우리 조금씩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힘에 자라는 기쁨, 들을 때마다 같이 좀 쑥쑥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스카이엘님께서 노래도 너무 좋고, 은영님 예전 목소리 나오는 것 같다고. 2부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공부방 잉글리시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 분들과 함께 하면은 저도 약간 이 차분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막 장난치고, 예, 공부방에서는 그런 거 재미가 또 있죠. 오늘 선물 받으신 거 인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선물 잘 받았다고 인증 부탁드려요. 캠프가 좋은 선물이 많이 있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 선물 받았다고 자랑자랑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좀 사연도 더 많이 쓰시고 재미있게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시생 공부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3296님, 깜짝 놀랐어요. 선물 감동이네요. 오늘은 자기 전에 CB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게요 하셨어요. 그리고 신청곡까지 나오면 생일 같은 날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흐르고 있습니다. 생일 하시죠. 자,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지금 자연인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교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종교계 원로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 원로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화해와 상생, 평화 공존을 촉구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 원로들은 남북을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공식 국호로 존중해 부르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지금 대화의 문이 닫혀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평화의 시간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어제 경기도 용인시 신갈교회에서

0: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지역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학원 복음화 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감 전국 11개 연회를 중심으로 학교 선교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사역자 양성과 학교 연합집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교회를 학교 선교의 주체로 세워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와 자발적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 중심 원칙을 담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교회 성폭력 예방연구위원회는 최근 모임에서 지난 5월부터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매뉴얼을 전면 수정 보완하는 연구를 시작했으며 오는 111회기 중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매뉴얼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 발생 시 치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기존 매뉴얼에서 가해자를 목회자로 한정한 점도 보완하고 교회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분과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하트 얼라이언스가 최근 세문안교회에서 페르시아권 선교의 성경적 흐름과 역사를 조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최근 잇따른 전쟁과 박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페르시아권 무슬림들이 난민 생활 가운데 본국에선 접할 수 없었던 복음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들 중에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사로 세워져 현지인 사역자 중심의 가정교회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촌선결교회가 최근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모두 35개 팀을 파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첫 곡으로 아, 밤에 들어도 참 좋네요. 낮에 축복송 진행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던 곡인데 오세연의 꽃마리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는 말씀드린 대로 CCN 공부방으로 운영이 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시는 주쌤, 김쌤 함께 새로운 CCN 앨범 어떤 신곡들이 있는지 함께 대화하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할게요.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고 두 분 쌤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역시 최근에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워십팀 중에서 이분들의 신청곡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죠. 피아 워십과 또 예람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피아 워십의 찬양으로는 아주 흥겨운 찬양 실로암 함께 해보시죠.

자,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는 공부방 시간입니다. 어쩌다가 공부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CCM 새 앨범 코너로 마련을 했는데 두 분이 오셔서 너무 쌤 같은 다정함으로 우리에게 새 앨범을 소개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주쌤, 김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CCM 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주쌤, 김쌤 어서 오세요.

0: 제가 주쌤 김쌤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범 그리고 주창훈, 그리고 지난번에 실은 제가 주창훈 씨를 막내라고 네. 막내가 아니시더라고요. 둘째야.
1: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막내 아니고.
0: 막내는 우리 김영범 씨가.
1: 네, 저예요. 귀요미 네, 막내.
0: 귀요미 막내 담당으로 이제 자 막내 김쌤과 또 주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공부방으로 꾸며드리긴 하지만 새 앨범을 네, 소개받는 시간이고요. 2부 시작하면서 제가 오세연의 꽃마리를 네. 들려드렸는데 와, 이 곡의 큰 공헌자가 우리 주쌤이라는 이야기를 백원경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2: 몇 년 전에 백디님이 가스펠 아워 진행하실 때
0: 맞아요.
2: 제가 1년 정도 요즘 노래나라는 코너에서 그때도 이제 좀 새 노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우연히 꽃마리가 좀 좋아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는데 또 방송국에 등록이 안 돼 있던.
0: 없었어요.
2: 네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 등록 안 된 곡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때 소개해드리고 나서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0: 맞아요.
2: 그 이후에 신청곡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 방송들에서 많이 틀어주셔서 제가 그 만들고 부르신 오세현 님이 저를 좀 잘 모시고 있는 약간.
0: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거기까지는 몰랐으나. 아, 저는 제가 가끔 좋아요 특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쭉 내서 네네. 그동안 많은 신청곡으로 들어왔었던 혹은 많이 방송이 되고 또 저희는 좋아요를 누르는 버튼이 있기 네.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곡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걸 통계를 쫙 내서 뭐 1위부터 100위까지 뭐 곡들을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세연 꽃말이는 항상 거의 10위권 안에 꾸준히 들어오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 곡을 처음 저희 CBS 음반자료실에 집어넣어 주신 분이 네. 우리 주쌤이다. 공로상을 드리겠습니다.
2: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공로상. 있습니다.
1: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0: 어쩌면.
1: 이 방송 안에서는.
0: 네.
1: 근데 한번 들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런 사례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2: 그럼요.
1: 좋겠습니다.
2: 그럼요. 이제 공부방에서도 소개하는 곡들이 여러분들이 또 듣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0: 네.
2: 신청곡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면 또 제2의 꽃마리가 네. 나오지 않을까.
0: 또 뒷이야기지만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사가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말씀하시면 서리라
1: 네.
0: 그때는 제가 김영범 씨를 전혀 몰랐을 때인데
1: 네.
0: 그 버전 중에 최수종 하이라 버전이
1: 네,
0: 있는 거예요.
1: 있어요.
0: 이 두 부부가 이제 부르시는데 갑자기 고 스톱이 있는데
1: 네.
0: 제가 그냥 농담으로 주님의 고 스톱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가사 같다라고
1: 네.
0: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게 거의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 곡을 소개하면서 했던 멘트였는데
1: 네.
0: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시고 김은영 아나운서가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고스톱이라 그랬다.
2: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0: 네, 너무 그때 그게 신선하게 저는 생각이 됐었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뵈면은 그때는 제가 또 찰석같이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이러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그랬었던
1: 괜찮습니다.
0: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찬양을 쓰신 우리 김영범 씨가 오늘 김쌤으로 지금 새 앨범을 소개해 주실 텐데 자 그럼
1: 네.
0: 우리 오늘은 김쌤 김주쌤 누가 먼저 하실까요?
2: 먼저 하시죠.
1: 아니
2: 고
1: 나의 순서죠.
0: 네.
1: 자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
1: 그 뭐 순위 얘기하시고 하트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집계된 차트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요 선곡하기 전에 이 1년간의 선곡표 고고에 이제 좀 넣어봤어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등록이 안 된 곡들만 좀
0: 네.
1: 위주로 하려고. 근데 제가 작년 올해 곡은 아니고요. 작년 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히스플랜이라는 팀이 있고요.
0: 네.
1: 보니까 뭐 CCN 캠프 안에서만 해도 지난 1년간 거의 한 매주 혹은 열흘에 한 번꼴로
0: 네.
1: 넌 꽃이야가 계속
0: 맞아요. 네. 우리 노을이가 너무 예쁘게 불러가지고 차노을
1: 네.
0: 그게 유튜브로도 먼저 떠가지고
1: 그쵸.
0: 네.
1: 사실 그 영향을 무시 못합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히스플랜

0: 이란 팀이 매달 정말 멋진 곡을 발매를 해 왔었는데 사실 그 곡들이 이렇게 뭐 차트에 오르고 하진 않다가 이 찬홀이라는 이 어린이가
1: 어린이가
0: 이미 약간
1: 네,
0: 인플루언서니까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차트 100위 안에 오르는 귀염을 통했어요.
1: 네.
0: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뭐 좋은 곡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신청도 많이 하시고 거의 매주 혹은 매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그 소개되지 않았던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아낀 노래가 있어서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굉장히 아끼는
0: 네,
1: 그거.
0: 사실 저는 히스플랜 정말 너무 멋진 노래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렇게 느린 노래가 거의 없거든요.
1: 네네.
0: 거의 대부분 빠르거나 경쾌한
1: 네.
0: 노래가 대부분인데 느린 노래로서 작년 7월 30일 날 발매됐던 곡이고요. 나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보통은 그 보컬이 두 명이에요. 이시몬 씨랑 박준 씨랑 그럼 둘이 같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좀 독특하게 박준 씨가 혼자 불렀어요. 조금은 이렇게 우울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삶이라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주 작은 내 자신이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느껴지고 막막하고 막 볼품없게 느껴지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잡고 나아가면 먼 훗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아, 그 빛과 계획을 따라 내가 잘 걸어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울적한 노래인데, 저는 히스플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감동이 있었고,
1: 네.
0: 이 노래는 정말 꼭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곡이다
1: 네.
0: 생각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1: 네. 재작년? 작년 발표. 작년
0: 작년
1: 발표.
0: 7월.
1: 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0: 네.
1: 오늘 김쌤이 추천해 주시는 첫 번째 새 앨범 함께 하겠습니다.

0: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좀 잔잔한 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이 지금 11시가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들으신 분들은, 너는 꽃이야 보다, 이 곡이 더이 시간대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실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러실 것 같고요. 전이 노래 들을 때마다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난 루저야. 난좀잘 못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되고 하니까 그런 울적한 마음을 누구나 겪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내가 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라는 그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덕분에 오늘 정말 귀한 곡을 저희가
1: 네.
0: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곡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반 자료실에 없었어요.
1: 그쵸?
0: 그래서 오늘도 새로 하나 잘 추가를 한것 같습니다.
1: 야호!
0: 야호! 자, 또, 이제는
1: 네.
0: 주쌤께서 해주실 텐데, 저는 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2: 네.
0: 네. 청지기?
2: 될수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가수분의 새 노래 이런 것들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또 들었던 곡 중에 좀 인상적인 곡이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올해 4월에 발표된 곡이에요. 네.
0: 그러니까요.
2: 청지기의 불안이라는 곡입니다. 오예리 씨가 만든 프로젝트 팀인데요. 이게 이제 불과 세 번째 나온 싱글이에요. 권성근, 강인선 이렇게 남녀 두 분이 함께 부른 듀엣곡인데요. 내 연약함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노래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제목 자체는 불안.
2: 네.
0: CCM에서 이런 제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2: 그렇죠. 보통 불안이라고 하면 불안하지 말라. 보통
0: 그렇죠.
1: 그런 두려워 말아라.
2: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인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곡은 제목도 불안이고 처음 노래가 시작되면 자기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런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접했던 그런 가사의 어떤 표현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내면을 드러내면서 풀어낸 방식이 좀 신선하고 한번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하신 권성근, 강인선 이두 보컬 하모니가 정말 좋거든요. 예전에 보면 남녀 듀엣곡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2: 아마 기억나시는 곡들이 몇곡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곡이에요.
0: 알겠습니다. 남녀 듀엣곡도 참 귀하지만 흔치가 않거든요. 자, 근데 또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불안이라는 제목의 청직이라는 프로젝트 팀. 오늘 모든 게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근, 강인선의 듀엣곡, 불안. 함께 해보시죠.

0: 네, 듀엣곡으로 불안을 함께 해보셨어요. 권성근, 강인선 이 곡을 들으면서 뭐 듀엣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슷한 예전의 향수에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사에서 주는 그런 느낌들이 또 찬양 나가는 동안 우리 김영범 씨가 눈을 반짝반짝 김쌤께서 한 말씀
1: 제가
0: 지금
1: 원래 이 노래를 1번으로
0: 원래는 내
1: 소개하려고 그러고
0: 거였는데
1: 있었는데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0: 아니 그만큼 지금 두 분에게 사랑받은 이거는 정말 픽미였는데
1: 예,
0: 나 그게
1: 그럼요.
0: 된 곡이네요.
1: 저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신곡 중에서 가사 1등을 뽑아라 그러면 전이 노래를
0: 아,
1: 꼽고 싶고요.
0: 어떤 점에서? 네.
1: 불안이란 제목도 흔치 않았지만 다루는 이야기의 주제가 정말 흔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0: 네.
1: 안에 막 예민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마음으로 비춰질 만한 걸 갖고 있지만 그런 예민함 때문에 주님을 더 느낄 수 있고 뭐
0: 아하.
1: 불안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제 내 단점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0: 네.
1: 고백이 너무 귀한데
0: 네.
1: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0: 네.
1: 들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악뮤 앨범에 보면 기쁨, 슬픔, 아름다운
0: 그쵸.
1: 마음이라는 곡이
0: 너무너무 많은
1: 있어요.
0: 사랑을 받고 있죠.
1: 그 노래도 그렇고 예전에 애니메이션이었던 인사이드 아웃도
0: 아,
1: 그렇고
0: 맞아요.
1: 공통적인 게
0: 네.
1: 슬픔이란 감정도 소중한 거다.
0: 네.
1: 내 안에 있는 불안이

0: 라는 감정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1: 아.
0: 이런 같은 맥락이어서 전 너무 좋은 곡이었다고 생각해요.
1: 네. 네. 거의 그러면은 한 5년 뒤에 차트 좋아요에 불안이 이제 꽃말이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0: 불안한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1: 큰 그림이 예, 5년 뒤 10년 뒤에 CCN 캠프 좋아요 차트 네, 순위 안에 불안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자, 좀 제목이 긍정적이 아니어서 불안불안하네요.
1: 아 그래도 너무 귀한 곡을 오늘 두 분. 아 다음에는 더 많은 곡들을 또 소개를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게 높아지셔가지고 네. 기대치가 한 곡만으로 끝내는 거 너무 아쉽다. 더 많이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자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하고 네. 더 많은 곡들을 들을 수 있는 CCN 공부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가끔은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김도현의 찬양 여름도 함께 보셨고요. 그 전에 주쌤 김쌤 두 분이 공부방에서 살짝 언급하셨던 곡이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비 준비하시니 심형진 찬양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공부방으로 2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CCM 잉글리시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낯선 장소를 여행할 때 요즘은 나만의 소소한 주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특정 음식을 따라 전국 곳곳을 누비는 사람,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순례하는 사람,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 특별한 숙소를 찾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솔깃하세요? 나만의 여행 지도를 그리는 일, 멋진 일이죠. 어린 시절 기행문을 쓰듯이 기록으로 남겨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만의 지도가 하나 둘 쓰여지면 내 삶의 추억도 생각도 더 채워지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저희 애청자 중에 FE님도 지난번엔 당양도 가족들을 만나러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던데 그냥 다니고 사진 찍고 만나고 거기를 넘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발자국, 궤적 그런 걸로 남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여름 계획들 많이 짜시던데 가족과 함께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만의 혼자만의 여행이라면 또 특별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여행 가고 싶어요라는 얘기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사용과 신청란에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 곡, B2E 여행이라는 곡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인천에 비올것 같더니 잔뜩 흐렸거든요. 근데 해가 나옵니다. 내일기도 김진아님. 어제 날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다가 다시 해가 나고 그러다가 비가 좀 오다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려나 했는데 다시 해가 나고 제가 있는 곳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억님이 신청하신 곡, 이 하루도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도가 아니라 그냥 이 하루도죠.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8751번님의 신청곡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최인혁이 불렀고요. 오늘을 감사로 누립니다. 아멘. 신감사님이 신청하신 곡 감사송 백화형기 백화슬기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목동이에요. 방송국 지하주차장에 도착 보계근원님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경 필사전시 보러 오셨대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솔님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계신데 오늘은 창문만 열어놓고 일하는데도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감사. 흐리면 또 흐려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은혜로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봅니다. 배경으로 지금 일하시는데 배경으로 이 곡이 들릴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 그리고 한밤의 프레이즈가 함께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였습니다. 천관웅 목소리로 들었고요. 주하랑님께서 강릉도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맑음.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아멘. 수연님, 창밖에 초록이 보여요. 옥수수, 깻잎, 오이 넝쿨, 토마토, 호박 넝쿨, 부추, 고추까지. 토양과 햇볕, 비, 바람. 이 자연이 주는 양분만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라니님께서 거기 있었다 신청하셨어요. 찬양으로 늘 위로받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김광진, 김미은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거기 있었다. 이전에 함께했고요. 안젤리나 쫄리님 그림 작업 전에 출석하고 인사 나눕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197번님께서 취준생 둘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레인보우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빨리 취업이 되길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맞는 곳, 그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는 곳,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곧 가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신청하신 곡 장종택이 부릅니다.

장정택 은혜는 만나 같아서 함께했습니다. 루이스님, 당양도 일부 들으면서 식사하고 책 읽고 있는데요. 당양도 덕분에 근사한 레스토랑이 됐다가 지금은 북카페가 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저서 날기세 1탄 보다가 세상의 축복은 편안하지만 주님의 축복은 평안이라는 글귀를 보니 또 잔잔한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 안에 당양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날기세 들으면서 남은 자의 해야 할 일이랄까?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로이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네요. 전지윤님께서 여기 태국이에요. 태국 선교 왔습니다. 동안교회 팀입니다 하셨어요. 예, 기도 부탁한다고. 아마 많은 기도 가운데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그곳에 선교하러 간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브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선교사 들려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서은미 재즈 트리오 앨범에서 내용훈이 은총 이버 찬송가 함께했습니다. 연주곡으로 들으셨고요. 그레이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8106번님께서 우리 자매님들과 서울 둘레길 걸으러 갑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딱 지금 날씨면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찬양 신청.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걷는다 라는 의미의 찬송가 신청하신 거죠?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둘레길 걸으시면서 돈독하게 우정도 쌓으시고 또 둘레길 다 돈 다음

여행지에서 러닝하고 기록합니다. 떠올려보니까 모두 바닷길을 달렸어요. 여수, 제주, 인천 그 여행지에서의 달리기 참 매력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행지에서 달리는 분들 보면 그렇게 멋있던데.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폴라리스님. 올 하반기에는 틈틈이 혼자 떠나는 여행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훌쩍 떠나는 여행.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즐겨보려고요. 좋죠, 좋죠. 지금 오목공원에 계신다고 반갑습니다. 어휴, 가까이 계시니까 좋은데요. 자, 그러면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그리고 팀 로그워십 앨범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네 두 곡 전해드립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네 팀록 50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당하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정선으로 2026년 합신 전장련 여름 수련회 봉사자로 가고 있어요. 오산 성도교회 집사들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여행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장련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신청곡 10살 딸인 지윤이가 요청한 은혜입니다. 예,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그 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띄워드립니다. 은혜 들려드리겠고요. 우리 지윤이도 듣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도 이 곡 은혜를 신청하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논산에 왔거든요. 현소 수료식.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또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드리게 됐고요. 머리 깎은 모습이 조금 웃음이 났다고. 사형제 마음님.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한 달이 된 거예요? 4주 훈련 맞죠? 2주 아니죠? 이렇게 시간은 또 가네요. 예, 더 잘한 모습, 더 성장한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사형제 마음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을 선물로 받으신 분 계세요.

6067번님, 오늘 우리 딸 39번째 생일입니다. 따님의 생일. 벌써 두 딸 엄마가 된 엄마 딸 용주야. 생일 축하하고 이젠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용주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곡으로 진짜 우리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용주님 하나님의 딸로 매일이 축복받은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잘 태어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로이스님이 내일 저 생일이거든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로이스님 항상 좋은 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신데 매일 그 글이 또 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길 감사로 채워지길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로이스님도 너무 잘 태어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김성희가 부르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용조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로이스님 내일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두 곡 들었습니다. 김승희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었고요. 위드갓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들었는데요. 이 곡은 배고픈 고질라님이 신청하신 곡이기도 합니다. 이쁜아님 바쁨에 감사하며 선물 받은 오늘을 또 감사드린다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잘 오셨고요. 9027번님 근무 중에 이어폰 꽂아봅니다. 어젯밤 위경련으로 자정에 재방송 들었거든요. 자는 것이 늘 불안의 연속이라 제 심장이 열리를 합니다. 자정 재방송을 좀 편안하게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유 위경련 진짜 아픈데 괜찮으세요 지금은? 때론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밤에 자고 눈을 딱 뜨면은 그 걱정으로 바로 이렇게 잠에 들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눈을 질끈 감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 9027번님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하얀고래님 반갑고요. 샬롬. 블루딱따구리님 흐릿흐릿한 날씨지만 다육이 꽃이 하나둘 피어오르는 게 참 예뻐요. 아유, 그쵸. 그 작은 꽃들, 다육이들이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우는지. 로로님, 다음 주 20년 만에 동생을 똑 닮은 조카가 미국에서 옵니다. 5살 아가에서 25살 청년이 된 얼굴. 단번에 알아보겠죠.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밑반찬도 해야 되고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날개를 단 듯 펄펄 납니다. 기대되고 기다려지시겠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을까? 어떤 모습일까? 날 보면 뭐라 할까? 준희빈님. 장마 온다기에 김치 좀 담으려고 배추 사서 절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좋은 선곡들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어요. 가죠 뭐. 지금 가죠. 위러브입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봤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예, 바다로 가자 위로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토토로님 장마라는데 인천은 비는 안 오고 후텁지근하기만 합니다. 아빠 계신 곳에 다녀왔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딸아이의 꿈에 외할아버지와 통화하는 꿈을 꿨다네요. 할아버지 잘 있어? 아, 그럼 잘 있지. 거기 괜찮아? 여기 아주 좋아. 주님 곁에서 평안하게 잘 계신 듯해서 좋아요. 아, 토토로님, 네. 어찌 보면 응답일 수도 있겠다. 이 꿈이 이젠 토토로님 마음 좀 편안하게 있으라고 아버님이 이 따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잘 계시죠? 라고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토토로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인기 집사님께서 교회 여름 행사합니다. 7월 11일과 12일 유치부 성경학교 7월 17일에서 19일 아동부 성경학교 7월 28일에서 31일 중고등부 수련회 8월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이 모든 여름 행사 잘 준비해서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에 예, 신청하셨습니다. 이인기 집사님이 지금 이 행사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행사를 위해서 알죠. 지금 계속 이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행사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인기 집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준비하는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속한 교회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바라고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려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0: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전반부는 호프만 목사가, 후반부는 쇼알터 목사가 썼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 찬송가의 작곡까지 한 분으로 아버지에게 기초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악학교에 입학해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로교회에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해 알라바마주 하트셀스라는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전 집회 장소였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옛 제자들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들이 아내를 잃었다는 내용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쇼알터 목사는 이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는 신명기 33장 27절을 내용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난 슈왈트 목사는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란 제목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후렴 부분 가사는 완성됐지만 찬송가 앞부분 가사는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슈왈트는 이 찬송가의 곡조와 후렴 부분 가사를 호프만 목사에게 보냈고 앞부분 가사의 작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슈왈터 목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호프만 목사로부터 완성된 시가 도착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날 저녁 집회에서 바로 불려졌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0: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3일 금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아버지께 구합니다.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에서 사탄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좋은 것의 선택에 스스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으로 선택한 좋은 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정체됨이고 정체됨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의 정체됨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태와 후회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의 정체됨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현재에 머무름은 야곱의 하란에 머무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의 선택은 전진과 도전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 출애굽으로 전진하였듯 광대한 광야에서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고 굳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며 친히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였듯 가장 좋은 것의 선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는 출발입니다.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기름진 바벨론에서 척박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은 내려놓음입니다. 노예로 끌려왔지만 다시 시작하였고 이미 정착하였으며 70년이 흐르고 세대도 변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하였고 이미 약속을 잃어버린 땅, 황량하고 가난에 찌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선택은 가장 좋은 내려놓음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선택은 가장 좋은 내려놓음입니다. 주여,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의 선택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별의 영,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선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월십이 전하는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김윤진이 부릅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어서 서울 모테트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편 그리고 12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1편.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

0: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해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12편.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일곱 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1: 성경 낭독 시편 11편과 12편이었습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199장 듣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지혜가 부릅니다. 이어서 전용대의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품은 꿈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박해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종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의미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지중해 여러 섬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전도했고 제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을 순회 방문했으며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는 인구 약 20만에서 25만 명 대도시였고 로마와 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여서 바울은 에베소를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선교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러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말씀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바울이 제자로 삼아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아직 미성숙한 신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며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을 빗나간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당시 세례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요한이 주는 죄를 회개하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씻음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세례가 죄 씻음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물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의식은 마치 결혼의식과 같습니다. 근친이 아닌 18세 이상 남녀가 부부가 되기를 원하면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알리고 축가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의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기로 합의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세례의식을 할 때도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미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표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의식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할 때 서약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 등 인격을 온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가 돛을 세우고 순풍을 팽팽하게 받아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과 같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헤엄을 치거나 자신이 직접 노를 저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구해야 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고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밧데리를 재충전하듯 반복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사랑나무가 부르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국립합창단의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김정석의 찬양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들으면서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종교계 원로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 원로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화해와 상생, 평화 공존을 촉구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 원로들은 남북을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공식 국호로 존중해 부르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지금 대화의 문이 닫혀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평화의 시간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어제 경기도 용인시 신갈교회에서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지역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학원 복음화 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감 전국 11개 연회를 중심으로 학교 선교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사역자 양성과 학교 연합집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교회를 학교 선교의 주체로 세워 학교 안의 기독교 동아리와 자발적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 중심 원칙을 담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교회 성폭력 예방연구위원회는 최근 모임에서 지난 5월부터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매뉴얼을 전면 수정 보완하는 연구를 시작했으며 오는 111회기 중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매뉴얼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 발생 시 치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글로벌 하트 얼라이언스가 최근 세문안 교회에서 페르시아권 선교의 성경적 흐름과 역사를 조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Bye,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기도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흐름이 오픈됩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첫째, 내 기도가 기적이 되려면 불평을 끊으십시오. 머리가 깨어질도록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니 어떡합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불평 끊기를 하십시오. 불평 끊기. 많은 이게 증상이 없는데 증상은 있는데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고 이러고 자신은 힘들고 직장생활까지 힘들 정도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하지만 불평 끊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원수의 역사다 얘기하죠. 실은 맞아요. 그런데 원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보면은 참 어떻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부터 원수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혼자서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틈을 노리거든요. 그가 그 틈을 노려서 그 틈을 확 후껍해버립니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걸리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도 놔지지가 않은 겁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가 틈을 보고 들어오는데 어떤 걸 노리면 불평이라는 틈을 노립니다. 불평의 손이 마중을 나가면은 여러분 이게 서로 맞잡아서 이렇게 확 견고한 어떤 진을 형성하게 돼요. 오늘 이것이 끊어질지어다. 나는 어떻게 인생이 결점투성이야. 나는 뭐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거든.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하는 것들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불평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결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결점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결점은 매력 덩어리로 바뀔 수가 있다. 훗날 그 결점과 그 인생의 과거는요, 여러분 인생의 서사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당신처럼 되기를 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불평이 오늘 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만남의 축복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만났고 또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캐릭터대로 그런 같은 동질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됩니다. 같은 매력 있는 사람은 같은 매력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1: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원수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그들이 나오는 현상은 똑같이 시작돼요. 시작이 똑같아요. 언제든지 아주 불평. 이 불평이라는 감정은요, 파괴적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환경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감정인데 이것이 거듭되면

0: 거듭될수록 불평은 커져요. 그리고 나를 마비시킵니다.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늘어나고 불평 선수들이 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을 끊어보십시오. 대표적인 두 명이 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맞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가인, 아벨. 형인 가인은 여러분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는 농사꾼과 함께 종합 과일 선물 세트 그리고 밑에서 나는 감자, 고구마, 토란 뭐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아벨은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인은 버리고 아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차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아빠, 엄마로부터 많은 얘기가 아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신신당부한 얘기대로 그대로 했고, 아들 둘아 꼭 기억하라, 특히 장남 너는 잘 기억하라,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더 강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됐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훌러덩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너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가인은 얼굴빛이 확 변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1: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0: 죄가 네 문 앞에 크로칭,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한 마리가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틈을 노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길 기다려서 문만 열리면 가서 확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가인, 너는 죄를 다스릴 지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경고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러면서 왜 네가 이렇게 됐는지 이유도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이 뭐예요? 노력과,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이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내 절차대로 해라.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나는 다른 제사를 받지 않고 피 없이는 안 받아. 그러니까 양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한 결과 이런 비극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죄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그런 사건 속에서 가인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한번 해보실래요? 죄를 다스리라. 시작.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까요? 불만을 끊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벨아, 밖으로 나가자. 계획적이에요. 들러 나가서 엄마 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돌을 들어 동생을 짓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동생을 짓이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번 내리쳐서 될 수 있어요? 그냥 여러 번, 이건 마비, 파괴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동생이 소리를 지르고 말해도 그냥 아랑곳 없습니다.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비가 된 거예요.

거예요. 죄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했어요. 형, 가인, 너 동생이 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의 아벨의 양은 보는데 양의 주인이 없어. 그런데 이상해. 너 형, 너는 가인, 네가 형, 아, 동생의 양떼를 네가 독차지하고 있잖아. 주인인 아벨은 어디 있느냐?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 볼멘 소리로 가인이 하나님께 그냥 불평을 확 얘기합니다. Am I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완전

0: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3절에 여러분 가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또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들러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그랬기로서니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상을 참석해 주세요. 내 벌이 너무 무거워요. 다시 또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불평. 첫째는 내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계속 나빠지는 것입니다. 면역이 훅훅 떨어져요. 두 번째, 불평은요, 내 몸을 망칩니다. 스트레스가 반응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그 호르몬이 면역력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뇨와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세상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에서 좀 뚝 떨어져서 시편의 말씀 106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1: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0: 불평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나를 테스트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맹세해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엉망진창 많은 컴플레인 많은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받을 준비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응답을 들으면 끝이에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케이스 클로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얘기하죠. 하나님 챕터가 넘어간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우연이 있어요? 악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쇠약하게 하였도다.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끝나고 행복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점점점점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불평과 원망과 탓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쇠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리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응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많은 원망과 많은 컴플레인 속에서 응답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평 끊기를 해보십시오.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팩트다. 그러나 이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관계 속에, 이 억울함 속에, 이 부끄러움 속에, 이 오도가도 못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의 샤바 그 맹세의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인 컴플렉스. 가인은 평생 컴플렉스. 계속 컴플렉스. 자기 인생을 종잡을 수가 없어 평생 유리방황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인생에서 비극은 얼만큼 장착했느냐 얼만큼 개탔느냐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0: 일을 하느냐, 어떤 디그리, 어떤 라이센스,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냐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갖고 오는 큰 비극이에요. 둘째, 깨닫고 보면 축복이다. 아, 유대인들은 셈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용과 이윤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누가? 엄마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기적이 되려면 여러분, 불평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큰 판의 한판 승부예요. 골리앗, 여리고, 홍해 앞에, 바로 앞에, 바벨론 앞에 큰 판의 한번 승부예요. 큰 문제를 놓고 버리는 거죠. 여러분,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형태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부의 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은 내 멋대로 가게 놔버려 두고 육신은 육신대로 움직이고 영은 영 따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여러분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뻥하고 터뜨리면요, 그 하루를 파괴시킵니다. 주변을 다 얼어붙게 하고요. 여러분, 당연히 화내고 당연히 분노할 것이죠. 그러나 그 분노가 쓰나미처럼 옆에 파장을 일으켜서 직장을, 여러분 모든 기업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원수마이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라. 분노가 웅크리고 있어요. 불평이 웅크리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내 문이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을 살짝 여는 순간, 그 불평이란 문을 여는 순간 확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평 끊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불평 끊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견갑골 사고를 당한 지 오늘로서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불평 끊기를 해봤어요. 잘 안 돼요. 하다가 안 되고. 근데 성공한 적이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평 끊기 하루 24시간은 못하되,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동안만.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동안만 불평을 끊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며칠이 가는 거예요. 그 며칠이 가는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있냐면, 불평할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 끊기를 해보세요. 오전 동안만. 그러면 그 오전이 그 하루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평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전이 아니라 한 시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요? 불평이 나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는데 어떻게? 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내는 불평에는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걸 쏟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끊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불평이 끊어질 때 여러분 내 기도가 기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권에 들어간 은혜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인데 다 같이,
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0: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자,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걸 제지시키고 이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힘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불평 끊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불평을 끊으라, 감사하라는 설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불평을 끊어야 할까요?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 불평을 끊어야 될까요? 나의 지금 현재 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세상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끌어내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억울한 상황, 이 부당하고 못마땅한 상황, 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황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불평을 끊어라. 미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지, 미래의 보장이 없는데 소망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최후 승리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샤바로 나를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평이 없었다.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장하는 동안에 불평이 없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불평이 없었어요. 주님은 불평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뺨을 치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수리자고 하는 자가.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때립니다. 징계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는 죽여라, 바나바냐 예수냐, 바나바는 풀어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라,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죽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열두 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방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모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확 바뀌어서 돌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악플 악글만 보더라도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 나라가 들어서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불합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합리한 처당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을 때도 주님은 한마디 불평과 원망을 구르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만 여기서 멈춰주세요. 니들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지 않으세요. 왜요? 달게 받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최후 승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좌평강도가 내려와서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메시아인 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럼 나도 너를 따를게,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불평을 안 하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의 고난과 저의 죽음이 우리에겐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전함 뿜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도 시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치고 그 듣는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또 무슨 일이 망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를,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도 불평이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전 동안만이라도. 할렐루야. 불평한다고 아무리 원인이 있는 불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가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감사를 돌려 마땅할 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귀 시험에 걸립니다. 안 놔줘요. 절대로 안 놔줘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고비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의 공부에도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고비 때 누가 버티는 거예요? 엄마가 버티는 거예요. 그 버텨줘야 돼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 싫어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주는 게 엄마의 힘이에요. 그 엄마가 여러분 여기에 불평하면 모든 것이 그냥 들어 돌아가는 것이에요.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불평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고비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축복입니다. 전에는 고난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암담했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불쌍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축복이었고, 깨닫고 보니 내가 제일 행복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나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깨닫고 보니 그 일이 축복의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판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홍해라는, 판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여리고라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깨닫고 보면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 스스로를 암담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왜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비참한 존재로, 비참한 인생으로 가도록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주실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때 내가 육신적인 소욕을 거슬려서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영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전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불평 끊기를 해보십시오. 이번 일주일에 내 기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0: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마약이 범람해가지고 마약 청중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밤마다 회식이네 뭐네 해서 술이 끝이지가 않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포로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고 도박에 포로가 된 사람,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음란에 포로가 된 사람, 마음속에 미움, 분노,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불안, 염려,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불꺼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지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 못하나,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체 사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언제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철수 영희 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는데 일곱 귀신이 들려갖고 정말 영적으로 정적으로 눌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딱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취함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에 부활절 새벽에 가서 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왔던 여인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충성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여정이 되어서 카톨릭에서는 그녀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주 앞에서 존경해

예수님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들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로 사실 힘들겠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물고 뜯을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아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깎은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가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 받는 일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리로 모신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물질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물질에 노예가 되고 밤낮 쪼들린 인생을 삽니까?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 때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다스리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아저씨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치료받고 변화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역에 힘을 쏟으신 것이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고침 받은 여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모든 문제에서 노예는 받고 치료 받고 세부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깽단두목에서 목사가 된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38년에 푸에토리코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아주 가난하고 아버지는 늘 풍력을 휘두르고 또 주술에 빠져 있고 정말 가난과 폭력과 술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술 취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형제를 또 19이나 낳았어요. 19. 근데 15살 때 그 폭력적인 삶, 가정을 벗어나서 형을 따라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오마우스라는 악명 높은 깽단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깽단에 두목이 됐습니다. 아마 주먹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백 명을 거느린 깽단 두목이 돼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뉴욕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폭력과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청소년 깽단이 뉴욕 전체를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런데 데뷔 윌커스 목사님이라고 펜실바니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깽두목 니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 봤나?

0: 침을 뱉고 주먹을 패면서 다시 나타나는 분을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 윌커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천 개 조각으로 잘라 길거리에 던져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계속 외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부모도 친구도 세상도 그걸 다 포기했는데 이 윌커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윌커슨 목사님이 깽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니키가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 시간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집회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설교에 그냥 꼬꾸러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오심으로 가득했고 술과 폭력으로 살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고 마침내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완전히 그 세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경찰서에 반납하고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니키 크루즈 아우리치를 설립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자서전 달려라 니키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가 십자가 칼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 만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결박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만 삼아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2: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당신이 가보았던 곳들 중에서 기억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 풍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을 그 풍경 속으로 인도해준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도 길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0: 인생의 풍경 속으로 서로를 나아가도록 해주기에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길입니다. 고속도로만 길은 아닙니다. 오솔길, 골목길도 길입니다. 포장도로만 길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 산길, 비탈길도 길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긴 길도 있으나 옆집과 이어주는 몇 걸음 짧은 길도 있습니다. 모두가 포장도로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포장도로, 산길, 비탈길이 되어줘야 합니다. 모두가 고속도로의 역할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골목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골고다 언덕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눈물의 길이고 피땀의 길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고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가시면류관과 대못에 박혀 피가 뿜어져 나온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홀로 걸으신 그 사랑의 길은 무섭고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 그 험한 십자가 길이 되셨을까요? 우리에게 찬란한 천국의 풍경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나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길이 되려 합니까? 내 인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보여드릴 내 길의 풍경은 무엇입니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CBS The stick is stone, it's the end of the road, it's the rest of us done.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가는 새벽길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안개 속에서는 누구나 막막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가 걷던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었는가를 그제야 깨닫게 되죠.

마음의 안개 속을 헤매느라 내가 어디쯤 왔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겠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계셨고 덕분에 무사히 금요일까지 왔다는 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아침을 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마음까지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예감님. 들풀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할 때 눈 감고 고개를 숙여 주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 음성 듣기에 집중합니다. 조금씩 여시는 길을 봅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0008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매일 들으면서 아침 운동하는데 오늘부터는 알람 설정 해놓으니까 아주 좋다고. 좋아요. 레인보우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주주맘님, 남양주 마석 안개가 자욱합니다. 김영호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이곳 목동 삼동은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예, 이제 전국이 장마권의 영향 아래 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대비 조심히 잘 하시고요. 이번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김주연님께서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셨는데 준비하는 동안 박은성님 주신 노래 Once it was the blessing,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여기는 중국 선양입니다. 옆자리님하고 어제 왔어요. 미나님 목소리와 음악으로 선양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 5149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짝꿍이랑 여행 가셨습니까? 레인보우 선명하게 우리나라에서 들을 때랑 똑같이 잘 들리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곡들입니다. 요셉의 꿈님은, 아이고, 출장 가시네요. 금요일인데 가시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인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태국 출장 들어갈 준비하며 들으신답니다. 또 8664번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교회에서는 라이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드디어 오늘과 내일은 엔카운터를 진행합니다. 교회만 출석했고 그것도 고꾸라지면 주님을 부정하던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진짜 어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인가 봐요. 라이프 클래스. 너무 멋진데요.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8664님을 응원하면서 옥상 딸기님의 신청곡을 나누죠.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구약시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으나 직접 마주하지도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이에 무시당했다고 여겨 분노하며 다메섹으로 돌아가려 하는 순간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진언했고 그대로 행한 나아만은 한센병에서 나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아만에게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냈죠. 그 탐욕과 거짓의 죄로 한센병 환자가 됐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른다는 저주까지 받습니다.

신앙 훈련과 성경 지식이 아무리 철저해도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해도 순간의 탐심으로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신앙의 외형보다 양심을 깨끗하게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빛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양심을 훈련하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장지연님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버전도 있을까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 요즘 계속 맴돈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예, 영화 타이타닉에 삽입된 연주곡 OST 들려드린 후에 펫분이 부른 Near Oh My God, 내 주를 가까이였습니다. 7월의 셋째 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있는 곳은 잔뜩 흐려있고요. 지금이 6시 45분인데 한 저녁 8시 같은 창밖의 느낌. 그리고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진 CC 와이넌즈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은 아침 산책 중이신 147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내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함께 여행 중인데요. 오늘 아침은 연변에서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난 세월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신 별가족님. 작은 청년님은 일본 계시네요. 오사카 아침은 고즈넉하고요. 오사카성 주변의 녹색 생명이 싱그럽습니다. 이곳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님의 음색은 곱고 청아하네요. 멋진 자연섭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은 청년님. 아유, 이 시간에 주인님은 작은 청년님이시고 여러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아주 좋은 벗의 관계. 맞죠? 제임스 테일러, You've Got a Friend. 금요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각자 당원들이 집중된 지역을 찾으며 또 메시지를 내면서 당권 행보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1년여간의 총리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의도로 돌아오신 분이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스튜디오에서 만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묘 논쟁, 국민의힘의 징계 카드, 두 당 모두 연일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 봉합의 실마리는 무엇일지 금요일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코너죠. 뉴스락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열띤 토론 벌여보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7: 상임위 7곳이라도.
6: 민주당이 지금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을 했고 나머지 7곳은 현재 비어있는 거죠.
7: 네. 네,
6: 국민의힘이 원래 가져갈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자 아니다, 의견이 엇갈렸다고요?
7: 네.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지난달 30일에 말씀해 주신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었거든요.
6: 예. 그러니까
7: 민주당이 11개를 가져가고, 이건 이제 의석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7개는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열어놨는데 이 위원장들을 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선출하는데 불참했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최종 대응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어제가 바로 그 의원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6: 예.
7: 의원총회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결론은 이대로는 못 들어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할 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하고 특히 법사위원장은 왜 가져가느냐, 이건 야당 몫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6: 예,
7: 그때 상황에서 지금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 표현에서도 나오는데 그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8: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7: 메시지가 두 가지거든요.
6: 예.
7: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한 가지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이유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 이 점을 공격을 했어요.
6: 예.
7: 논리는 이런 겁니다. 뭐 그전에도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건데, 그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었었거든요.
6: 예.
7: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공소취소의 전 단계, 빌드업의 첫 단계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는데, 국조특위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특검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특검에서 공소취소를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쭉 갖고 있었는데,
6: 예,
7: 이걸 다시 한번 공격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의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버틴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약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6: 앞서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결론은 버틴다, 법사위원장 주기 전에 우리가 나머지 7개 안 받아,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해봐, 이건데 실제 몇몇 의원들은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군요.
7: 네, 그걸 현실론하고 투쟁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현실론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7개라도 가져오지 않으면은 그게 전면 보이콧하는 게 국민들한테 별로 어필할 수가 없다.
6: 예.
7: 그러니까 민생을 좀 팽개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7개는 나중에는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다 대다수 중론은 이게 지금 당장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0: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1: 민주당이 없다 이런 거군요.
0: 예,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예. 표현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내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뭘 제시하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안 줄 거 알지 않느냐 민주당이. 그럼 예. 나머지 어떤 조건이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제시할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차하면은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일단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좀 강경 대응 기류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실론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보이콧하는 그런 그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0: 좀 그 국민의힘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론전을 하자라는 건데 그럼 향후에 언제까지 갈 거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도 살짝 짚어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기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8월 17일까지로 보고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니까 민주당이 물론 원내대표는 있지만 그 당의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로 내부적으로 훨씬 바쁠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상임위가 제대로 잘 구성이 안 될 거다. 잘 돌아가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그 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텐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건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1: 아마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내분이 있고 내부 갈등들이 드러날 텐데 거기에 독주 프레임까지 얹으면 모양이 좋다. 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공격까지 덧붙여가지고 계속을 하면
1: 예.
0: 법사위원장을 혹시 가져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는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소 취소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 법사위원장 줄 생각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공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은 어떤 흐름이냐면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표현하면 굳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국민의힘 말아서 하세요. 그냥 우린 우리 일 할게요.
0: 네, 그리고
1: 거네요.
0: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민생 보이콧이다. 이게 지금 원구성 보이콧이 아니고 민생 보이콧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리를 해드리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주한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갔다 두 가지를 공격을 할 거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한다. 그래도 국회는 운영된다. 이 두 가지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 개인적 생각은 법사위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요. 맨날 네. 법사위 가지고 싸우고 원성 안 되고 네. 법사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21대 전반기에도 사실 논란이 되다가 민주당이 1년 정도 그냥 18개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했었고요. 사실 이번 국회 전반기에도 초반도 좀 갈등이 있다가 한 2주 정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2: 예. 그 이제 원구성 협상이 역대 그러면 얼마나 이제 지속됐느냐. 이게 이번 국회는 그러니까 차기 국회죠. 그러니까 이번 원구성 협상은 좀 시점이 애매하긴 한데 시작점은 뭐 6월 14일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러면 이제 한 보름 좀 지난 거거든요. 근데 최근만 봐도 2018년에 48일, 2020년에 30일, 2022년에 54일, 2024년에 뭐 28일 이 정도 걸려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렸고
1: 예.
2: 뭐 옛날로 거슬러 가면은 이제 뭐 92년에 125일 뭐 2008년에 88일 이렇게 뭐 걸렸거든요.
1: 야.
2: 제 말은 계속 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싸울 것 같다. 뭐 특별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안 하면 어때? 뭐 9월에 정기국회까지만 하면 되지. 뭐 정기국회 넘어서도 예전에 막 한 적이 있으니까 뭐
1: 예.
2: 2008년 막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몸이 살짝 달아있는 거는 여당이에요, 지금.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제 그 이재명 대통령 만났잖아요.
1: 예.
2: 예, 명문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오후에 이제 저녁에는 원내대표단 만찬이 있었어요.
1: 예.
2: 대통령하고. 그게 사실 별로 이제 기사화가 좀 덜 되고 덜 주목을 받았죠.
1: 오찬이 관심을 많이 받아서 만찬은 네. 덜 받았군요.
2: 근데 그 이제 민주당 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은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격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하냐 니들
1: 예.
2: 왜 일 빨리빨리 안 해?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러고 이제 속도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더 달아있는 거는 민주당이고 그러면

0: 이제 법안은 이제 7월에 임시국회 열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1: 예.
0: 그러면은 이제 좀 독주 뭐 이게 좀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은 참여 안 하고 지금 여당으로만 뭐 밀어붙인다. 게다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법안이라든지
1: 예.
0: 뭐 아니면

0: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면은 해제할 수 있죠.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출석 의원수가 5분의 1 이하가 되면은 이거 없는 걸로 하자. 필리버스터. 맨날 필리버스터 해놓고 다 야당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예. 민주당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1: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5분의 1 그러니까 60명 정도는 국회에 나와 있어라. 예. 그만큼 부담을 가지라 이거네요.
0: 부담을 가지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신에 맞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손보겠다고 하니.
1: 예.
0: 뭐 이제 당분간 좀 공전은 불가피하다. 좀 뭐 부딪히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어제 제가 국민의힘의 뭐 중진 의원 만났는데 딱 그 얘기했어요. 저기 그 박순봉 기자가 얘기한 건데 어차피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갈 건데.
1: 예.
0: 공소 취소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약속만 하면은 우리 준다고 해라 그냥. 근데 쟤들은 그거 못 할 거야 어차피.
1: 오히려 쟁점을 공소 취소로 네.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네. 게 이제 국민의힘 중재 판단.
0: 그러니까 협조를 하네 안 하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양보해 줄게. 공소 취소만 안 하면 법사위도 줄게. 그러면 그게 쟁점이 잘 살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와서 추후에 그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또. 상임위원장 보통 삼선 의원들이 맡게 되는데 몇몇 삼선 의원들은 이제 상임위원장 막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가져온다면 좀 손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0: 이미 뭐 그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이름이 다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누가 국토위에 누가 맡고 뭐 이런 거가
1: 예.
2: 명단은 이미 다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뿐 아니고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명단은 일단 다 짜놨다고 합니다.
1: 국민의힘 내부에서 짠 겁니까?
2: 네, 원내에서 짜놨고 원내에서 이제 짜놨고. 그거를 수용을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2: 김민석은 청주로, 정청래는 광주로.
1: 예, 지금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유력한 당권주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로 갔고 김민석 총리는 청주로 갔네요.
2: 네, 그 김민석 전 총리 일정부터 보면은요. 그제 이임식을 했거든요. 총리 이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제 그 당일에 당과 국회를 둘러보긴 했는데 사실 당에 돌아온 본격적인 첫 일정은 어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북 청주를 갔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일정을 소화했는데 전통시장 가서 상인들 만났고요. 두 번째 일정이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럼 왜 이런 일정을 짰을까? 굉장히 좀 또렷해 보이는데 그 요약하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어요. SK하이닉스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1: 예.
2: 지금 그 어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친명계 모 의원 표현으로는 다음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 그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1: 예.
2: 지금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메가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보면 그 충청권 국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청권 투자 있던 거죠?
2: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딱 맞춘 행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2: 그리고 이런 의도는 김민석 전 총리 본인 표현을 봐도 명확한데 메가 프로젝트 실현 뒷받침은 민주당의 최대 과제다. 이걸 위해서 첫 공식 일정을 잡았고 메가 프로젝트 관련 특별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친명계 쪽에 그리고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쪽에 물어보니까 국정과제 연계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2: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 바라는 당신 민심을 얻겠다라는 전략이라는 거고 특히 좀 강조하는 게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선명성 강한 당대표, 개혁당대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그와는 반대로 민생 이슈로 가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경제 민생 이슈를 가는 당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과 호흡을 그만큼 맞추겠다 이런 게 사실 보니까 이제 난 정청래 대표와는 달라. 그냥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네요.
2: 그렇죠. 굉장히 좀 또렷한 차이점이 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이틀 연속 호남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제는 그 이원택 신임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어머니회를 어제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5.18 정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다.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그 정청래 전 대표 행보는 일단 좀 또렷합니다. 역시. 왜냐하면 이제 호남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꼽히잖아요. 그리고 예.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서 권리당원 66.49%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지지가 좋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공천에

0: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소속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논란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쪽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전 총리는 청주로 갔고
2: 예.
1: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로 갔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전략지가 거긴 거죠. 이제 어제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용 뭐 회장, 뭐 예. 서정진 세트리움 회장 등이 이제 뭐 충청권에서 이제 국민 보고를 했잖아요. 그거의 성과를 좀 더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뭐 본인이 이제 뒷받침하겠다 이런 거를 하려고 간 거니까 뭐 그렇게 본인이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이번에 충청이 좀 되게 중요해졌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순회 경선 시도당 순회 경선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충청권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에는 이제 충청권에서 먼저 8월 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1: 예.
2: 부울경,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호남, 그다음에 경기, 서울, 그다음에 마지막에 8월 17일 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을 해요. 마지막 피날레를 해요. 근데 대전에서 한 적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보통은 서울에서
1: 그렇죠.
2: 마지막에 다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1: 마지막 전당대회는 네. 서울이나 또는 경기,
2: 네.
1: 저 킨텍스에서 많이 했었죠.
2: 그런 데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청래 대표가 좀 본인이 시작과 끝을 충청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뭐 나와가지고
1: 예.
2: 김민석 총리 측이 후보 측이 뭐 이제 문제 제기하고 뭐 그것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이거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당에서 전준위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때면은 제주 인천에서 먼저 시작한 데가 많고 약간 예. 남쪽에서 쭉 올라오는 느낌
1: 거였죠.
2: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충청이 좀 이렇게 중요해졌다
1: 예.
2: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공을 좀 들일 수밖에 없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호남을 이제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 목숨을 걸고 5월 어머니회 뭐 찾아뵙고 또 뭐 호남 발전 특위 자기 이제 얼마나 했는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명문 그 회동 이후에 좀 이제 네거티브는 조금 줄어들고 본인의 성과 중심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1: 예.
2: 좀 이게 지금은 경쟁이 현재는 있는데 뭐 네거티브를 안 할 리가 없죠. 이제 좀 가다 보면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전북 소외론.
1: 전북 소외론.
2: 네,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외감 상실감이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서남권 호남 이제 반도체 공장
1: 클러스터.
2: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나오는데 전북에서는 이거 호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호남이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는데 광주 전남에만 지금 다 있지 그래서 서남권이라고 불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1: 예.
2: 나올 정도로 약간의 소외감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챙겨보겠다라는 건데 여권 내에서는 야 이거 소지역주의 이제 또 갈라치는 거야 정청래?
1: 호남 내에서도 전북, 광주, 전남으로 갈라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군요.
2: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고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안동에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 발전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을 얘기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1: 예.
2: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북 가가지고 지금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견제했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1: 예. 대통령이 어제 충청권에서 한 얘기 뭐 지역에 선물로 각 지역 주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지역 주민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이거를 소외감을 자꾸 부추기는 거는 부한의 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0: 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좀
1: 예.
0: 분위기들이 그 여야가 굉장히 다른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예전에 뭐 경기지사 때 같이 일했던 뭐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 예.
0: 이번에 발표 보고 완전히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봤을 땐 이게 그냥 갑자기 새롭게 확 등장을 한 게 아니고 경기지사 때 자신들이 봤을 때는 대선 후보로 입지를 딱 갖추게 됐던 게 경기도민들이 가장 인정하는 게 용인의 하이닉스를 유치했던 거라는 겁니다.
1: 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요?
0: 네. 근데 예. 그걸 유치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처음에는 하이닉스 쪽에서 좀 인정을 안 했대요. 좀 믿지를 않았대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소위 뭐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정을 안 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직접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기업 데려올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1: 예.
0: 직접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일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조성을 해주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1: 예.
0: 그때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하면서 관계도

0: 되게 좋았고 SK 하이닉스에서 그래서 이 관계자 표현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그냥 단지 팔 비틀어서 할 가능성은 없고 왜냐면 당시에도 어디 어디 해줄게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그냥 그랬다 그래요. 그냥 뭐 예. 일본 갈게 뭐 어디 베트남 갈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안 간다고라고 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판단 신뢰가 섰던 거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간의 관리가 쭉 관계가 쭉 이어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는 못했던 걸 하니까 이 경기도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도민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줬던 건인데
1: 예.
0: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뭐 이렇게 사건이다. 평가를 해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쪽의 사장, 부사장들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에 있을 이유가 많이 없어졌는데 첫 번째는 그 성과급 문제.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대한 성과급을 줘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장을 늘리고 하는 과정이 아마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걸 동시에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
1: 예.
0: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이제 물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된다라고 보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완전히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예, 두 회사가 사실 발표 후에 각자 공정공시를 통해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공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만일 뭐 용수나 또는 전력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나 해외 갈래? 이거는 사실은 상도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2: 그렇게까지 예. 갈 수는 없고
1: 이제 조율을 하겠죠.
2: MOU 맺은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국하고 사우디도 뭐 이때 왕세자 와가지고 MOU 맺었는데 뭐 그게 다 지금 진행되거나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의 성실에 지키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조건에 맞춰주느냐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이제 호남은 안 된다 얘기는 야당 쪽에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냐. 저도 좀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예.
1: 김준일 평론가가 예. 강하게 비판하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2: 뭐 제가 비판했다고 뭐 줄어들었겠냐마는 제가 좀 많이 좀 화를 냈죠. 그러니까 예. 왜 호남은
1: 뉴스에서 뭐 세게 하시니까
2: 예.
1: 다들 아유 뉴스에서 김준일 평론가 그렇게 말하면 또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2: 근데 어쨌든 얘기가. 대한민국의 GDP의 53% 그리고 예. 일자리의 59% 그리고 100대 기업의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못 사는 뭐 죄송한데 못 사는 지역끼리 좀 싸우지 좀 마라.
1: 아, 예.
2: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될 판에 좀 이제 그런 것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 예, 네. 앞서 이제 용인의 반도체 얘기했는데 용인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900조예요. 900조. 사실 용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클러스터가 반도체 뭐 전공정이 들어가면 그 정도 규모들이 돼서 그 다음이 이제 호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2: 어제
1: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 어제 충청권에도 392조, 400조 정도 되고 예.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1: 물가가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진 거예요.
2: 아, 모르겠습니다.
1: 다 몇백조가 그냥 우습게 나옵니다. 이거.
2: 다 지켜질지는 솔직히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부루마블도 아니고 이제 돈 단위가 세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몽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를 할 분은요. 최근 국정 2인자 총리직을 그만두고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 하고 나선 분입니다. 임식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일을 열심히 잘해줬다. 식사를 한번 전체 대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까지 했던 분인데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돼요?
1: 예. 앞서 제 말이 맞죠. 대통령이 했던 얘기 이재명 대통령 제가 봤습니다. 영상에서.
0: 아, 식사?
1: 예, 국무위원들한테 방문 못 했는데
0: 국무위원 회식 또 한 번 못 했거든요.
1: 예.
0: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1년 지났는데 회식 한 번 못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밥 한 번 안 먹은 것도 뉴스네요. 이러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렸더니 그 도시락이라도 점심 하고 가자고 해서 그 말씀한 겁니다.
1: 예. 대통령이 도시락 전체 국무위원 회식을 네. 준비해 준 셈입니다. 총리 사퇴 이후에 첫 라디오 인터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오늘 뭐 라디오니까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말씀하시도록 네. 제가 예. 잘 유도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총리 1년 좀 넘었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총리를 맡아서 사실은 드라마틱한 왜냐하면 불법 계엄 이후에 들어선 정부기 때문에 떨어진 국가 위상도 있었고 그런데 1년 좀 지나서 많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했는데 제일 보람 있었던 건 어떤 부분인가요?
0: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 행정부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거
1: 예.
0: 그게 제일 큰 거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의 디테일보다도 최근에 이런저런 조사를 보면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중에 아마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1: 예.
0: 법원, 국회 뭐 다 포함해서 정부가 제일 높고 그렇게 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신뢰 회복됐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상징이어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총리로서 이러한 개인적인 보람들은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초반에 제일 이제 정말 신경 썼던 APEC이 안정적으로 APEC. 된 거라든가 또 막판에는 글로벌 AI 허브가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어떤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걸
1: 예.
0: 제가 뭐 뛰어서 성사시키는데 역할을 한 거라든가 마지막 날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살률을 낮춘 거라든가 뭐 그런 등등 조금
1: 예.
0: 시간이 지나갔지만 취임 직후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당시 의정대란 안 풀리고 있을 때인데
1: 제가 예.
0: 의대생 또 뭐 전공의 의협분들 만나서 의대생 복귀를 사실상 그날 실마리를 푼 거라든가 뭐 이런 등등 개인적으로도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사실 처음에 APEC을 꼽아주셨는데 저도 보면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불법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0: 네.
1: 큰 국제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 회복된 거를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그때 좀 많이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0: 제가 사실은 집권 플랜 본부장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
1: 대선
0: 전에 그때 저희가 비공개로 그 비밀리에 집권 100일 플랜, 100일 동안 뭐 할 거야 하는 플랜을 준비하고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때 최고의 난제를 APEC으로 봤습니다. APEC 이거 진짜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실무 준비 총괄을 맡게 될 줄은 몰랐는데 처음엔 진짜 난감했죠. 근데 하여간
1: 예.
0: 여러 가지 운도 겹치고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보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좀 더 잘할 걸라고 후회되는 건 없습니까?
0: 1년 내내 제일 신경 쓰고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제일 강조한 게 제 경우에는 청년 문제입니다.
1: 예.
0: 근데 1년 동안 했는데도 계속 아쉽고 그것은 앞으로 이제 당에 돌아와서도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고
1: 예.
0: 다행히 몇 가지 어떤 실마리는 좀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0: 정부에서 아마 해방 이후 처음으로 청년 관계 장관 회의라는 청년 문제만 놓고 전 부처가 다 모여서 장관 회의를 하는 회의를 신설을 했고요.
1: 예.
0: 거기에 또 사상 최초로 여야의 청년위원장, 지금은 모경종 의원과 우재준 의원인데요.
1: 예.
0: 이분들을 정례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지금 한 서너 번째 참여를 시켰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앞으로 후임 총리께서도 그 틀을 그 제도적으로 계속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적어도 청년 문제는 사실은 정말 누구 한 사람 머리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1: 예.
0: 뾰족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여서 집중도 하고 또 여야도 또 시민사회도 머리를 모으는 일종의 적어도 청년 문제는 미래를 보고 협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봐서
1: 예.
0: 문제를 푸는 방향을 일정하게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방향을 잡은 건 의미가 있다. 사실 청년 문제는 그런 것도 같아요. 저도 뭐 젊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집 애들이나 제가 50대인데 클 때는 나라 성장률이 뒤에 이제 IMF를 맞긴 했지만 뭐 두 자릿수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 뭐 1% 2%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 20, 30년 전에 비해서 기회가 훨씬 그냥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적어진 게 사실이지 않나.
0: 그렇죠. 일단은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일정 기간에 집 살 수 있나? 이게 첫째 사실 예. 고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아유 깝깝하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예. 마음에 드는 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최근에는 또 경력을 엄청 따지니까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경력이 없으면 일자리를 안 준다니까 정말 예. 난감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첫 경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를 사실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제가 그거를 각 부처하고 여러 번 논의하고 첫 경력 국가 보장과 관련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계속 설계를 해봤고 예. 아직 지금 딱 제가 만족스러울 답을 못 찾았는데 당에 와서도 좀 집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당에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다.
0: 저는 당이 이제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전통적인 아젠다인 정책정당 또 당원주권정당에 더해서
1: 예.
0: 집권당으로서 가야 될 새로운 방향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청년, 문화, 품격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집권당이 강조해야 될 게
0: 예, 그러니까 정책정당, 뭐 당원주권정당, 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런 건 기본이 있죠.
1: 예.
0: 근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새로운 집권당이 장래를 보면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가장 새로운 화두는 청년, 문화, 품격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에 예.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제기하고 토론하고 그 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집권 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정책 뭐 당원 주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라는 기본이고요. 말씀이시고요.
0: 기본이고
1: 플러스로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에 지금 1년여에 민주당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0: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자주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과 똑같다고 생각
1: 예.
0: 저는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여당은 이러한 방향이어야 된다. 쉽게 예. 말하면 집권 야당이라고 흔히 농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되겠는가. 가령 여당이 선거만 놓고 얘기할 때 저 사람들 나빠요. 그 얘기만 갖고 선거에 승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대한 역사를 만듭시다. 라는 것으로 가슴 뛰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1: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0: 그런 가슴 뛰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큰 방향에 있어서. 그러자면 국가 전체에 가야 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1: 예.
0: 또 국민들과 소통하거나 또는 상대 정치 세력과 소통하는 태도나 표현, 뭐 표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변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변해야 된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3일 X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여당 결정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고 했고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당시 대표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0: 정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1: 예.
0: 큰 그릇이 되려는 것,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
1: 예.
0: 모두의 대통령이 이끄는 그런 정부를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그릇으로 집권당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0: 지금 그 결과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표정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는 예. 그 며칠에 고민을 거쳐서 국민께 사과도 여권 전체에서 제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비춰보면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애둘러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당이 그렇게 못했다.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아무래도
0: 뭐,
1: 좀
0: 아니, 당과 그러니까, 리더십 네. 전체에 있어서 책임의 크기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1: 예,
0: 그거는 책임이 제일 큰 사람부터 또 낮은 사람까지 다 모두가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해야죠. 뭐 저도 여권에서 그 위치와 또 역할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1: 예.
0: 뭐 그에 대한 무

0: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당의 변화를 문제제기하고 이끌어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당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셨는데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 문화 품격을 얘기하신 바가 있고 이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0: 제가 국회에서 나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예를 들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때 원칙적으로 답하고 또 틀린 것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그러나 최대한 비교적 덜 갈등적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나름 마음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부덕함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여당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방향을 이렇게 풀어가고 이끌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려는 적어도 노력과 방향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령 대통령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토론을 한다 하면 그것과 같은 속도로 또는 바로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국정과 국회의 입법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재개하고 끌고 가는 그러한 속도감과 전면적 결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이후에 선관위 그 사태, 이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상황에서도 사실은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갈등 해결 문제에 있어서 그냥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저는 당이 결국은 정치의 중심은 당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과 속도감, 책임감을 더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당이 정부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청와대와 속도를 좀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정부는 당이 배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그거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건 필수적이다는 말씀이시군요.
0: 속도와 방향을 맞추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하지만 사실은 정부는 큰 방향에서 일을 하는 실행 주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찾아내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점검하고 또 아주 일상과 일선에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포착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 영역은 당에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한편으로는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쫓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정부를 선도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노력할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지나고 총선까지 2년이 남아있는 이제 임기 2년차 이후에 지금은 지금이야말로 당의 영역과 책임감의 공간은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앞서 이제 구체적 사례로는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섰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그때 김민석 당대표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0: 그거는 그 뭐 가정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일단 총리로서는 저는 당시에 고민을 해서 바로 직후인 주말에 학생들 또는 그 청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다행히 그것이 일정한 방향을 잡는데 약간의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선거가 아니라 선관위 혁신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흐름이 잡히는데 물꼬가 좀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대화와 토론을 해보니까 저도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문제제기를 했던 청년들도 정부가 꽉 막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이것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돼야 될 일이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회갈등적 문제들을 당이 조금 더 기민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방송을 이제 이른바 친청계에서 듣고 있다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네. 여쭤보면 정부는 그럼 뭐랬나요?

0: 예를 들어서 경찰의 대응도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총리의 자리가 정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참정권에서 문제와 올림픽 공원의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 대응을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정부가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우선 문제 제기를 한 분들 그중에 핵심인 청년들과 대화를 뭐 비교적 빨리 시작을 했고
0: 예.
1: 또 경찰 대응에 있어서도 제가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불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지금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의 해산을 위해서 충돌을 일으키지는 말자.
0: 예.
1: 그렇지만 정당한 통행을 하거나 하는 것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단하자. 뭐 이런 몇 가지 지침을 제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라서 집회나 시위가 일정의 불법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도 막 해산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무리한 해산은? 무리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1: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법질서를 세우는 노력은 하는 뭐 이런 정도의 노력은 큰 방향은 저는 현재까지는 잡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제로 깔고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하려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출마하시죠.
1: 곧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뭐 지금의 모든 활동들이 그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캠프도 살짝 뿌려졌다는
1: 출마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당의 방향이 지금은 큰 토론과 정리와 예. 혁신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최근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 따르면 확정이 됐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해서 30% 여론조사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당대표 지지율이 김민석 전 총리가 36%로 가장 높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29.5%고요. 송영길 의원은 14.2%입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제가 말씀드려오고 있는 어떤 방향, 당의 예. 방향 그리고 아마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당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저희 당원 지지층 또 비교적 어떤 당에 속하지 않은 그런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라든가 기대 또는 주문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0: 예.
1: 책임감을 갖고 더 잘 해가겠습니다.
0: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종원 CNI가 지난 6월 27일에서 29일까지 AL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송영길 의원과 정청래 대표 측과의 설전이 좀 많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의 페이스메이커다라고 하는데 최근 또 나온 얘기들은 끝까지 완주할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송영길 의원이 내가 하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송영길 의원님은 저랑 너무나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0: 예.
1: 그런 선배이자 동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지금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공감대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그 말씀 이제 어떻게 되면 누가 해도 상관없다로 해석하면 너무 무리한 해석인가요?
1: 굳이 제가 거기에 답을 한다면
0: 예.
1: 첫 번째는 두 분은 당대표를 이미 해보셨고 저는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0: 아, 예.
1: 그런데다가 지금 당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 2년 후 총선인데 아마 현재 당내에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직접 총괄 지휘해보고 승리까지 이끌어본
0: 예.
1: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런
1: 점에서는
0: 예.
1: 제가 갖고 있는 뭐 나름의 쓸모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총선 대선이면 지난 22대 총선과
1: 2010년에
0: 예.
1: 민주당이 거의 6, 7년 동안 40번의 선거를 연패하다가 처음으로 반전에서 대승한 지방선거를
0: 예.
1: 제가 총괄본부장으로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서 이겼습니다. 2024년 총선을 제가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총선 상황실장으로 사실상 총괄했습니다.
0: 예.
1: 이번 대선 또 승리도

0: 거의 1년 이전부터 수석 최고위원 또 직권 플랜 본부장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1년 동안 큰 틀을 잡고 준비해서 예. 성공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지선, 총선, 대선을 총괄한 경험이 10번 이상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현재 당내에서.
1: 그러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겨본 경험이 난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0: 이겨본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방향을 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갈등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지층 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커지면 사실 그 갈등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투쟁에 따른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러면 선거가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0: 첫째로 저는 결국은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 예.
0: 민주당은 다시 당내 문제로 갈등해서 분열로 가기에는 너무나 아픈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분열할 만한 여유가 없다.
1: 예.
0: 저희들이 단합해서 계속 승리해야 될 역사적 사명감이 너무 크다. 그리고 모든 선거를 앞두고는 이러저러한 시비가 있는데요. 저는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비교적 제가 당내에서 무슨 특정한 개파가 있거나
1: 예.
0: 또 이렇게 사람들과 또는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문제를 푸는데 갈등적으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 조화롭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1: 총리를 그만두고 원로들을 민주당의 상임고문단 원로들을 만나셨잖아요. 당내 갈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원로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싸우지 않고 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로들의 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0: 더 중요한 얘기는 그때 이제 저희 제가 퇴임한 날 바로 저녁에 그 상임고문들과 이제 식사를 함께 모셨는데요.
1: 예.
0: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역시 내공들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큰 얘기는 얘기의 한 3분의 2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1: 예.
0: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역사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나 어떤 민주 세력의 입장에서나 뭐 지역의 입장에서는 모든 점에서 역사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승부수가 던져진 것이고 대통령이 임기 남아있는 동안에 본인이 스스로 챙기시겠다고 한 과제여서 예. 그것이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당과 국회에서 이것이 당의 저는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고문들께서도 하나같이 그것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이 맞다.
1: 예.
0: 지금 뭐 시시콜콜하게 내부에 이런저런 과거 얘기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전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고 할 일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소소한 갈등과 말싸움 이런 거는 원래도 제가 그런 걸 선호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른바 당권 주자들끼리 주로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와 뭐 김민석 전 총리님, 송인길 의원님 이렇게가 이제 약간 전선이 그어진다는데 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0: 아니요. 그 모든 정치는 다른 정당과 할 때든 또 정당 내에서 할 때든 노선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1: 예.
0: 단 품격 있게 토론하고 예. 논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퇴임 이후에 며칠 되지 않은 동안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민주 진영 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1: 예.
0: 통합 문제를 둘러싼 것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는 차라리 터놓고 다 토론하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식으로 저는 토론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예.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세 분의 후보, 네 분이죠. 김용민 의원까지 만약 나온다면 토론할 시간을 마련하면 뭐 김희석 총리님은
0: 그것은 다른 분들 제가 뭐 출마를 확정해서 다른 분들이 다 정해지면 그때의 문제이고
1: 예.
0: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후보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진영 내에서 문제 제기하고 토론해야 될 주제를 제기하는 어떤 분이든 간에
1: 토론해서
0: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 그 부분에는 미래와 관련은 뭐 사실 민생과 관련은 적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공개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0: 때문에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이미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본인은 큰 틀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보면서도 예.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보안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한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고려를 거치고 제가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결론을 내고 나온 방향이 보안수사권 폐지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만 5월 전에 제가 이걸 조기에 논의를 끝내자 이걸 갖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했던 사안이기도 해서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어떻게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들을 정리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제기됐던 어떤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해법들도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중에서 국회가 취사선택하면 된다고 예. 봅니다.
0: 아마 이제 보도에 따르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공소청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이 할 기간을 지정해 주자. 이러면 석 달 내에 보안수사를 해라. 이런 강제성으로 그걸 좀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경찰 일선에서도 너무 우리 일만 많아져서 이거는 적절한 해법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 보안수사권이 아닌 예.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이른바 보안수사 요구권. 요구권에 대해서는 예. 제가 정청래 대표와도 여러 번 얘기할 때 정청래 대표 전 대표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 최근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보안수사권의 예외를 일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하셨는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정리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0: 사실 이제 민주당 진영 내에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이제 증축과 재건축론. 재건축을 하려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면 확대 외연 확장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 단합은 기본이고 확장은 필수죠.
0: 예.
1: 또 단합과 확장은 동시에 가는 것이고요. 그거를 뭐 마치 뭐 가나다, ABC, 뭐 단합과 확장 이걸 다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하게 단합을 기본으로 확장을 해나가지 않으면 민주세력은 현재의 국정도 성공시킬 수 없고 앞으로의 연속적 책임도 연속적 집권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과 예.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다양한 토론에 열려있다고 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모든 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김민석 전 총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CBS
3: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

0: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이제 적통 논쟁을 넘어 상대의 과거를 들추는 파묘 논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권파, 당 지도부에서 무더기 징계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 내용, 뻔하고 지루한 정치평론에 저항하는 뉴스락, 김종혁, 노영희, 서정욱, 그리고 하원기 전 부대변인과 함께 그 속사를 하드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넣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다 쓰.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다 쓰.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정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이렇게 금요일 아침이고 날씨는 이제 비가 좀 올락말락 또는 오곤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샤우팅이니까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온 거 갖다 주셨죠? 대기실에서 안 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
3: 걸걸 다 고자질해.
0: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비빔밥을 드셨는데 비빔밥 사진이 좀 준비되면 보고요. 일단 비빔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화합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3: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이렇게까지 정격 회동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3: 그리고 뭐 일부러 비빔밥을 먹든 뭐하든 그건 기자들이 해석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비빔밥은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내놓는 거 보면 이거 우리 빨리 저 그 진화해야 돼라는 어떤 그 절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0: 예.
3: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아주 적절 가장 그 본질을 꿰뚫는 표현은 저는 김의겸 씨가 했다고 생각해요. 김의겸 의원. 두 보스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전되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보스야? 전직 대통령도 보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3: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들의 보스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금 현재 새로운 보스인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전 보스가 얘기하는데 뭐 새로운 보스에 대해서 내가 얘기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근데 약간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무슨 보스야.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좀 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말로야 무슨 얘기는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과연 갈등이 잦아들고 있느냐 아니면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 주자들의 세 주자들의 발언들 그리고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노영희 변호사님.
1: 네. 아주 잘된 만남이었고 두 분이 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실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열 일으키고 이러는 거를 원래 지난번부터 불쾌했었다고 불편해했었다고 윤건영 의원이 계속 그랬었거든요. 윤건영 의원은 정말 친문의 대표적인 그런 좌당격인 의원인데 이분이 그때 되게 정색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분열되는 거에 특히 내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좋았고 특히 두 분 얘기한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방점을 현재 분열 내부 단합 이런 것에 대해 두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중도 확장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면서 서로 이제 포인트를 조금 서로 달리 해가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0: 예.
1: 좀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만남 이후로 7월 1일 그 만남 이후로 정말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좀 불편했던 기색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그래서 오늘 게시판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저희 게시판 저희는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1: 아, 그래요?
0: 그때 노영희 변호사님 출연하는 방송들에서
1: 네.
0: 사실 민주당 내 갈등이 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이재명 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이후 이게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1: 네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나온 첫 방송입니다.
0: 저희는 원래 별로 없다니까요. 저희는 원래 확 네. 아주 막 아주 센

0: 이선 지지는 다 보수나 진보가 다 아닌 왜냐면 이쪽 저쪽 다 하니까 중립이니까.
1: 저는 뭐 제가 저번 주인가 소리 장도라는 사자성을 썼잖아요. 겉으로는 뭐 허허하면서 웃고 껴안고 이럴 거예요.
0: 예.
1: 그러게 그 안에는 칼을 감추고 있거든요. 저는 제 그게 분석이 맞다고 봐요. 겉으로는 게 빈밥 먹고 뭐 웃으면서 껴안고 악수하고 해도요. 결국에 둘이가 제가 보기에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더라고요. 좀 전에 노 변호사는 거꾸로 해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그 내부 단합 이 말은 이게 과거의 전통적인 지지층 좀 신경 써라.
0: 예.
1: 이런 데 요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뉴 이재명 나는 외연확장 계속 중도로 나가겠다. 폭넓게 쓰겠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저는 어제 1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대로 만난 건 처음 맞아요. 1년 10개월 만에. 물론 예. 마주치고 뭐 노무현
0: 대통령의 추도식 때는
1: 사측한 거고
0: 봤죠.
1: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의미 있어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만난 거는 처음이라는 게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겉으로만 저는 그 비빔밥 먹는다고 다 비비집니까?
0: 예.
1: 아마 그 분열은 치유하기 어렵고 원팀은 불가능하다.
0: 불가능.
1: 이렇게 봅니다.
0: 잠시만요. 불가능하답니까? 불가능하랍니까?
1: 뭐 불가능하고 하라고 원하기도 하고
0: 아, 예, 예.
1: 그래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1: 또 하나만 더 그날요.
0: 네.
1: 정청래 대표는 전북에 가가지고 또 이게 전남하고 소외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진짜 화합이 안 될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고사를 지내시네 고사를.
0: 한기 대변인님
3: 정치라는 게 이제 겉으로라도 허허 웃고 잘 지내자 하는 게 정치지. 그 의원들 전현직 당대표들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겉으로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제 생각에 근데 우리 당이 배출한 현직 대통령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범상한 일이어야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사실 단신으로 처리되고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 게 이렇게까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게 역설적으로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당내 갈등 상황이 심각하니까
0: 예.
3: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당 지도부에서 먼저 이 분열을 좀 봉합하고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 갈등 조율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걸 대통령께서 나서서 좀 소강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3: 지금 뭐 당권 투쟁에 소위 아이템으로 설치된 것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자기들끼리 말하는 친문 친명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꺼졌어요. 보안 수사권 가지고도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졌고
0: 예.
3: 개파 나눠 가지고 이제 뭐 친문 세력이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소위 썰 서사 이런 것들도 이제 유통이 좀 차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저희 당의 아까 보스라고 표현한 걸 문제 삼긴 하셨는데 저희 당의 두 어른이 잘 만나서 좀 정리를 해주셨다, 판가리를 좀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하은기 대변인도 이제 여러 방송에 출연하시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에.
3: 네.
0: 민주당 당내 네 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쇼츠로 보면
3: 네.
0: 하은기 대변인이 엄청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셨어요.
3: 네.
0: 특히 이제 좀 더 강하게 하는 쪽이 나간다고 비판하셨는데 다른 쪽으로도 보면 이른바 이제 멸칭 있잖아요.
3: 네.
0: 뭐 U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멸칭.
3: 네.
0: 중간에 어떤 단어도 함부로 다니 얘기해요. 좀 그래서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런 부분은.
3: 네, 일단 줄거나 재구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일단은 뭐 스피커들이나 정치인들이 쓰지 말자라고 일종의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권력을 향해서 멸칭 쓰고 풍자하고 이런 걸 완전히 소강시킬 수는 없어요.
0: 예.
3: 그러니까 뭐 배재고 사태처럼 이제 약자들한테 쓰는 멸칭이나 차별적 언어는 뭐 좀 문제이긴 한데 권력에는 흔히들 그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0: 예.
3: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동지들끼리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벌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 한 거거든요.
0: 예.
3: 어떤 일각에서는 이름 열고 이랬는데 그게 왜 멸칭이 태정태세 문단세도 멸칭이냐 이런 어떤 제가 들었을 땐 타당한 얘기도 하시긴 하시던데 어쨌든 대화하는데 상대가 듣기 싫다 그러면 안 해주는 게 소통이
0: 예.
3: 좀 원활한 거니까 그거는 뭐 아직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근데 그거 멸칭 얘기하시니까 문조 털려요가 뭐가 멸칭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3: 네.
4: 쥐박이, 전직 대통령한테 쥐박이, 닭근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멸칭을 썼어요. 그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를 대통령께서는 그걸 양념이라면서 옹호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네. 본인들에 대해서 지금 무슨 문조 털레유 정도의

0: 얘기를 하는 것을 멸칭이라면서 야 이건 절대 안 돼 쓰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우습다라는.
1: 저도 그 얘기 한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2: 언어학적으로 털이 격감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약간 좀

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어쩌려고 저러냐 민주당.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그 후유증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할 겁니다.
1: 타당한 지적인데 뭐 사실 저는 아직 포기가 안 돼서 보안 수사권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일단 합의가 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 가지고 너무 당내에서 싸우니까 그럼 일단은 합의하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수긍이 안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도 사건 하나를 올렸지 않습니까? 경찰 그 뭐 이 증거인멸했던 그 사례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만 봐도 아직 보안수사권 논쟁 끝낼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당권 투쟁할 때 너무 뭐랄까 근본주의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톤다운 시키기 위해 뭐 지금 약간 소강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직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김종혁 최고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유사한데 뭐냐면 지금 분명히 보안 사건은 있었던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제도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지금 국면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법이 통과되고 물론 법사위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한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갔을 때 분명히 2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8년 총선 치를 때는 그걸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걸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건 이제 실제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적용하고 운영하는 데서 혼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혼란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공격할 거고 그동안에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협조를 안 해줄 것이고 그러면 정말 혼란이 가중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2028년 총선에 어쩌면 화두처럼 실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3: 이게 이제 타당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갑자기 수박이 돼버리고 반개혁적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2: 이거 되게 중요한
1: 수박이
2: 문제예요.
1: 수박이 되더라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고 그 뭐 그냥 덮어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전현직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나가서 합의하면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합의한다고 해가지고 이견 제출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있으면 원고성이 되고 상임위 구성이 될 텐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거 보안수사권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당에서 안도 하나 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권 투쟁의 아이템으로 꼭 삼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끝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그렇군요. 사실 이런데 문제 제기가 앞서 이제 김민석 총리 인터뷰에서도 제가 물었었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은 무조건 당장 폐지를 원한다라고 지금 주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냥 도장 찍고 넘어가자. 이게 되는 건데 지금 두 분의 지적은 이러면 큰 민생에 피해가 올 수 있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0: 그런데 솔직히 그 권리당원들 중에서 검찰 수사 받아본 분이 있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경찰 수사 받아본 분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마치 무슨 저 보안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 뭐 검찰개혁이 안 되고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무슨 보안수사권이 상징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뭔지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본인들 수사 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 제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개혁의 상징이냐 그것이 정의의 상징이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지지자들의 반발을 근거로 해서 이걸 더 밀어붙여야 된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3: 사실 말씀을 지금 제가 정리해보자면 이런 식이네요.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들은 국민의 1%도 안 되고
0: 그렇죠.
3: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그래도 혹 도움받을 장치가 하나 늘어나는 사람이 99인데 왜 이걸 없애자고 난리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마치 자기들에 해당되는 문제를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안 없애 이게 정의인데 라고 외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0: 독재자고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계속 악순환 고리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허상이거든요.
1: 어쨌든 그래서
2: 잘 끊어보겠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수직 개념으로 가지 말고 약간 보안과 수평 개념으로 가서 어쨌든 한 단계 만으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두 단계 건너서 걸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3: 예. 예,
1: 그거 아마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3: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말 안 듣는 애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당대표들이 저 결정한다고 이게 뭐 종교도 아니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 사실 네. 대통령 말을 지금 당구 주자들은 안 듣는 거잖아요.
2: 그리고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모리의 존재도 아닌 것이고 대통령 분명히 당과 국회에서 숙의하라고 한 거거든요. 정부 입장은 이런데 뭐 국회에서 숙의해봐라. 그 숙의 과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상임위 열리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열릴 거란 말이에요.
3: 예.
2: 여러 의견들이 제출될 거고 논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꼭 지금 당권 투쟁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3: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권 투쟁 얘기를 하셨는데 주자들 간의 신경전은 거셉니다. 김민석 총리가 앞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저 바로 일부에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전 정청래 대표식의 리더십으로는 집권 여당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더 미래를 봐야 되는 게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정청래 대표는 광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는 없다. 맞는 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식물학을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제 내가 적통이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1: 뿌리가 다르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 뿌리가 다르다.
1: 뿌리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일반적인 기자들이 그렇게 많던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받고 싶었을 것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러지 않습니다. 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 민주주의를 위한 뿌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뿌리가 이제 옆으로 조금 더 센 뿌리냐 뭐 좀 큰 뿌리냐 뭐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었죠.
3: 예.
1: 제가 보기에 그 뿌리들이 연원은 다 똑같다고 보고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앞으로는 화합하는 분위기를 가는데 대신에 그 안에서 선명성 경쟁을 조금 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전부 다 각각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고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사실 뭐 적통 논쟁하지 말자. 이게 당의 화합을 예. 깨치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제 계속 나오긴 해요.
1: 그렇죠. 네.
3: 남의생 얘기지만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두 분 다 두 분 다 이게 저는 적통 뭐 족보 운운할 위치가 아니라 보거든요.
2: 또 족보 위조론을.
4: 네, 두 분 다. 예를 들어 이게 김민석 이분은 이제 DJ 때까지는 아마 DJ가 피했을 거예요.
3: 예.
4: 그때 DJ가 송영길, 김민석은 이제 그 피했거든 학생운동권. 근데 그 정청래는 건국대 과대표예요. 그러니까 김대중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어요.
3: 예.
4: 자, 그다음에
3: 존경했다고 했어요.
4: 그러니까 그는 일방적으로 혼자 존경한 거고. 아, 그다음에 이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보면요.
3: 예.
4: 정청래 이분에게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이 정통이라고요. 정동영을 밀었죠.
3: 예.
4: 본인이 노사모라는 건 저는 이게 믿기지 않아요. 뭐 활동했는지 몰라도 정동영을 제가 밀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은 아예 노무현을 버리고 후단에 발동하다가 정몽둥 쪽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3: 어제 인터뷰 등에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건 내가 후단협 활동을 하진 않았다. 후단협 이제 탈당해서
4: 정몽둥 쪽에 날아간 거는 그래서 제가 김민세라가 제가 고소까지 당했잖아요. 지금 모욕죄로 김민세라고 했다고 제가 지금
3: 예.
4: 고소 당했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분 다 노무현하고 노무현 대통령 인연이 없어요.
3: 예.
4: 자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삼철이나 윤건영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실세지 삼철.
3: 예.
4: 제가 볼 때 정청래도 친문 그런 인연이 없어요. 김민석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에 두 분 다 뿌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전부 이게 사이드 변방에서 온 거죠.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3: 예.
4: 그래서 저는 두 명이 뭐 뿌리 운운하면서 적통 운운하는 이게 참 우습다.
3: 우습다.
4: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봉건주
3: 이제 자꾸 멸치 모욕. 죄로 지금 고소당했잖아요.
2: 또 한 번 더 당하시겠는데요.
3: 아까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아, 그거 부탁하려고 했는데 네. 지나치다가 못했네라고 하시더니 네. 또 애쓰고 보세요.
2: 저는 다 이거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유일한 적통은 민주적 정당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냥 당에 입당한 사람도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출됐으면 그냥 적통인 겁니다. 유권자들이 인정한.
3: 예.
2: 무슨 내가 언제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랑 친하고 언제 어떻게 입문했고 이건 다 봉건주의적인 선거 방식인 거죠. 왕조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후단협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스마트폰도 안 나왔던 때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당권 경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0: 통 논쟁 이런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 두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산뜻하더라고요. 이 호남의 성장 동력이 마땅히 보이지 않아서 뭐 에너지 뭐 정책, 에너지 산업 이런 거 설치했는데 거기 기반 위에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 얹어서 보기 좋더라 하니까 뭐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뭐 인프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논쟁하면 좋잖아요. 뭐 누가 얼마나 친하고 누가 키주고 이게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구태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 별로 논쟁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예. 황기 대변인 실례지만 네. 88년생이시죠?
0: 맞습니다.
1: 88년생인데 말에 무게가 있어요. 네.
0: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2: 촉보평론가
0: 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3: 아, 88년생 네?
2: 촉보이지 촉보.
0: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 아니 누구보다 더 나아요.
0: 논쟁을 그 논쟁을 끌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예.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1: 아~ 88년생인데 뭐 한 30살 차이나 보다 낫다라고 네. 하는 걸로.
3: 나 87학번인데.
4: 어. 그러니까요. 하원기 그 우리 대변인 저 부대변인 저 88년생이시라니까 예. 저는 88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네.
3: 어, 예. 그렇지.
4: 근데 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통 뿌리 이런 얘기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80년대 그 운동권에서 NLPD 논쟁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예. 강목 사태 벌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두드려 패고 뭐 빨리 서클 해산해 뭐 우리한테 다 와 그러면서 진짜 웃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너무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 지금 그 적통 뿌리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이분들의 사고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악이야. 우리가 선이고 너희는 악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 악이야. 우리랑 뿌리가 달라.
1: 예.
4: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끼리도 야 이쪽 뿌리는 이거고 저쪽 뿌리는 이거고 우리는 서로 뿌리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박 얘기도 나오고 걸핏하면 자기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분들은 진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1: 예.
4: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옛날에 무슨 뭐 문재인 때 같은 국민 보고 토착 외구라고 몰아붙인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또 같은 당 내에서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반성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제가 그야 누가 노무현 키 주고 누가 DJ한테 픽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툴 때가 아니라 DJ 말씀하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 민주당의 사상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
1: 예.
0: 이거를 지금 2026년 뭐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2026년 버전으로 이걸 구현해 볼 것인가 이런 걸로 논쟁을 해야지
1: 예.
0: 내가 뭐 어떻게 입문했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1: 뭐 노사모를 했네 또는 뭐 누구의 키즈네 이게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0: 그때 민주당 들어온 분들 중에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들도 있고 이래요 아,
1: 그렇죠.
0: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알겠습니다.
0: 네.
1: 혹시 누구 퀴즈
0: 저요?
1: 다른 방송에서 박성태 퀴즈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0: 저는 박성태 퀴즈 그 뉴 CBS고.
1: 뉴 CBS고.
0: 촉보평론가.
1: 촉보평론가.
2: 촉보.
1: 제가 볼 때는 박성태 어덜트예요. 제가 늘 맞아요. 배우고 있는.
3: 박성태 어덜트?
1: 제가 늘 배우고 있는 한기 대변인입니다. 네. 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어제 전주 광주를 찾았는데 김민석 총리는 어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천주에 이제 랜드플래시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찾았습니다. 앞서 이제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가 앞선 인터뷰에서도 민생 메가 프로젝트 먹고 살 것 이거에 신경 써야 된다. 아무래도 거기에 무게를 둔 행보였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어떻게 보십니까?
3: 김민석 총리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큰 그림 그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1: 예.
3: 직접 제가 국회를 갔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메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성공할 것인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실제 정말 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 우리 여러 이렇게 곳에다가 여러 그 갈래로 여러 단계로 여러 속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도 붓고 사람도 뽑고 막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구상을 대통령하고 같이 아마 이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정말로 이 정권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의 큰

0: 변수로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메가 프로젝트 매우 환영하고 그다음에 이 메가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도 실제 뭐 호남권에 그렇게까지 한 적도 없었었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완성되도록 균형 잡히는 것은 즉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다고 말만 했다가 안 한 적은 많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가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아마 이제 이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려면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이번에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그 저는 김민석 총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원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도 어제 아산에서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충청도 청주나 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승부가요. 결국에 그 전북에서 날 것 같아요. 전북.
2: 전북에서요.
1: 이원택 지사. 왜냐하면 이게 그 전남 광주에 반도체 공장 두 개를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그 새만금에는 이제 현대차가 뭐 몇 조 해봤자 그게 조속지열이에요.
2: 구조.
1: 예. 그러니까 구조가 800조나 비하면 이게 조속지열이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제가 볼 때 뭐 전공법은 아니지만 전북에 가서 소외론, 이게 전북이 좀 소외됐다. 이걸 예. 살짝 부추기더라고요. 과연 이게 이 소외론이 먹혀들어 버리면 전북에서도 이게 왜 전남에 다 줘? 하나는 우리죠. 삼성하이닉스 하나는 우리죠.
2: 예.
1: 이러면 이게 그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김관영 전 지사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이 김민석 편에 서가지고 잘 방을 해주면
2: 예.
1: 전북에서도 이게 비싸게 놀 거고 거기 안 오게 소외론이 먹혀가 이원택 지사 정청래 밀면 거기서 이게 당원이 엄청나거든요. 예. 전북도 많아요. 전남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대 선구처는 물론 전당대회는 충청도부터 하지만 충청은 당원이 적잖아요.
2: 예.
1: 정청래의 고향이긴 하지만 또 정청래 고향이 금산이 원래 전라북도예요.
2: 예.
1: 그러니까 저는
2: 잘하시네요 다.
1: 아, 저거 다
2: 유튜브 좋아하셨군요. 예.
1: 예.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 정청래 대표가 의미 있게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아요.
2: 예,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는 지난 7월 1일 날 이원택 지사의 취임식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원택 손잡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제 대통령은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구조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말해. 조족지혈이 아니라 용족지혈이죠. 아무리 그래도 대구 경북 그 공항 이전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2조 들어요. 12조 드는데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미뤄져 온 거예요. 12조가 엄청 큰 돈이에요. 구조도 엄청 큰 돈이고. 근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너무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 규모가 큰 건데 그걸 구조나 투자한 걸 가지고 무슨 홀대론처럼 얘기하는 건 팩트도 아닐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 올라타서 아마도 올라타서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전북에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남에서도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 조금 더 낙후됐고 항상 호남을 얘기할 때 광주 전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는 정서가 있습니다.
2: 예.
3: 그럼 정치인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오히려 갈등을 촉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지금 소정국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호남에 몰아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을 위한 것이고
2: 예. 그러니까
3: 호남권 전체를 위한 것이지 무슨 광주 전남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지. 그 소외감을 자극해서 갈라치고 특히 호남은 평생을 안 그래도 갈라치기니 이런 거에 조금 당해온 지역인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예.
4: 두 가지.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문명회동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말 아닌 행동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렇게 아, 우리가 다 갈등이 그 해소됐고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2: 예.
4: 서로 가갖고 이거 우리 호남 홀대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여당 대표였던 분이 대통령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그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아까 서정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봉합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는 약간의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4,700조를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2: 예.
4: 이거 그냥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거예요.

0: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짓 많이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 그 뭐야?
1: 윤석열 전 대통령을 꽤 싫어하시는 거예요, 역시.
0: 아, 싫어하죠. 비상경한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는 게 뭐 그 어디야? 그 중동하고 무슨 네온시티 건설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발표했습니다.
1: 예.
0: 그거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이런 대왕고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저는 이거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700조 만약에 그렇게 투자했으면 삼전 닉스 주가 폭등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야 저렇게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데 야 그러면 왜 해외 자본 막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저 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가 그냥 앞장서서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갖고 투자 지역까지 이렇게 선정하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행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후진적인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걸 근거로 해서 전북은 소외됐다? 아니 무슨 전남에 지금 800조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허수아비 때리기예요.
1: 이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제 광고를 드려야 돼서.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그 사전시장이 열리고 좀 뒤에 열릴 건데 요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규모 투자가 한다고 해서 꼭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고 이번 하락은 메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1: 왜냐하면 곧 열리는 주식시장에 부정확한 정보가 할 수 없어서 네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역시 광고 시간에 피어살이 되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끼리는
3: 주식 얘기. 예,
1: 한 분께서 삼성전자 상 투자받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라고 얘기하셨는데
4: 너무 높이 샀네요.
1: 그걸 아주 화색이 만면하게 서정욱 변호사가 아이쿠 왜 그때 샀어? 라고 했다는 점.
3: 예. 맞아요.
1: 옆에서
3: 맞아요.
1: 비슷한 가격에 산 제가 약간 기분 나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3: 아니, 사니까
1: 하겠습니다.
3: 그때부터 키도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어쩌면
1: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주식 살 때 꼭 나한테 얘기해서 그걸 팔게. 알겠습니다.
5: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는 거 조금 짧게 반론하자면
1: 예.
5: 과거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증기기관 발명됐을 때 그 증기기관 활용해서 대량 생산했던 공장들이 제일 많은 돈을 벌었던 게 아니고요. 록펠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증기기관 돌리려면 석유가 필요했고 석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석유 유통 인프라 깐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증기기관이 덮일수록 그렇게 그 세상을 뒤덮을수록 그렇게 됐죠. 지금은 이제 AI가 세상을 덮고 있는데 AI 굴리려면 AI의 석유 석탄에 해당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산유국 됐다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허구라고 말씀하시는 기저에 깔려있는 보수 진영의 어떤 심정이 저는 그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 둘 다 이뤄낸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 진영은 민주화라는 서사가 있고
1: 예.
5: 보수 진영은 산업화라는 서사 기반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산업화라는 토대까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걸 그 일각에서는 지역주의로 공격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입지론 같은 얘기로 태클부터 걸고 또 일각에서는 이건 쇼일 수밖에 없다.
1: 예.
5: 허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게 대한민국에 좋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를 덮어놓고 쇼다 뭐 허구다라고 하기 전에 내용을 놓고 토론하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협조해 주시는 게 좀 더 애국적인
1: 길게 말씀하셨는데 김종혁 의원님의 반론을 20초 정도
0: 받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삼전 닉스 잘 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저는 옛날에 그 정부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빨리 가자라는 어떤 김대중 대통령 때 슬로건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특정 업체를 지지해서 당신은 뭐하고 뭐하고 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인프라만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0: 각자가 경쟁을 해서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저렇게 어느 지역에다 뭘 해 뭘 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저는 문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1: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이미 일주일 정도 전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반론은 듣지 않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 이슈가 더 중요하긴 한데.
2: 맞아요. 사실 거기 더 중요한데.
1: 많이 한 얘기여서 요 얘기가 새로 나온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골프 치자고 했다는 얘기. 참 이게 잘.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골프 얘기하려니까 제가 조금 그렇긴 해요.
2: 이거는 웅장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1: 네. 이거는 갑자기 좀 그런데.
3: 이거는 이게 그 저는 비열한 갈라치기다. 아. 분열 공작이라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 협치를 하려면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조강하라고 골프 치세요. 그렇잖아요. 책임 있는 게 지도부하고 협치를 해야지.
1: 예.
3: 그 지도부에 매일 반기되는 신성범은 제 합천 고향의 국회의원인데 이준석계예요. 그 이준석 매화나무 심을 때 그 돈 있잖아요. 그 논란됐던 분이 신성범 의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골프 친다 해서 협치가 됩니까? 그게 야당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1: 어.
3: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경남의 김태호 지사 이분도 이게 당권파가 아니에요.
1: 예.
3: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한동훈계 뭐 박정훈 의원이 골프는 제일 잘 쳐요. 지금 상중이지만 따라서 이게 그 그런 분들 골프 치자면 이게 되겠습니까?
1: 예.
3: 이거는 이게 야당을 분열로 몰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협치하려면 장동희 대표하고 자주 만나세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 골프 제가 요구도 묻지만
1: 예.
3: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골프 안 치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몇 명 불러가지고 골프 치면 이게 협치입니까?
1: 예.
3: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협치는.
2: 근데 야당은 이미 분열돼 있잖아요.
4: 아니 근데 너무한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한테 같이 밥 먹자 같이 뭐 하자 이러는 것도 분열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분열이고
3: 장동혁 지도부 해라 이거지.
4: 장동혁 대표한테 얼마나 그동안에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0: 근데
4: 장동혁 대표가 싫다고 했잖아요. 정대혁 대표가 전부 다 지난번에 만나달라 그래서 만난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막 취소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싫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0: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그래. 조광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이 뭐 골프 치자 그러면 야 대통령이 골프 치자 그래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야. 이걸로 홍보하시는 거 아니니까.
4: 그렇지. 실제 그거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걸 뭐 그런 걸 뭐 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2: 그리고 야당은 이미 너무.
4: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2: 야당은 이미 너무 분열돼 있어서 어딜 더 먼저 세포 분열 수준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 어떻게서든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랑도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네.
0: 저는 다른 쪽으로 보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 지금 당신들은 계속 나보고 뭐 저 외연 확장하지 말고 우리 내부만 계속 그 관리하라 그러는데 그게 옳지 않거든.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만나서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정책들은 설명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저는 은연 중에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법 처리나 이런 걸로도 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3: 그런데 네. 제가 반박 한 번만 더 하면
1: 예.
3: 아니 예를 들어 쓴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패널을 만나도 조갑제 정규재 이분들 불러가 밥 먹단 말이에요.
1: 예.
3: 이분들이 쓴소리 할 수 있나요?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 지지한 분이에요. 진짜 쓴소리 듣고 싶으면 김종혁, 서정욱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쓴소리 실컷 해드릴게요.
1: 예.
3: 레드팀처럼. 왜 우리 진짜 쓴소리 하는 사람 안 부르고
4: 우리 네 명을 불러주겠다.
3: 조갑제 정규재만 이게 불러서 밥 먹느냐.
1: 예.
3: 이거 쓴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명배천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2: 서정욱 변호사님은 쓴소리가 아니고 막말을 하시잖아요.
0: 아니 조갑제 선배는 제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아니거든요.
3: 네. 오히려 대선 때는 지지했었어요.
1: 그러니까 대선 네. 때는 뭐
3: 그렇게
1: 저쪽보다는
3: 일단
1: 불법개엄 세력보다는 낫다는 거였으니까 그렇고 지금 비판적으로 또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조갑제 대표는 면전에서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정청래 저기
4: 이재명 대통령에게
1: 네. 정 누구냐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했네요.
3: 정규재
1: 네. 정규재 대표도 그렇고.
3: 근데 그 두 분보다는 저희가 더 쓴소리 하니까. 하여튼 있고 이 대통령이 이 방송 보면
1: 예.
3: 우리 김종혁 선배하고 제가 좀 불러주세요.
4: 그러면
0: 우리 사상
4: 사상 불러주세요.
2: 소리가 아니라 황당한 소리를 하시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3: 저는 가면 이게 특별감찰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1: 예.
3: 아니 대통령이 1년 전에 임명해달라는데

0: 국민의힘을 추천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도 안 하는 건 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하고 짜고 치고 안 할 거냐, 이거부터 선수라고 싶어요.
1: 그러면 뭐 저희가 쇼츠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원샷 카메라로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야당 의원들과 골프만 치지 마시고 쓴소리 할 줄 아는 저랑 김종영 뭐 이렇게 해서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 한번 하세요. 물론 대통령이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0: 네. 아니,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이게 그 대통령 임명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레임덕이 온 거냐, 아니면 민주당하고 짜고 친 거냐, 국민의힘을 추천했는데 왜 아직 임명 안 합니까? 10년째 공석이에요. 1년에 임대료 예산만 10억씩 나갑니다. 빨리 좀 강력하게 그 임명 촉구하세요.
2: 예. 아, 뭐예요? 지금 아까 하기로 한 말을 다른 말 하잖아요, 지금.
0: 아니, 이선 소리 한다고.
1: 긴장해서 그 얘기가 아니야. 원래 원샷 카메라 잡고 대통령이 직접 본다고 하니까 스스로 긴장해서.
2: 아, 스스로 지금.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예. 알았어요.
3: 안 보실 거 같아요. 몸에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게 드러나네요.
1: 아니, 좀. 저희도 해서 밥 좀 같이 먹읍시다 하려면
2: 그래, 그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1: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거 왜 안 합니까? 하겠어요, 그러면?
3: 그럼 쓴소리가 아니라 느닷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4: 알겠습니다.
2: 느자고 없는 소리.
1: 일단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뭐 골프 치자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치실 거예요?
0: 아, 저는 골프 못 칩니다.
1: 아, 그렇군요.
3: 설명없는 얘기잖아요.
1: 신성모 하시겠어요?
0: 신성모.
1: 신성모. 네.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는 지금 세 분은 긍정적이신 거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약간 더 쓴소리 할 사람과 만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지당 지도부 쪽에서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윤리위에 현재 접수된 현직 의원이 30명 안팎이다. 대한과 미래 소속 20여 명 의원과 친한계 의원 대여섯 명이 들어가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포함됐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행정법원을 통해서 징계를 가처분 소송으로 이기시고 당당히 복귀하신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성동격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논의가 야 장동혁 물러나라 책임져라 이런 얘기에서 갑자기 징계가 어떻게 되는 쪽으로 확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거기다가 그 인원이 어마무시합니다. 50명? 뭐 정당 역사상 저는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그래서 지금 다 우리도 논의를 그걸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야 그 지금 장동혁 대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이제 물러나야 되지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다가 갑자기 톤이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고성국 씨로부터 아마 코치를 받았는지 아니면 서종욱 변호사님이 코치를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했겠죠.
0: 저는 징계 반대입니다.
5: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정략적인 일종의 출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진짜 아니, 뭐 징계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1야당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기구가 윤리위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징계 이게 당 내부에서는 되게 묘한 방식으로 챌린지가 벌어지더라고요. 징계 대상이 아니면은 약간 서운해하고 예. 약간 정상인 구분하는 것처럼 나를 징계 대상에 넣어라. 나도 열심히 뭐 장동혁이 반대했다. 이러면서 막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이 얼마나 우습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장동혁 대표가 좀 알아야 하는데 예. 무망한 일인 것 같아요.
2: 우선 그 장동혁 대표 상장하셨거든요. 예. 물론 애기지만 예.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 대표를 좀 때리지 말아주세요. 장동혁 대표를.
5: 갑자기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너무 외롭겠다 이 생각 솔직히 합니다. 너무 장동혁 대표 때리지 마세요.
0: 이 징계는요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원들이 그동안 제소했던 게 모인 게 지금 이건 수고요. 제가 알기로 장동혁 대표는 징계 그런 의지가 없어요.
1: 아, 없어요?
0: 저는 윤리위 윤민우 위원장과 윤리위원들께 호소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징계 남발하면 당의 단합이 안 되니 그치. 최소한으로 징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예. 다만 제가 김재섭 의원 방송에서 한번 김재섭 의원에게 이거 한번 되게 비판했어요. 제 대학 후배니까 왜냐하면 이게 윤리위원들을 조롱하지는 마라. 윤리위원들은 전부 이게 봉사로 온 외부인 당원이 아니에요. 예. 당직자도 아니고 그냥 이게 교수님들이나 봉사로 왔잖아. 그럼 결과도 안 보고 어디 사냥개라고 아 개라고 하면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저도 이게 윤리위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결과도 안 보고 징계를 남발하면 예. 그때 가서 비판이 되잖아요. 근데 징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냥개

0: 하고 계속 공개하면 윤리위원들도 사람인데 서로 자극하지 말고 그러게 내를 뭐 징계받아 징계받아 이렇게 조롱하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0: 좀 자숙하고 자숙해라. 윤리도 징계 자제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가야 돼요.
2: 이거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야 되는데 그 장도혁 대표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만사혁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그 팬클럽 예. 모임이에요.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이분들이 징계한 징계 요청서 현황. 이분들이 징계 요청서를 낸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5월 7일 날 책임 당원과 당원 일동으로 3,146명인가가 요청을 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했고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2,815명이 징계를 하라고 했고 배현진 박정훈도 이건 6월 7일 날 이건 15,000명이에요 무려. 그다음에 우재준 의원은 6월 16일 날 16,000명. 양행자 의원도 6월 17일 날 5,600명. 대한과 미래 25명에서는 6월 19일 날 18,000명. 에 이건 근데 문제는 저와 한지하 의원은 책임당원 및 당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한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함운경, 이현웅, 김성태 뭐 최진웅 뭐 이런 예. 식 줄줄이 만사혁통에서 한 걸로 보도 예를 들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도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줄줄이 그 윤리위에다가 제소장을 내고 그다음에 윤리위가 움직이면 이건 장도혁 대표가 안 한 겁니까? 장동혁 대표랑 예. 상관없는 겁니까?
3: 애초에 장동혁 대표가 안 원하고 당원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징계는 남을 처벌하는 행위인데 그걸 규범이 아니라 여론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여론재판의 형태가 네. 된다라는 네. 것도 일부의 얘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명과 함께하는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시간이 되시면 대구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8: 마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네,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꿀단지분들과 조금 더 재미있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7: 날씨와 생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이제부터는 비 소식이 더욱 잦겠고요. 또 습도도 높아져서 체감 더위도 좀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또 정체전선도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장맛비도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이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 전남 남부,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남부 지역까지 장맛비가 좀 더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전남 남부, 경남 서부 남해안에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엔 아무래도 시원한 탄산음료를 자주 찾게 되죠. 특히 콜라는 거의 모든 음식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그런 탄산음료의 대명사격이죠.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에서 투명한 콜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수같이 정말 투명한 콜라.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투명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캐러멜 대신 1%의 레몬 과즙을 첨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투명한 콜라를 개발하는 데는 웃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 중에 색깔 있는 음료를 마시면 고객에게 항의가 들어와서 그나마 투명한 음료는 물 같아서 눈치가 덜 보인다는 이유로 무색 투명한 콜라가 탄생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갈증을 달래는 음료 한 잔에 눈치까지 봐줘야 이거 참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말도 얼마든지 환영인 곳,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입주 135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